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평생교육 운영기관들이 쌓아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고요. 기초문해교육부터 직업능력,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의 컨텐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29일까지 선정된 콘텐츠는 자료집으로 제작돼서 도내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누림센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이 더 큰 배움으로 이어져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푸른 영상 류미래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나요?
1: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다양한 기념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날이 어린이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 한 편 준비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개봉했던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원더입니다.
0: 원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정말 명작이죠.
1: 그렇죠. 안면 기형 장애가 있는 어린이 어기를 주인공 으로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0: 예, 원더가 개봉되던 시기에 대작들이 많이 있었죠.
1: 예, 당시가 추수감사절 연휴 빅 시즌이라 토르 라그나로크, 저스티스 리그처럼 정말 대단한 블록버스터들이 같이 개봉을 했고요.
0: 예.
1: 그래서 원더는 휴먼 드라마라서 큰 기대가 없었는데 뜻밖에도 크게 흥행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네, 그런 영화입니다.
0: 원더는 헬멧을 쓴 아이가 서 있는 포스터 한 장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인생 영화로 추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줄거리 먼저 만나볼까요?
1: 네. 주인공 어기는 누구보다 위트 있고 호기심 많은 어린이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대신에 얼굴을 감출 수 있는 할로윈을 더 좋아하는 그런 어린이에요. 근데 10살이 된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엄마 이사벨과 아빠 네이트가 이제 어기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왔지만 누구보다 어기를 사랑하는 비아도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어기의 세상 나들이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0: 안면 기형 장애라고 하셨는데요. 어기가 굉장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꼭 어기와 같은 장애 유형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가정과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0: 예.
1: 어기는 엄마가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홈스쿨링은 집안에만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계속 부모들만 보는 건데 이제 학교를 감으로써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기는 인생에서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0: 예. 부모님도 큰 결심을 한 거겠지만 어기도 정말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겠죠.
1: 그렇죠. 가족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헬멧을 벗고 낯선 세상에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저도 정말 너무 두근거렸었거든요. 특히 온 가족이 같이 학교 앞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 혼자 가라 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쓰고 있던 헬멧을 탁 벗기는데 정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0: 어기의 특별한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 놀라는 사람도 있고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슬쩍 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어린이들은 솔직해서 그 솔직함 때문에 어기가 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사실 어기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학교의 배려로 학교에서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어린이 3명이 먼저 어기를 만납니다. 학교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잭, 줄리안, 샬럿이 먼저 어기를 만났는데 그 순간에 어린이들의 그 솔직함이 여과 없이 표현됩니다.
0: 학교에서 착하다고 평가받는 어린이들이니까 좀 남달랐을까요?
1: 그러니까 영화가 각 사람들 이름이 챕터가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기 챕터에서 그 첫 만남이 다뤄져요. 그러니까 어기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놀라거나 반응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신발을 본대요. 근데 세 명의 신발을 보면서 얘는 부자, 얘는 옷 물려입는 애, 얘는 이상한 애 이렇게 말합니다.
0: 부자, 옷 물려입는 애, 이상한 애. 각각 누군가요?
1: 줄리안이 부잣집 애인데요. 보니까 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잭이 옷 물려입는 애인데요. 가난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가고 싶은 학교가 따로 있는데 너무 학비가 비싸서 장학금 때문에 지금 학교를 다니는 그런 어린이고요.
0: 그러면 예. 이상한 애는 샬럿인가요?
1: 정말 이상해요. 아역 배우인데 브로드웨이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애예요.
0: 이상하긴 한데 아이다운데요.
1: 네. 그 새 아이의 안내로 학교를 돌아보고 그리고 첫 등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0: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내하게 하는 건 어기에게는 참 유용했을 것 같은데요. 신학기가 되면 다 낯선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새 친구는 어기를 도와주겠죠.
1: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묵묵히 견디면서 교실로 와서 딱 앉으려고 하니까 어떤 애가 거기 자리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맨 가자리에 혼자 앉아요. 근데 그 새 학생이 따로 챙기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좀 놀랬던 게 저는 그 셋 중에서 좀 잭이 좀 제일 괜찮았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잭이 할로윈 때 그래요. 그런 얼굴이면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0: 아이고.
1: 이런 뒷말 때문에 어깨가 큰 상처를 받죠.
0: 정말 어린이들이라서 말을 그냥 거르지 않고 하는군요.
1: 그렇죠. 근데 어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첫날부터 남다른 외모로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이 시선에 상처를 받긴 하지만 워낙 어기는 27번이나 성형수술을 견뎌낸 의지 어린이인 거예요.
0: 예.
1: 물론 이제 상처받고 울거나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지만 워낙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 변해가는 게 영화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0: 그래도 화풀이할 가족이 있어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큰 힘이 되겠군요.
1: 그런데 보통 장애아가 있는 가정은 보호자들이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그 덕분에 장애가 없는 아이가 이제 소외받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점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누나 비아의 나레이션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기라는 태양을 엄마, 아빠, 나 이 세 행성이 돌고 있다.
0: 아무래도 보호자들은 더 약한 자녀에게 마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사실 비아가 원래 이제 처음에 혼자였을 때 네 살 생일 때 소원으로 남동생을 이렇게 빈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기가 태어난 다음에 계속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계실 때는 할머니한테 계속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네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큰 위로가 됐는데 행복했었는데 그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쓸쓸해 보이던 그 상황이 영화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0: 예, 학교라는 거대한 우주에서 어기가 소외받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1: 네. 영화는 어기의 세상 진출기를 정말 따뜻하고 흥미진진하게 잘 그리고 있어요. 어기, 비아, 제길 그리고 비아의 절친 아만다. 이 시점에서 나레이션도 하고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챕터의 그 장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성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다름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을 잘 그려내고 있는 그런 아주 명작인데요. 그래서 성찰할 수 있는 점이 참 많아요. 일단은 그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누구 한 사람이 약자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진짜 자기를 마주하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뜻을 베풀면 조금씩 세상은 바뀐다. 이런 긍정과 희망이 듬뿍 들어있는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0: 다른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 그리고 희망. 예, 지금 이 시기에 특히나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들과 조금 다른 겉모습을 한 어린이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영화 원더 만나봤습니다. 푸른 영상 류미래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재성의 내일로 가는 마차.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분입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광역시협회 서성식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저는 찾아보면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광역시협회장 서성식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살아왔으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봐서 매우 반갑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인천광역시협회. 이름만 들어도 의미가 깊은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저희 협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고 가자는 단체입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공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장애인 합창교육이나 합창대회, 장애인식 개설, 문화행사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단순히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자신감을 얻고 사회와 연결하는 경험을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바꾸고 누구나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는 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합창단을 꾸려서 또 활동하신다고 들었거든요.
2: 네.
1: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예, 지금 지적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산들바람 합창단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좀 노래라면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작은 아이디어로 합창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처음에는 좀 서툴고 조심스러운 시작이었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웃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대에 서서 관객들과 호흡하고 박수를 받는 경험은 다른 분들께서 큰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심어주었고요. 그 변화가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단순한 합창 활동을 넘어서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합창단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2: 네, 저희 합창단은 다양한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지체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이 모여있지만 하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령대에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하고요. 음악을 전공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노래를 좋아서 한 걸음 내딛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무대에서 밝은 표정으로 노래하고 관객들과 눈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의미이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작은 성장에도 함께 박수 쳐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바로 저희 합창단원들의 가장 특징이고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처음에는 무대가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단원분들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궁금한데요.
2: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눈에 띄게 가장 달라진 부분이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입니다. 함께 연습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소통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른들 스스로 아 나도 할 수 있다 마음을 갖게 되었던 점입니다. 그 변화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합창단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2: 네,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다른들 뿐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 한 다른 분이 공연을 끝나고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내가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줄 몰랐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머리에 아주 깊이 남아있습니다. 또 관객분들께 큰 박수로 응답해 주었을 때 단원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주는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희 합창단이 단순히 노래를 하는 팀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예, 서성식 회장님은 이렇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2: 예,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몸소 느껴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무대와 경험이 장애인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아 이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점차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창한 계기보다는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과 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1: 예,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2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어떤 마음이셨을지도 궁금한데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과 시간이 있었고요.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런 막막함도 컸습니다. 특히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는 것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장애가 단순히 어려움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만나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길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까지도 저를 성장하게 만든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경험이 있기에 다른 분들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1: 예, 회장님은 저희 KBS 3라디오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청취자들이 모여 만든 모임에서 중앙회장도 맡으셨다고요?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2: 네, 저는 아주 KBS 제3라디오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청취자분들이 모여서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88년 푸른하늘 가족 모임에서 제7대 중앙회장을 맡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가졌고요. 그때는 단순히 방송을 듣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다양한 봉사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들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시작된 인연이 실제 삶 속에서 따뜻한 공동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경험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도 큰 힘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가 단순히 방송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1: 회장님께 문화예술은 어떤 의미일까요?
2: 네, 저에게 문화예술은 단순히 활동을 넘어 삶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과의 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화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주죠. 또한 문화예술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연결해주는 아주 따뜻한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2: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 체제입니다. 단기적인 행사 지원을 넘어서 교육부터 창작 공연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장애예술인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대와 기회가 더 많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만이 위한 별도의 무대가 필요하지만 비장애예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무대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장애예술인을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애예술인들이 더욱 자유롭고 꿈을 펼치고 우리 사회도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예, 토요초대석 오늘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시협회 서성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진혜성의 사랑반 눈물반.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지난주 우리는 학교라는 사회적 안전기지가 제공하는 훈육의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았는데요. 훈육은 아이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거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그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의 내면에는 어떤 심리적 연금술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마음의 통과의례, 즉 자기중심적 전능감을 버리고 타인과 사회를 수용하는 그 고통스럽고도 값진 과업에 대하여 청소년 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예, 청소년 시기는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시기인가요?
1: 청소년기 아이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기제는 심리적 전능감이에요. 장 삐아제와 데이비드 엘카인드가 분석했듯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모든 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적 청중의 환상에 빠지기 쉬워요. 자신만은 특별하며 어떤 위험도 피해갈 것이라는 개인적 우환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규범을 자신의 욕구 아래 두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기도 해요. 또한 에릭 에릭슨이 말한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위기가 더해지면 아이들의 혼란은 정점에 달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치열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불안한 자아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 더욱 강력한 전능감에 매달리곤 해요. 만약 이 시기에 적절한 훈육과 성찰을 통해 전능감의 알을 깨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아이는 몸만 자란 채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욕구에만 매몰된 거대한 유아로 남게 되죠.
0: 예, 거대한 유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1: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는 쓰라린 한계를 받아들이고 전능감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란 엄연한 한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좌절 인내력의 획득이라고 불러요. 훈육을 통해 마주하는 거절과 금지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자신의 욕망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지요.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고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가요. 훈육이라는 외부의 압력이 아이의 내면에서 자아 조절 능력이라는 단단한 근육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에요.

0: 예, 자아 조절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나요?
1: 네, 자아 조절 능력은 단순히 본능을 억누르는 인내심을 넘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목표에 맞게 조율하는 고도의 심리적 기제인데요. 윌터 미셸의 그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가 증명하듯 당장의 충동을 지연시키고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힘은 타고나는 기질보다 적절한 환경에서의 반복된 훈련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뇌의 전두엽이 변연계의 즉각적인 욕구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같아요. 아이가 훈육을 통해 안 돼! 라는 정당한 거절을 경험하고 이를 수용할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비로소 활성화되며 자기 통제라는 정교한 회로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훈육이라는 외부의 자극이 아이의 내면에서 자아 조절이라는 단단한 심리적 근육으로 치환되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되어 세상과 소통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0: 예,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는 자기조절 능력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1: 자기조절이라는 내부의 정비를 마친 아이들은 이제 심리적 분리개별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게 돼요. 정신분석학자 피터 블로스는 청소년기를 영유아기에 이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제2의 분리개별화 시기라고 정의했어요. 이 과정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듯 부모의 가치관이나 보호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유한 자아를 구축하는 고통스러운 상고와 같아요. 이 시기에 규칙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틀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은 독립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이나 공격성이라는 왜곡된 출구를 찾기도 해요. 건강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보호받는 수동적 존재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는 이 고된 전환을 기꺼이 수용하는 일이에요.
0: 예. 그렇다면 아이들이 전능감의 환상에서 깨어나 마주하는 그 막막한 불안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1: 네. 전능감이라는 단단한 알이 깨지는 순간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세상에 던져진 듯한 극심한 존재론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어른들은 도널드 위니컷이 강조한 버텨주는 대상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분노하거나 절망하며 투사하는 그 거친 감정들을 함께 견뎌내주는 것이죠. 아이의 좌절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 고통을 대신 치워주거나 문제를 즉각 해결해버리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돼요. 하인츠 코엇이 말한 최적의 좌절의 개념처럼 어른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를 일관되게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슬픔과 당혹감을 따뜻하게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너의 욕구는 소중하지만 세상의 규칙과 타인의 권리 또한 그만큼 엄중하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아이가 겪는 좌절의 시간을 묵묵히 함께 버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의 심리적 독립을 돕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에요. 어른이 아이의 분노에 휘말려 같이 화를 내거나 반대로 아이의 눈치를 보며 무너지지 않을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돼요. 이 시기에 책임의 무게를 배우지 못한 영혼은 평생을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갇혀 타인과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훈육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를 우리라는 세계로 초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도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소식인데요. 이동, 착석, 기립, 보행처럼 일상생활 전반에서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돕고 또 보호자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1: 네,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이번 사업은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 45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또는 지체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202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 납입 가정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018년

0: 2010년부터 22년 사이에 같은 사업, 그러니까 롯데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수혜자이신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아동 청소년만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0: 네, 맞아요. 이번 2026년 사업은 연령 기준이 만 45세 이하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하고 롯데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재작년까지는 만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만 34세까지로 확대가 되었다가 올해는 만 45세까지 더 많은 분들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장애 유형은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애 유형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고 성인 장애인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예,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0: 네, 지원은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인당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든 보조기기를 다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고문하고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에게 필요한 기기를 자유롭게 전부 고를 수는 없고요. 정해진 목록 안에서 적합한 제품 신청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1: 예, 지원 품목은 어떤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0: 네, 지원 품목이 크게 4개 영역인데요. 이동, 착석 자세, 그리고 기립, 보행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동 영역에는 장애 아동용 유모차나 이동용 보조기기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석 자세 영역에는 자세 유지용 시트, 카시트, 방석, 매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립 영역에는 전동 기립 훈련기나 스탠더, 그리고 보행 영역에는 게이트 트레이너하고 후방 지지 워커 같은 기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예, 대표적인 제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0: 네, 영역별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동 영역에는 EIO, 그 다음에 에어버기, 리사, 스트라이브 유모차, 마마루 라이트, 파이퍼 컴포트, 맨4 플러스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들은 장애인용 유모차가 좀 많이 있고요.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외 이동을 할 때 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자세를 뒤로 젖힐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틸팅 기능이라고 해서 의자 전체가 이렇게 뒤로 눕는 것 같은 포즈도 가능하고요. 좌석이나 발판 길이 조정이 가능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체형 변화에 맞추기가 좋습니다. 신장, 체중 기준이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사람의 성장 상태나 체형에 맞는 모델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착석 자세 영역은 어떤 기기들인가요?
0: 네, 토마토 피더 시트, 쿠션 체어, LV 코너 체어, 캐롯 카 시트, 로고 쿼드로 방석, 점보 레스트 팔받침대 세트, 코지 멀티테어 2, 옥토퍼스, 욕창 예방 폼 매트리스, 모션 큐 이보크 1100 등이 포함됩니다. 토마토 피더 시트나 쿠션 체어, LV 코너 체어 같은 제품은 몸통과 골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해줘서 앉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로우 쿼드로 방석은 압력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에게 욕창 예방이나 또 자세 유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점보레스트 팔받침대 세트는 휠체어 사용자가 책상에 더 가까이 앉아서 안정적으로 이 책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또 카시트 계열 제품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품으로 일반 카시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몸통, 골반, 또 목과 머리 지지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아보다 훨씬 체형이 큰 장애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1: 예, 또 다른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기립 영역에 소아용, 또 성인용 틸팅 이당 테이블이 있고요. 기립 훈련기 SO1000, 그리고 코지 프로 스탠더, 코지 스파인 스탠더가 있습니다. 보행 영역에는 트래커 게이트 트레이너하고 님보 후방 지지 워커가 있는데요. 기립 영역의 기기들은 스스로 서 있기 어려운 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 있는 자세를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장비고요. 또 보행 영역은 걷기가 가능하기는 한데 균형 유지나 체중 지지가 필요한, 혼자 걷다 보면 좀 넘어지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게이트 트레이너는 몸통이나 골반을 추가로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후방 지지 워커는 뒤쪽에서 지지해주는 방식이라서 사용자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행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0: 겁니다.
1: 예.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0: 네, 기본적으로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 사진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복지카드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경제상황 증빙은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원천징수 서류 중에 한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예, 신청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0: 네, 신청서가요. 단순히 인적사항만 적는 게 아니라 장애 원인, 또 착석이나 길이, 보행기능 상태, 또 실내외 이동수단이나 이동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현재 사용 중인 보조기기나 활용 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새로 지원받을 보조기기를 통해서 보호자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편의가 생길지,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뭔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도 신청서 내용이 실제하고 다르면 현장평가나 최종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솔직하게 작성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접수는 언제까지 어디로 하면 되는 건가요?
0: 네, 접수 기간이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협력기관에 접수하셔야 되는데요.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은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그리고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가 접수처고요. 경기도는 안산, 성남, 양주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권역별 보조기기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본인 주소지 관할 기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6926-6952 전화나 홈페이지 seoulats, 그러니까 서울ats죠. .or.kr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수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신청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꼭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재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할 때만 해도 평범한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꿈을 이야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꿈을 이야기한 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 그 중에 몇 분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시각장애를 가진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인의 꿈을 품었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미디어학과에 진학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이분도 처음 출연 당시엔 평범한 시각장애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식 개선 동아리 활동을 하며 관련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1인 방송을 시작했죠. 세 번째, 이분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연히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게 됐고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시각장애인,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운서의 꿈을 품었던 시각장애인 허우령 씨는 지난 2023년 KBS 장애인 앵커가 됐습니다. 1인 방송을 시작했던 시각장애인 김한솔 씨는 구독자 100만 명의 크리에이터로 선장했고요. 작가를 꿈꾸던 시각장애인 조승미 씨는 첫 책을 내고 한 온라인 서점에서 신인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불과 2년 만에 5권의 책을 내며 주목받는 작가가 됐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꿈은 더 이상 꿈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혜경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레몬트리.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체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1: 네, 그렇죠.
0: 네, 그 덕에 어제 금요일부터 사흘 연휴가 됐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회장님은 보통 휴일 어떻게 보내세요?
1: 저는 휴일에는 이제 안사람 노릇을 철저하게 잘하죠.
0: 어떤 겁니까?
1: 집안일 주로 해야 됩니다.
0: 설거지, 네. 밀린 설거지.
1: 아, 설거지는 밀리진 않고요. 이제 밀린 청소, 뭐 빨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산에도 다녀오고.
0: 오.
1: 네,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렇죠.
0: 네, 이 시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옆에 함께 하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최인일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지 약 6년 정도 지났습니다. 안마 수련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경로당 안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연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

0: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3355 모이게 되면 젓가락이나 화투로 하는 뻥이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의 집에서 주 1, 2회 정도 모임을 가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엔 저녁이나 치맥 정도 수준의 내기를 하는 걸로 가볍게 즐기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임이 부담스럽습니다. 점점 액수도 커지고 게임을 하는 동안 술도 마시게 되면서 때로는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두자고 여러 차례 말도 꺼내보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찾아오는 거예요. 게임을 마치고 나면 활동 지원사가 뒷설거지까지 해야 하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활동 지원사의 눈치가 보입니다. 이 게임을 멈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인데요. 이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재미로 화투놀이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모임을 그만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또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2: 이분 참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그 놀이 자체가 좀 부담으로 느껴질 만큼 본인이 그 자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반갑게 들렸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개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막무가내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곤란하시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또 시작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와 같이 이렇게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1: 이분의 네. 사연을 좀 깊이 보기 전에요.
2: 네.
1: 그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화투를 치나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있으실 거예요.
2: 뭐
1: 잠깐 사연에
2: 그랬죠.
1: 나오긴 했지만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저도 정말 예전에 시각장애인 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화투를 친다고 굉장히 놀랐죠. 그런데 보니까 그 화투 위에 그 점자로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건지 패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1: 보통 이제 화투에도 숫자가 있으니까.
2: 네네.
1: 네. 1이 뭐였더라? 1이? 1이.
2: 소리죠.
1: 소리죠.
2: 네. 네.
1: 10이 풍인가요?
2: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1: 네, 참.
2: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1: 가물가물한데.
2: 네.
1: 네, 그렇게 숫자를 쓰고
2: 네네.
1: 그래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점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2: 그렇죠. 네. 네.
1: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모임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2: 일단 이 놀이의 성격이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술이 이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재미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이 돈으로 인해서 누가 잃고 더 따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술과 이제 이렇게 술이 또 같이 또 겸해지다 보니까 그 감정들이 굉장히 격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예,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 싫으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뭔가 개선을 좀 하고 싶으신 건데 뭘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2: 이분 지금 이렇게 그냥 혼자만의 생각만으로 아니면은 말씀만으로는 지금 이것이 개선이 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의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의 댁에서 지금 이런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당분간 좀 이렇게 이 같이

0: 이제 게임을 하는 분들과 좀 거리를 둔다든가
1: 네.
0: 또 아니면은 본인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취미 활동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집과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취미 활동을 좀 바꿔보시면서 이러한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1: 네.
0: 이분들에게도 그런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저 네. 이미 여러 번 그만두자고 말을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럼 이분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으로
0: 네.
1: 보인단 말이죠.
0: 그렇죠.
1: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지금 이분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1: 아하.
0: 네. 그래서 일단 집을 비우는 거죠. 어떻게 집을 비우느냐 하면 본인이 취미 생활을 바꾸시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이 하시던 분들도 조금은 포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놀이 문화 자체도 그냥 단순한 어떤 식사라든가 뭐 차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조금은 좀 건전한 이러한 것들도 바꿀 수 있으면 좀
1: 네.
0: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이분의 의사 표현만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래서 이분이 좀 당분간은 집을 비우거나 또 아니면은 이분들과 조금 거리를 두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본인의 의사를 정말 네. 확실하게
0: 그렇죠.
1: 그렇게 행동으로도 표현을 할 정도로
0: 네, 맞습니다.
1: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씀인
0: 그렇죠.
1: 거죠.
0: 네,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1: 네. 참 만약 지금 상태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0: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왜 친 그 명절 이럴 때에도 이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런데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지 않나요? 근데 반드시 이런 놀이에서는 돈 땄다는 사람은 아무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돈을 잃은 사람만 있거든요.
1: 그리고 누군가는 삐집니다.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에 술까지 같이 겸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그것이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만으로
1: 네.
0: 토로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분이 좀 더 좀 결정을 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정말 이분들도 자칫 이렇게 그 좋았던 관계마저도 깨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이분도 아마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1: 활동지원사의 관계도 지금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불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0: 그럼요. 이 활동지원 선생님께서도 본인의 지금 시간 이외에 그 시간을 또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사실 또 그런 본인이 같이 참여해서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1: 그러니까요.
0: 그런 뒤치다꺼리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만으로 느껴질
1: 네.
0: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활동지원 선생님과의 관계도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활동지원 선생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1: 네.
0: 정말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연자분이 여러 번 뭐 이제 안 하겠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어쨌든 질질 끌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런 게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0: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 사실 자칫 내가 여기에서 싫다고 하면 거절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분명히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하지만 이런 거 염려하시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이런 방법들로 개선해 나가면서 대인관계 형성하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어떤 바람직한 이런 것들로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져야지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건강한 그 대인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1: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0: 네.
1: 화투놀이를 하면서 판돈이 점점 커졌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 금액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돈을 걸고 놀이를 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이거 어쩌면 위험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모였을 때 재미로 하는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주인이 오지 말라는데도 이런 거 보면.
0: 네.
1: 네.
0: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돈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우리 자칫하면 도박. 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경고를 하시면서
1: 네.
0: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0: 그럼요. 물론이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1: 네.
0: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관의 도움도 받아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빠르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0: 지금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개선하시고 또 뭔가 바꾸려고 하시는 그 용기 자체가 정말 용기에 이렇게 도움 드리고 싶고
1: 네.
0: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진희의 노래 듣죠. 물보라.

눈 건강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제 아내 지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도수로 얼리면 된다고 하면서 다만 눈을 비비거나 마사지를 하는 행동을 삼가하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서두를 것 없이 이틀이 지나서 안경을 맞추러 갔다고요. 그런데 처방받은 렌즈로는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심각하다,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랍니다. 이분 테니스를 쳤다고 하더군요. 병명은 수정체 불완전 탈구. 수정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과격한 운동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다시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의 지인의 말은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눈에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진다면 반드시 안과를 찾아야 하고요.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이의 노래 듣습니다. 스케치북.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새로운 나라에서 음악여행 해볼 텐데요. 네. 몰도바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나라 자체도 뭐 굉장히 익숙한 국가명은 아니죠. 네.
0: 몰디브하고 네. 맨날 헷갈린다는 네,
1: 그렇죠.
0: 분도 있습니다.
1: 몰디브와는 전혀 다른 지역인데. 네. 자, 그 요즘 굉장히 지금 러시아와 그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내륙 국가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곳을 직접 여행하기에는 좀, 좀 위험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또 이곳에는 어떤 가볼 만한 곳들이 있나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0: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좋습니다.
1: 자, 먼저 몰도바라는 나라.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도바 공화국이고요.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 국가. 수도가 키시노우라고요. 역시 생소한 이름이죠. 자, 이웃 나라인 이제 루마니아와는 또 같은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그런 결국 이제 루마니아 사람들이 대부분을 국민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그래서 구소련의 구성 국가들 중에 에서 유일하게 라틴계 인종들로 채워져 있는 네, 그런 국가입니다.
0: 네.
1: 이 나라명인 이제 몰도바는 몰다비아 공국, 몰다비아 공국의 첫 수도였던 트루글 몰도베이와 인접해 있는 오늘날에는 이제 루마니아 북부에 위치한 그 몰도바 강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제 몰도바 강에서 국가명을 따왔다고 하고 이 강의 유역은 몰다비아 공국이 1359년에 세워졌는데 이때부터 정치적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유사를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전체 면적은 33,843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보다 살짝 큰 정도.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나라이고요. 그런데 기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도 아주 그 비옥한 그런 나라여서 전체적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산업은 그다지 발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1차 산업 위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풍족하지 않은 그런 나라이고요. 흑해 연안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돌출지 영토인데 바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소속인 이 지역, 그 이제 부자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 2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는 몰도바, 정확히는 이제 그 루마니아 왕국, 루마니아 왕국 안에 이제 몰도바가 있었으니까 그 영토에 있는데 그 당시 소련이 루마니아를 압박해서 그 베사라비아라는 지역을 이제 강점을 한 다음에
0: 네.
1: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현재 우크라이나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0: 연방이 된 네. 시스템이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을 이제 뺏긴 그런 상태예요.
0: 네.
1: 그 몰도바가 대외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고 강 주변에 그 항구를 건설을 해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대외로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그나마도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였었는데 그것을 2005년에 서로 이제 영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얻어내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완전 이제 막혀 있었던 거죠. 완벽한 내륙 국가였었는데 그나마 이 지역을 통해서 어떤 숨통이 좀 트여 있는 이런 형태이고요.
0: 영토 교환도 하는군요.
1: 네,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2005년도 한 20여 년 전이죠. 고대에는 이곳에 이제 다키아라는 사람들, 다키아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다키아 왕국이 멸망을 하고 로마인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게르만족 대이동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쫓겨나게 되고, 게르만족 또 슬라브족들이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남아 지역의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등등의 나라와 같이 바로 이 라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키아 지역 이 지역에 들어왔던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이 바로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날 루마니아인의 또 조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지역 국가와 어떤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조상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겠죠.
0: 네.
1: 이 지역도 고대 시대를 지나면서 중세로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 이제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불가족, 머저르라고도 제가 했던 마자르족, 예, 머저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마자르족, 또 쿠만족, 로스족 여러 그 부족들이 이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0: 손에 꼽기도 힘드네요.
1: 그렇습니다. 뭐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이 많이 시달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이었죠. 예. 근데 이 나라는 그 여러 그 민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았고요. 14세기 들어서 루마니아인 계통의 정교회 신도들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몽골 또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몰다비아 공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0: 네.
1: 슈테판 3세 대공 시절에 이곳이 이제 아주 전성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절에는 또 이제 여러 연합을 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그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한때는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제 크림반도 방면에서 여러 그 부족들, 타타린들이 또 저 침공을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속국이 되는 그런 역사를 지니게 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요. 그리고 몰도바의 간추린 또 역사 이야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몰도바 출신으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팀이 아닐까 싶은데 오존이라고요. 보이밴드입니다. 1990년대 말에 결성이 돼서 활동을 쭉 하다가 또 활동 중단했다가 다시 재결성했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몇 년 전에 또 재결성을 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0: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1: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밴드가 아니죠.
0: 그렇죠. 네.
1: 아저씨 밴드가 되겠는데. 오존이라는 이 팀. 근데 이제 오존이라는 팀 이름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노래가 아마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그 현영 씨라고 이분이 그 약간 비음 섞인 목소리로 노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누나 누나 송 막 이래가지고 했던 그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온라인에서는 누마 누마 송이라고도 해서 알려졌던 현영 씨는 아마 그때 그 누나의 꿈이라고 제목을 번안해서 발표했었던 것 같은데 이 노래 원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아, 그 노래였구나 아마 무릎을 치게 되실 텐데
0: 네.
1: 2003년에 발표했던 노래고요. 원곡의 제목은 드라고스티아 딘타이. 뭐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제목 들어서 모를 것 같은데 영어로 번역된 제목을 보니까 보리수나무 아래서의 사랑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럼 뭐 굉장히 코믹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나름 노래 내용은 그 절절한 달달한 사랑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곡조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였구나라고 느끼시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몰도바가 배출한 보이밴드 오전의 노래입니다. 드라고스티아 딘타이.

0: 오전에 드라고스티아 닌타이 예, 듣고 오셨습니다.
1: 이 노래가 그 예전에 그 온라인에서 요즘에 밈이라고 흔히 우리가 요즘 얘기해서 짤막하게. 네. 그래서 이 노래 배경으로 하는 뭐 춤이라고도 상당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네요. 옛날 기억이 나고 해서.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자, 오늘 이제 뭐 몰도바 여행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전혀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도 좀 잘 모르시죠?
0: 좀 생소하죠 아무래도.
1: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던 만큼 또 이제 전혀 몰랐던 나라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그 재미를 지금 쏠쏠하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1: 자,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 점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들어서 러시아 대국이 강성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뭐 이유도 그렇지만 이 항상 보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항을 찾아서 이 침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
0: 아무래도 영토 문제죠.
1: 그렇죠. 영토 문제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찾아서. 그래서 그 이 러시아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부동항을 찾아서 계속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계속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흑해를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더 이제 그 쭉 계속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중해에 또 진출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은 쇠락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창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
0: 네.
1: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아조프를 시작으로 해서 크림, 칸국, 예디산, 체르케스 또 지금 이제 조지아 이런 지역들을 차례차례 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몰다비아 공국의 절반을 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베사라비아라 현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내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화가 되게 되는데 러시아 내전 중이던 1917년에 바로 이제 베사라비아 현이 몰다비아 민주공화국 국이라고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게 돼요. 약간 혼란한 틈을 타서.
0: 네.
1: 예. 그러면서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결국 이곳이 루마니아 왕국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뒤에는 바로 이제 구 러시아, 나중에 소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소련의 입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창 이렇게 또 이제 내전을 정리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이 되죠. 바로 그 소련. 소련이 그러다가 이제 이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 이 입장이 싹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베사라비아와 맞닿아 있는 이 강의 동쪽 지역에 몰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위성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에 편입돼 있던 나머지 그 영토까지 또 영유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결국 이제 뭐 나중에 소련이 구소련이 워낙 이제 미세가 커지고 다 결국 위성국가로 다 편입을 시키잖아요. 소련의 위성국으로 다 편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0: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들으면요.
1: 네.
0: 강대국 옆에서 고초를 당한 건 이분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우리만 해도 이게 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말이죠.
1: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외침을 겪었고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는 약간 어떤 입장이 다르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0: 네.
1: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단일 민족이잖아요. 물론 요즘 피가 많이 섞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민족은 단일 민족인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여러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0: 네.
1: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지배를 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아닐까.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냐 뭐 이런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이런
0: 네.
1: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뭐 어쨌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이던 1944년에 스탈린이 이제 팽창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러면서 루마니아 왕국의 뭐 여러 지역들 다 이제 소련이 다 이제 강탈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이 지역 지금의 몰도바 공화국 이 지역도 결국 다 이제 뭐 루마니아에 있던 베사라비아 지역까지 몰도바 공화국으로 다 이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이 그 이웃에 있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하고 같은 민족 배경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라틴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결국 그렇다 보니 발트 3국과 더불어서 구소련의 구성국가들 중에서 가장 독립에 대한 열망이 네. 강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하죠.
0: 아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아까 틈만 나면
1: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게 좋았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 그 인종들이 네. 이제 루마니아 계열이다 보니 결국 이제 그런 독립의 열망을 갖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구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이런 그 뭐 지속 독립을 하게 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의 이런 문제 또 이제 루마니아와 몰도바 양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통일 계획은 무산이 됐고요.
0: 네.
1: 이웃한 루마니아는 이제 몰다비아 왈라키아 연합공국이 성립한 이래 여러 교육 정책을 펼쳐서요. 그러면서 여러 소수민족 뭐 헝가리계라든지 이런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소수민족 족을 동화시키면서 어떤 그 루마니아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떤 나름 이제 성공을 했는데 바로 몰도바의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그 루마니아계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거기 이제 러시아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계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0: 섞여 있다 보니까
1: 인구가 섞여 있다 보니 뭐 이게 잘 원활치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단일 민족 국가로 루마니아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통일을 하겠다. 뭐 루마니아와 합치겠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주변 국가에서 이걸 굳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통일 국가가 성립이 되면 이제 약간 그 세력도 강해지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 결국 이게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몰도바 공화국의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1차 산업인 농업 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어요.
0: 그렇더라도 문화는 다양하게 네. 네. 막상 가보면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1: 그렇습니다.
0: 듭니다.
1: 뭐 그런 뭐 당연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문화적인 흐름 또 다채로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재미는 있을 것 같고요.
0: 이건 다음 시간부터.
1: 네. 다음 시간부터 네. 몰도바에 대한 또 여행지 소개하면서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그런 그 역사 얘기 뒷얘기 살짝 더 소개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0: 오늘 노래
1: 마무리곡 준비를 했는데 네. 5월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5월에 관한 노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행사가 많은 달이죠. 5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아주 아름다운 계절인데 First of May라고요. 비지스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맏형인 베리깁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아주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린이날 앞두고 이렇게 선곡해 주신 거예요?
1: 네.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0: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비지스의 노래 First of May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 자연을 관찰하며 배운 오래가는 삶의 방식. 정민규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햇빛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 겨울의 햇빛은 약하고 비 오는 날의 햇빛은 흐릿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관계에서도 햇빛의 방식은 많은 생각을 남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다. 잘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더 밝아지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거리를 둔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계산이 된다. 그러나 햇빛은 반응을 보지 않는다. 어떤 창문은 열려 있고 어떤 창문은 닫혀 있다. 햇빛은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 비출 수 있는 곳까지만 비춘다. 이 점이 중요하다. 햇빛은 모든 곳을 비추지만 모든 곳에 닿으려 애쓰지는 않는다. 인간은 종종 이 경계를 혼동한다.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끝까지 이해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다 지친다. 햇빛은 집요하지 않다. 닿지 않는 곳은 그대로 둔다. 그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에 가깝다.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햇빛은 결과를 소유하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도 열매가 맺혀도 그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인간은 결과를 소유하려 할수록 불안해진다.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남길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한다. 그러나 햇빛은 떠난 뒤의 세상을 신뢰한다. 이 신뢰가 삶을 가볍게 만든다. 밝음은 드러내는 힘이 아니다.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힘에 가깝다. 삶에서 햇빛 같은 밝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늘 앞에 나서지도 않고

0: 분위기를 장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곁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고른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햇빛은 주인공이 되지 않지만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래가는 삶의 위치다. 하루를 떠올려 보면 햇빛은 이미 여러 번 당신 곁에 있었다. 출근길 횡단보도 위에서, 창가에 놓인 컵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벤치 위에서. 우리는 그 빛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하루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진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강렬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묻지 않고 도착하는 밝음이다. 햇빛은 오늘도 뜬다. 어제의 실패와 무관하게, 내일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 무심한 반복이 삶을 만든다. 자연이 말해주는 철학은 언제나 조용하다. 오늘의 빛은 오늘의 목만 하면 된다는 것. 다 비추지 못해도 괜찮고 잠시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삶은 계속된다는 믿음. 햇빛처럼 산다는 것은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덜 어긋나게 오래가는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빛은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드러나게 할 뿐이다. 오늘은 보이는 만큼만 살아도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2장. 하늘. 위에 있지만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 것. 하늘은 늘 위에 있다.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마주치는 위치에 있고, 도시든 시골이든 빠짐없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늘은 사람을 압도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풍경이다. 빌딩보다 높고 산보다 넓지만 하늘은 내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위에 있을 뿐이다. 이 태도는 인간이 쉽게 잃어버리는 삶의 감각을 담고 있다. 우리는 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위치, 더 많은 영향력.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해질 것 같고,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믿는다. 그래서 삶은 자연스럽게 서열의 언어로 바뀐다. 누가 위인지, 누가 앞섰는지,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하늘은 서열을 만들지 않는다. 가장 위에 있으면서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하늘은 모두의 위에 있다.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니고 특정 장소에만 허락된 것도 아니다. 부유한 동네 위에도, 오래된 골목 위에도 같은 하늘이 펼쳐진다. 우리는 흔히 위에 있는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하늘은 특별해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를 감싸는 위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0: 생겼을 때 행동이 된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여유로울 때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친 날에도, 실패한 날에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날에도 하늘은 그대로 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하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삶에서 기준은 늘 눈앞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기준을 가까이에 두려 한다. 당장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반응이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숫자, 평가, 성과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하늘은 멀리 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하늘은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든다. 기준은 가까이 있을수록 강력해 보이지만 멀리 있을수록 오래 작동한다. 하늘은 늘 변한다. 아침의 하늘과 저녁의 하늘은 다르고 계절마다 색과 높이가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같은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힌트를 준다. 변한다고 해서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습이 달라져도 방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이지만 하늘은 변화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다. 하늘은 내려다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다. 위에 있으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지 않는다. 하늘 아래에서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뒤처졌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은 위에 서면 판단을 시작한다. 그러나 하늘은 위에 있음에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삶에서도 이런 위치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앞서가되 재촉하지 않고 기준을 가지되 압박하지 않는 위치.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방향이 되는 삶.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하늘은 그 모델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흔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기준을 강요하려 든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늘은 경계를 만들지 않는다. 구름은 국경을 모른 채 흘러가고 바람은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는다. 인간은 경계를 통해 안심한다. 여기까지는 내 책임, 여기부터는 타인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는다. 물론 그 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계가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시야를 잃는다. 하늘은 경계 위에 있으면서도 경계에 속하지 않는다. 이 거리감이 삶을 넓게 만든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잠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다. 지금의 문제, 오늘의 일정,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이 잠깐 뒤로 물러난다. 하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의 크기를 다시 조정해 준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다. 삶의 스케일을 다시 맞추는 일이다. 하늘은 늘 그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자주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늘이 보여주는 위로는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하늘은 올라간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사실은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한다. 우리는 정말 올라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높은 기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은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에 가깝다. 하늘은 모든 것을 담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도 잡지 않고 새가 날아가도 소유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이든 붙잡으려 한다. 성과, 관계, 이미지, 역할. 붙잡는 순간 안심이 되지만 동시에 불안이 시작된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붙잡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든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하늘은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다만 이 위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삶에서 이런 기준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덜 흔들린다. 당장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실패를 전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도시의 하늘은 종종 잘려 보인다. 건물 사이로 조각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삶도 비슷하다. 우리는 조각난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 일의 기준, 관계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 하늘은 이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다. 비록 전부 보이지 않아도 하나의 하늘이라는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사실은 삶의 깊은 위로가 된다. 기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킨다. 하늘은 오늘도 우리 위에 있다. 설명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 있다. 그 침묵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하늘이 말해주는 철학은 위에 있다는 것은 앞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감싸는 위치일 수 있다는 것. 기준은 강요할수록 무너지고 지킬수록 오래간다는 것. 하늘처럼 산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잃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민규 작가의 책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민규는 삶을 바꾸는 방법보다 삶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준에 관심을 두고 글을 써왔고, 성공과 성취를 다루기보다 평온한 삶과 오래가는 태도를 기록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에서 저자는 자연을 통해 삶을 가르치지 않고 다만 자연 옆에 오래 서서 인간이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자연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리듬을 조용히 되돌려놓는 에세이,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0: 제1504편 교종 지방군영의 정비에 착수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이제부터는 효종 즉위 이후 군사 방어 태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효종 3년 2월 3일.

0: 오늘 주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다.
1: 참고로 주강은 낮에 열리는 경연을 일컫습니다.
0: 자, 근자에 논의해야 할 현안이 있으면 누구든 말해보라.
2: 전하, 신 지경연사 박서가 군사 문제에 대하여 아뢰겠사옵니다.
3: 지경연사란 경연을 담당하는 경연청의 정이품 관직이다.
0: 어서 말해보라.
2: 예, 전하. 근래에 전하께서 잇따라 옛날 성인들이 했던 용병술에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온데 신이 현단계 우리나라 군정의 허술한 점을 말씀드릴까 하옵니다. 지금 우리의 군사 행정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등 양서 지방은 군사 훈련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옵니다. 오직 삼남 지역에서만 훈련을 시키고 있사오나 그마저도 충실한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사옵니다.
0: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가?
2: 전하, 무엇보다 영장을 혁파해버린 뒤로는 그 임무를 고을의 수령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령은 전적으로 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옵니다. 만약 군사정책을 다시 정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장을 다시 설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군사훈련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0: 허면 혁파해버린 영장을 다시 복설하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 하겠는가?
2: 영장을 담당할 사람으로 꼭 무과에 급제한 당상관만을 차출해 보낼 것이 아니라 직급이 낮은 당하관 가운데에서도 군사를 통솔하는 데에 합당한 자가 있을 터이니 그들을 가려 뽑아 보내서 오래도록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중에서 필시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옵니다. 과연 그 직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병마절도사로 제수해도 될 것이옵니다. 자세한 문제는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0: 경의 말이 옳도다. 의정부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아, 잠깐. 형조 참판.
4: 예, 전하.
0: 김녀, 그대는 호서 지역에서 관찰사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지방의 수령들도 역시 군사 훈련을 거행

0: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 지금 말해보라.
1: 전하, 신이 호서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고을의 군병들을 점검해본 결과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듯하오나, 대체로 듣건대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로는 군종을 수행하는 것이 영장이 설치되었던 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군사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감축되고 있다고 하였사옵니다.
2: 이날 경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조금 쉽게 간추려서 들려드렸는데요.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만하죠. 군사 문제인데요. 이 시기 각 지방의 군사 방비 상태가 매우 허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남 지방은 부실하게나마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으나 관서와 해서 지방, 즉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은커녕 군사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처럼 들리지요. 경연장에서 군신 간에 주고받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사항은 혁파돼버린 영장을 복설해야 한다, 다시 설치해야 한다, 이 얘긴데요. 대체 영장이란 무엇이고 왜 혁파돼버렸으며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 영이라는 게 이제 그 군영할 때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이라는 것은 군사 단위인데요. 영을 관할하는 상설 지방 군사 지휘관을 영장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제 조선이 상시적으로 군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지역마다 영장을 설치해서 이제 군사 지휘관들을 주둔시킨 건데요.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영장제는 폐지되었고 효종제 이르기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군사 업무, 이제 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군정을 수령이 담당하게 됩니다. 삼전도 항복 이후에 청나라와의 직접적인 어떤 군사적 대결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도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 훈련과 같은 등의 업무는 수령의 업무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각 지역에 설치된 군영의 군사 책임자인 그 군영의 대장, 즉 영장이 있어서 군사훈련을 시켰었는데,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각 지역 군영의 지휘관인 영장들을 임명하지 못하고 폐지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들에서 군사를 통제하는 일은 누가 할까요? 그 지역의 수령이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행정가인 도지사나 군수에게 군대를 통솔하고 훈련하는 사단장의 임무까지 맡겨놓은 셈이다, 이런 얘기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4: 지방군들을, 지방의 농민병들을 이거를 그냥 무조건 관할 수령한테 훈련을 시키게 해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수령 중에는 문신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군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무신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을 그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가지고 직접 군사훈련 시키고, 즉 수령은 가만히 있어. 본래는 수령이 다 군사권도 갖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좀 군대 훈련을 전문화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군대 훈련 전담 장수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거를 영장 제도라고 그래요.
2: 이 영장 제도가 와해돼 버렸으니 지방 군영을 지휘할 장수, 즉 영장을 다시 설치해서 지방군의 체제를 정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한 열흘쯤 뒤인 효종 3년 3월 13일.
5: 주상 전환합시오.
2: 임금인 효종이 지방의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 대소 대신들을 편전으로 부릅니다.
0: 지난번에 과인이 경들에게 각 지방 군영에 폐지된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해보라 하였거늘 의견을 모아보았는가?
1: 예, 전하. 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데 따른 편리 여부를 좌의정 김육과 우의정 이십에게 의논하였더니 김육의 소견은 신과 서로 부합되어 싸우나 이십액은 의견을 내기를.
6: 이미 혁파한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온당치도 않습니다. 차라리 각 진관을 책임지고 맡게 될 지방수령의 경우 군사를 통솔하는 데 합당한 능력을 가진 자로 가려 뽑아서 보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요.
1: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하오나 각 고을 진관의 수령 자리에 어떻게 모두 적임자를 뽑아서 배치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두 정승과 다시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사옵니다. 다만 생각컨대 병력의 지휘를 맡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손과 발이 묶여서 수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아무리 재주가 있는 자에게 임무를 맡기더라도 그 뜻을 펴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2: 앞에서 진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7: 진관이란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국의 각 읍을 군사 거점인 진으로 편성하여 수령이 해당 지역의 국방까지 전담하게 한 제도이다. 규모에 따라 주진, 거진, 제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규모의 적군이 침입해올 경우에 방어하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임진왜란, 병자호란처럼 대규모 외침에는 한계를 보였다.
2: 그러니까 진관은 지역에 설치한 군사기지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시백은 각 지방의 군진에 무과 출신의 장수를 뽑아서 새로운 영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차라리 지방수령을 임명할 때 군사 지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보내면 영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수령이 영장의 임무를 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남호연 교수의 견해가 그러합니다.
3: 원래는 영장에 담당하던 군정을 수령이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 훈련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군사훈련은 물론 지역의 군정 자체를 책임질 상설 지휘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군사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을 복설한다는 것은 지역의 상설 군사 단위와 그 지휘관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으로서 지방 군제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삼전도 항복 이후에 청나라가 지금 완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제도의 재편과 같은 조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든가 비용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병조참판 허적은 군사비리 문제를 지적합니다.
5: 주상 전하! 지금 지방의 각 군진에 영장을 임명하여 파견하느냐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온데 중앙군영인 훈련 도감에서 공공연히 비리가 자행되고 있어옵니다. 훈련 도감의 책임자들은 군병들에게서 종이와 꿀을 상납받으면서 군수물자를 보충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야간 생기에까지 제외해주고 있다 하옵니다. 때문에 막상 훈련을 할 때 보면 군대의 인원이 텅텅 비어서 진법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 날에는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오니 매우 놀라운 일이옵니다.
7: 생기란 궁궐과 중요 관청의 야간 당직자 명단을 장부에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당직 기록부와 비슷하다.
2: 훈련도감의 군병들 중 종이나 꿀을 뇌물로 바친 사람에게는 당직 근무를 빼줬다는 얘기죠. 효종이 바로 화를 낼 수밖에요.
8: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군수물자를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군졸들에게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여 둔전으로 경작하게 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무역하여서 지방관청의 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지 않은

0: 가 헌데 그것도 모자라서 생기에까지 손을 대서 당직 근무를 제외해주고 뇌물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둔전에서 거둔 곡식과 그 곡식을 무역해서 번 돈은 어디에 썼단 말인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도다. 엄히 단속을 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습관을 답습하지 못하도록 하라.
1: 훈련도감의 군관들이 부정한 물품을 받고서 야간 당직 근무까지 빼준다는 보고를 받은 효종은 둔전의 부실 운영 등 군사비리 문제를 손봐야겠다고 나섭니다. 효종 3년 3월 16일
0: 승진은 들라!
2: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0: 지방에 영장을 보내는 문제에 앞서서 중앙군영인 훈련도감의 비리부터 근절하라는 교지를 내릴 것이다. 승정원에서는 훈련도감에서 경작하고 있는 둔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2: 예, 전하.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옵니다. 어떤 내용의 교지를 내리시겠사옵니까?
0: 받아쳐그라.
2: 예. 하교하시옵소서, 주상 전하.
1: 참고로 둔전은요?
3: 군졸이나 서리, 평민 등에게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지방관청의 경비나 혹은 군대의 양식으로 쓰도록 한 밭을 일컫는다.
1: 이런 목적으로 밭농사를 짓는 토지가 둔전입니다. 그럼 이때 효종이 내린 교지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살펴볼까요?
0: 훈련 도감에서 운영하는 둔전은 조선 팔도의 주와 현 어느 곳에 가나 없는 곳이 없어서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상당히 고달파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둔전 경작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군수 물자를 충당할 목적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도감에서는 도리어 물자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는 필시 둔전을 부실하게 운영하기 때문일 터. 앞으로는 둔전을 감독하는 사람을 가려보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군자금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군사를 내보내서 자금을 모으는 폐단을 없애도록 할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여타의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도성에 친위병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훈련도감이 또 갖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시키면서 헛되이 장부에 이름만을 끼워놓고 있으니 어찌 이리도 부실한가? 거기에 훈련도감 군병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인이 아직 모르고 있다. 허니 앞으로는 군병의 총 숫자를 장부로 작성하되 계절마다 가감된 숫자를 수정하여 과인에게 아뢰도록 하라.
1: 효종이 훈련도감의 군사 비리를 발본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죠? 2년여 뒤인 효종 5년 2월 11일 경연장.
0: 오늘 주강의 강론은 예까지만 하겠다.
4: 전하, 신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0: 그래, 말해보라.
4: 사변이란 언제나 뜻하지 않은 데서 예고 없이 발생하기 마련이옵니다. 그러니 남쪽 지방의 16군데 군영에 각각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서 군사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해야 하옵니다. 만일 지금처럼 고을의 수령에게 군사 업무까지 겸직하도록 한다면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크게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0: 과인도 그리 생각한 지 오래되었도다. 우선 삼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하라.
4: 그러자면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의정부로 하여금 무관급제자 중에서 발탁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내어서 영장으로 제수하도록 하시옵소서.

0: 그리하라.
1: 이제 별로던 영장 복설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4편 교종 지방군영의 정비에 착수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익숙하고 낯선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보다 더 돌아가는 버스를 택한 건 바인의 아이디어였는데 어두운 지하철 창에 얼굴이 비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린 결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빠르게 바깥 풍경이 뒤로 내달렸고 딱 그만큼의 속도로 머리가 비워졌다.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었을 즈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1: 내리자.
0: 바이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던 것 같았다. 출발 전부터 나에게 그곳의 위치를 자세히 묻더니 집을 나선 순간부터 앞장서 갔다. 나는 늘 다니던 길을 마치 초행길 안내하듯 이끄는 바인의 등만 보고 걸었다. 그래도 알 수 있었다. 가까워지고 있다. 지하철역이 있는 사거리는 늘 번화해서 밤에도 나처럼 환했다. 아니, 낮보다 더 환한 밤이 그곳의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지하철역과 멀지 않은 곳에 번쩍이는 간판을 달고 높게 솟아있었다. 손을 꼭 잡은 바인이 아니었다면 결코 서있지도 못했을 것 같은 기분으로 나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코앞이라고는 하지만 몸이 지나치게 떨렸다. 떨게 하는 것이 추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의식할 수 있었다.
1: 여기 진짜 모텔이 많네요.
0: 서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저기 남자와 손잡고 걷는 여자들이 모두 사진 속의 얼굴들 같았다. 이곳을 지나치는 남자들 모두가 나를 알아볼 것 같았다. 지금도 저 모텔 안에서 누군가가 감쪽같이 숨겨놓은 카메라에 찍히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과거이자 현재인 순간에 갇혀 있었다. 그 애와 약간의 민망함을 애써 숨기면서 들어선 건물의 입구, 방키를 건네받은 카운터,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 지나치게 눈부신 엘리베이터 안, 그에 비해 놀랍도록 어두운 복도, 단단한 현관문과 이불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 나는 그곳이 비교적 새로 지어진 곳이라 안심했었다. 먼저 욕실로 들어간 그 애를 기다리면서 아늑함마저 느꼈다. 늘 차가운 몸으로 늘 따뜻한 그 애의 몸을 기다렸다. 처음 이후 나는 조금 더 편하게 그 애와 함께 그곳에 갔었다.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전혀 괜찮지 않다. 어느새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눈물이 났다. 그런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바인이 서인에게 얼른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세상이 빙글 돌더니 어두워졌다.

0: 서인.
1: 이상한 곳. 내가 살던 동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험한 장소. 나는 복잡한 사거리 한쪽에 서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나 비슷하게 악의를 가진 먹빛 구름을 지니고 있다니 심장이 떨렸다. 괜찮으냐고 묻는 바인의 말에 대답조차 못하고 멍하니 서서 사람들을,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 셋 중 하나는 먹색의 구름, 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색을 지고 있었고, 짐작보다 많은 수의 모텔이 한 구역에 즐비해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자리한 온갖 술집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세계의 속살을 본 것 같았다.
2: 여기 진짜 모텔이 많네요.
1: 무심코 튀어나온 말과 동시에 지윤 언니가 가쁜 숨을 내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바인이 깜짝 놀라 언니를 붙들며
3: 언니! 눈 떠봐!
1: 소리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힐끔힐끔 곁눈질할 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게 다행이다 싶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구름들이 자꾸 눈에 띄었고 나는 어떻게든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찾으려 발을 동동 굴렀다. 지윤 언니의 가쁜 숨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나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여기 오자고 한 것일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언니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가? 사방에서 구름들이, 건물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검은 입을 벌리고 우리를 조여와 곧 삼켜버릴 것 같았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바인과 나는 용기에 충만했었다. 우리가 언니를 지켜주자고 꼭 범인을 찾아내자고 다짐했었다. 나는 구름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데 확신이 있었고 바인은 언니를 향한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 상처 입은 사람과 상처 입힌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음으로 가는 문은 반드시 열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했다. 다행히 지훈 언니는 금방 정신을 차렸다. 여전히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듯 답답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곁에 있는 우리를 보자 몸을 일으켰다. 나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택시기사가 고마웠다. 언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를 욕실로 들여보내고 겨우 한숨을 돌린 바인과 나는 서로를 마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기차에서 나눴던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되새길 뿐이었다.

0: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1: 이제 고3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한 시간 낭비한 일 없도록 해라.
0: 담임이 교탁 앞에서 성의 없이 잔소리를 했다. 부산한 교실에서 그 얘기에 귀 기울이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다. 방학이 되었고 곧 관둘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담임은 역시나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와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될 터였다. 담임도 미련 없이 교실을 떠났다. 다만 내게는 귀한 시간이라는 말이 귀에 날아와 걸렸다. 이 시간은 내 어지러운 시절의 마지막 마디가 될 것이다. 창문 밖으로 앙상하게 가지만 남긴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나가면,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엄마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귀하게 지나가기를. 나는 그것을 간절히 희망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잠이 쏟아졌다. 방학이 시작되자 견딜 수 없이 졸려서 나는 낮이고 밤이고 침대에 누웠다. 잠깐 일어났다가도 기절하듯 잠에 빠졌다. 아침 10시에도 오후 3시에도 저녁 8시에도 나는 잠을 잤다. 한번 잠에 들면 좀처럼 깨지 못했다. 가끔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2: 서인아, 밥은 먹어야지, 어?
0: 할 정도였지만 세 번에 한 번 정도 응할 수 있을 뿐 졸음은 무섭게 내렸다.
3: 겨울잠을 자는 거야. 마디 끝에서 세 가지를 틔우려고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0: 꿈도 없는 잠을 몇 시간이고 이루다가 깨어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 틈에 바인을 떠올리고 지훈 언니를 떠올렸다.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갈 시간을 짐작하다가 짓눌리듯 다시 잠이 들었다. 바깥에 불고 있는 매서운 바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안과 밖의 온도 차이로 생긴 결로가 얼어붙어 창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 그것을 힘주어 열어보았다. 하얀 세상. 온통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두툼하게 쌓인 눈은 세상의 모서리를 완만하게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서 사물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을 힘차게 반사하는 눈에는 가까이 가면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 있을 것만 같았다. 자세히 보니 그 근처로 삼지창 모양의 새 발자국이 종종 찍혀 있었다. 금방 다녀간 모양이었다. 나는 폐까지 닿는 차가운 공기를 흠뻑 들이마셨다. 드디어 잠이 멀리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0: 휴대폰을 보니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벌써 두 주가 지나 있었다. 창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이 집에서 한 번쯤 느껴보았던 안온함을 감각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을 생각했다. 나의 홀로서기는 낭만적이지 않을 것이다. 싸워야 할지도 도망쳐야 할지도 결국 숨어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자 몸이 조금 뜨거워졌다. 방 밖에서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지금이 아침 7시라는 뜻이었다. 지금 같은 깊은 겨울에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을 시간. 할머니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먹지 않고 엄마마저 숙취로 늦잠을 자기 일수라 거르는 때가 많은 그 아침을 할머니는 성실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들어냈다. 대파와 무 따위를 도마에 써는 소리,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는 이 집의 알람 소리와도 같았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 나는 내게 물었다.
1: 이 거짓말 같은 아늑함을 언젠가 그리워하기도 될까?
0: 나는 그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을 알아챘다. 따지자면 그러고 싶은 바람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도 그리워할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살면서 그리운 장면 하나쯤 만들어도 좋겠다는 작정으로.
2: 엄마, 웬일이냐? 아침 밥상에 얼굴을 다 내밀고.
3: 잘했다. 얼른 앉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0: 식탁 위에는 김이 폴폴 올라오는 뭇국과 네모 반듯한 김, 할머니가 지난달에 끙끙대며 해낸 김장김치가 소박하게 올라와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밥솥에서 밥을 펐다.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이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흐뭇해했다. 타인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매일 습관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갖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었다. 그건 어쩌면 기쁨일 텐데. 그 모습을 보자 매일같이 혼자 식사를 준비했을 할머니가 꽤 쓸쓸했겠다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3: 자,
1: 밥 너무 많은데.
3: 아이, 주는 대로 그냥 먹어. 얼마 만에 먹는 건데 많다 그러냐?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1: 이제 아침 좀 챙겨 먹어보게. 할머니 밥 언제까지 먹을지도 모르고.
3: 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1: 그냥 할머니 밥 맛있어서 해본 소리야.
3: 서인아, 네 나이 때는 말이다. 그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학교 공부 잘하고 집에서 챙겨주는 밥 부지런히 먹으면 되는 거야. 어? 그것 말고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아들어?
0: 입에 든 밥 한 숟갈을 핑계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1: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나? 정말로? 그렇지만 할머니, 내 나이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친구들은 점수 경쟁하느라 바쁘고 학교는 그걸 보고만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에 비하면 세상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끔찍해진 것들도 있어.
4: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5월의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훌쩍 떠나온 분들은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고 계실 거고, 또 익숙한 나만의 공간에서 꿀맛 같은 여유를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같은 시간 다른 풍경이지만 이런 날의 공기는 신기하게 닮아 있습니다. 어디서든 조금 느슨하고 조금은 너그러운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계획보다 기분에 더 귀를 기울여도 좋은 날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점심시간 지금쯤에서는 어디선가 이런 팝송 가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그쵸? 자, 오늘 첫 곡 시비메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진짜. You know what, man? I'm gonna say something, man, that I've been dying to say, man, for a long time, man.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 노래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요.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개그였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상송으로 또 쓰이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다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 보니엠의 By the Leaves of Babylon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처럼 이맘때쯤이면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먹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울리는 배꼽시계도 잠재우고 또 남은 반나절도 기분 좋게 시작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보시죠. 자, 매주 토요일에는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 만남 팝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를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박스. 추억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앞서 뭐 다들 이 물 깨고 밥 먹어 이거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0: 그래요.
1: 그 팝송을 듣다 보면 그렇게 정말 영화 가사가 우리말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몬더 그린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0: 무슨 효과요?
1: 몬더 그린 효과.
0: 몬더 그린
1: 효과. 네, 그게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미국의 작가 실비아 라이트가 쓴 에세이 더 보니 얼 오브 머레이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노래를 들었을 때 And lay him on the green이라는 이 노랫말, 이 노랫말이 And Lady Mondo Green으로 이렇게 얼핏 이제 잘못 들리는 것에서 비유해서 Mondo Green이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그 나라의 모국어로 들리는 현상을 Mondo Green 효과다. 이제 바로 이 노래에서, 이 가사에서 이제 따오게 된 그런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다들 이불 깨고 밥 먹어, 뭐 냄비 위에 파리똥, 뭐 이런 거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것들이 또 최근에 나오는 음악들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깔깔송 해가지고 마치 뭐 인터넷 유머집처럼 퍼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재밌는 것들을 좀 한번 오늘 좀 깔깔거리면서 들어보시라고 한번 준비 왔습니다.
0: 그래요. 우리 세대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개그맨 박세민 씨가
1: 그죠?
0: 아, 요런 코너를 맡아 가지고 그 외국의 팝송들과 우리나라 말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1: 그죠?
0: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그래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인 듯 우리말인 듯 아리송한 깔깔 유머송.
1: 예.
0: 자, 첫 번째로 만나 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 나왔던 서클 오브 라이프. 카르멘 트윌이 그 불렀고 레보엠 두 명의 그 극중 캐릭터 맡았던 이제 아티스트들이 불렀는데
0: 네.
1: 서클 오브 라이프가 이제 사실 수록곡이긴 해요. 굉장히 참 그 뭐라 그럴까 라이언 킹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아주 그냥 그 어떤 생명의 순환과 자연의 질서를 장엄하게 표현한 노래인데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깔깔송으로 이제 발바리송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0: 발바리송으로 불린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죠?
1: 노래가 처음 시작할 때
0: 네.
1: 야, 그랬냐,

0: 녹였어요. 네.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야 그랬냐 팔발이 지와와 스치고 왠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네. 진짜 그래가지고 한때 그 인터넷에 밈처럼 유머처럼 이제 퍼져가지고 그때 그 진행하던 아나운서님도 배꼽이 빠지듯이 막 웃어가지고 그게 참 화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참 이 장엄한 생명의 순환과 자연의 질서를 담은 라이온킹의 오프닝을 멋있게 만들어줬던 이 노래가 네. 발발이 치와와송으로 바뀌게 된 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1: 그래요. 어떻게 보면 라이온킹 굉장히 좀 엄격하고 그 모든 그 동물들의 리더로서의 좀 예. 장엄함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우리들한테는
0: 발발이
1: 발발이가 나고 치와와가 나고
0: 발발이 치와와송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사람들도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네. 발발이송 좀 틀어주세요 하면 저도 아 그거구나 이러고 이제 한마디로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처럼 최근에는 발발이송 하면은 이게 라이온킹 주제곡은 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지만 라이온킹의 또 수록곡으로 Circle of Life가 그래서 또 인기를 끌고 화제를 모으게 됐었죠.
1: 그래요. 발발이 치와와
0: 네.
1: Circle of Life.
0: 사실 이 노래 만든 게 이제 엘튼 존하고 팀 라이스가 만들었는데
1: 아, 그래요?
0: 굉장히 참 뭐 아주 정말 인상적인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팀 라이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지는 아마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 그래도 또 이렇게 또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더 친근하게
0: 그죠.
1: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0: 오히려 그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보다 이 노래를 최근엔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5월 달이라든가 이제 막 실록의 계절 막 여름 이럴 때 이제 아프리카의 장엄한 대지를 생각하면서 듣기에도 좋은 그런 곡이어서 오히려 이 노래를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래요. 발발이 치와와송 Circle of Life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번에는 비욘세의 메가 히트곡이죠. Single Ladies 2008년 히트곡인데 네. 뭐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음악이었죠. 특히 뮤직비디오에서도 그 비욘세가 허벅지와 골반을 흔들면서 플립댄스 손으로 이렇게 추는 춤도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런 유명한 춤이기도 한데 이 노래도 우리에게는 이제 몬더그린 효과 우리에게는 All my single ladies가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1: 어떤 그 한국말로 들립니까?
0: 코러스 부분인데 네. All my single day, All my single day. 엄마 싱크대 이렇게 들리는 거 엄마 싱크대 야, 엄마 싱크대로 들려가지고 야 이거 또 우리 아버지도 들으면 이거 뭐 싱크대 이거 말아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엄마 싱크대 예 엄마 싱크대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약간 또 그런 식으로 들리는 또 재미가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1: 자 영어인 듯 우리말인 듯 아리송한 깔깔 유머송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네 카르멘 트윌하고 레보엠이 부른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사운드트랙입니다. 서클 오브 라이프하고요.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스 두 곡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주크박스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인 듯 우리말인 듯 아리송한 깔깔 유머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럭키 준비했는데요. 네. 이 노래도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2000년 그 두 번째 정규 앨범에 담겨있는 Oops I Did It Again과 함께 크게 사랑받았던 그런 음악이죠. 네. 이 럭키라는 유명 배우가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는 깐마디로 연예계의 비하인드 스토리, 화려한 그 무대 뒤에 또 그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그린 노래인데, 이 노래도 약간 우리에게는 몬더그린 효과로 깔깔송으로 이제 들리는 게 네. 노래 이게 처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은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Early morning. 이걸로 이렇게 들려요.
0: 아,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네. 먹었다.
1: 이게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 이게 이제 노래 맛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이게 얼핏 들으면은 오랜만에 나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이렇게 아 억지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깔깔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다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또 이제 유머로 많이 쓰이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본인의 이야기,
1: 그죠? 자전적인 이야기 느낌도 있죠.
0: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도 좀 잘 예.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데 바나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은 좀 약간 슬픈 내용인데도 좀 우습게 예. 또 재미로 또 해석이 되네요.
1: 사실 이제 럭키라는 음악이 물론 노래도 좋고 네. 진짜 유명 스타의 어떤 그 화려한 이면의 외로움과 그 브리티니 스피어스 그 당시 진짜 얼마나 파파라치들에게 시달리고 인터넷에서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합성 이미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그랬던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 진짜 난도질을 당했다 싶을 네. 정도로 데뷔 시기에 엄청나게 화제이기도 했었고 정말 아메리카 스윗하트로서 큰 무게를 짊어졌는데 그때 나왔던 압박감과 고독이 럭키라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투영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참 우리에게 들릴 때는 또 이게 오랜만에 지금 바나나 먹은 아 진짜 근데 이게 그게 좀 약간 그렇게 듣고 나서 이거를 노래를 들으면은 네. 그 앞부분이 희한하게 그렇게 또 들립니다.
0: 바나나 먹었다. 네. 오랜만에 바나나
1: Early
0: 먹었다.
1: Early morning she wakes up with knock knock knock on the 이거는 바나나 이게 참 저도 참 처음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들었는데 네. 희한하게 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번에는 참 우리 김장철만 되면 이 노래 참 무지하게 신청곡 많이 들어옵니다.
0: 아, 그래요?
1: 물랑루즈 영화 2001년작이죠. 물랑루즈 OST 주제곡입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킴, 마야, 핑크가 함께한 레이디 마말레이드. 이게 원래는 70년대 그 소울 그룹 라벨이 부른 게 이제 원곡인데 네. 코러스 부분에 키치키치 야야 짜짜 하는 게 있고요. 근데 네네. 이게 마치 김치김치 야야 짜짜 이렇게 들려가지고 김장철만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김치 잘 담궈야 된다. 며느리한테 이거 하는 얘기다. 시어머니가
0: 너무 좀 짜게 담궜다.
1: 짜게 담그지 마라.
0: 짜다.
1: 예, 김치 야야 짜다 이러였고 원래 이제 키치 야야 키치가 이제 약간 좀 그 속옷 같은 느낌으로 약간 좀 매혹적인 뭐 그런 유혹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네. 이게 이렇게 또 들려가지고 우리한테는 이게 또 희한하게 김장철 만 되면은 신청곡이 참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7월 달인가요 그때 김장철 뭐 배 김치의 날 이런 거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럴 때마다 이런 노래 한 번씩 틀어주고 얼마 전에 또 저기 작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건강식으로 김치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김치 얘기 나오면은 또 이게 참 이 레이디 마말레이디가 선곡이 들어가는 또 참 재밌는 게 있죠.
0: 우리에게 있어서 김치 그러면 정광태 씨의 김치송.
1: 예, 김치송.
0: 김치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죠. 나는 예. 못 살아 그런 노래도 기억이 나는데 예. 아, 이 노래가 또 김치송으로 불렸다는 게
1: 김장철만 되면은
0: 특이하네요.
1: 뭐 물론 평소에도 뭐 듣는데 유독 김장철만 되면은 많이 신청곡도 들어오고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영어인 듯 우리말인 듯 아리송한 깔깔 유머송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럭키 하고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킴, 마야, 핑크가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난 팝 주크박스. 팝음악평론가 박현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인 듯 우리말인 듯 아리송한 깔깔 유머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번에는 뭐 90년대 그 클럽씬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음악이죠. 블랙머신의 하우지 준비했습니다.
0: 하우지.
1: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죠. 네. 하우지 하는 게 아버지.
0: 아버지.
1: 아버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0: 좀 더 길게 하면 할아버지.
1: 할아버지. 더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DJ가 좋아하는 배추보쌈이 나오잖아요.
0: 아, 그래요?
1: DJ가 좋아하는 배추보쌈, 배추보쌈 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0: 좀 적어놔야겠다. DJ가 좋아하는 배추보쌈.
1: 그래갖고 이제 배추보쌈 이제 그 이제 점심으로 쌈 먹었어 이러면서 이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배추보쌈송으로 DJ가 좋아하는 배추보쌈, 배추보쌈 하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 노래가 이제 굉장히 크롭필에서 굉장히 유행이고 춤도 멋있게 췄던 그런 또 음악이기도 하잖아요.
0: 인트로에 나오는 그 빠바빠빠빠 그죠? 빠빠빠 그 소리만 들어도 노래 많이 듣던 노래다 이렇게.
1: 그죠? 이거 되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뭐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때는 판춤이라고 해가지고 LP판을 들고 막 이렇게 추는 춤이 있었어요.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춤이 안 돼가지고 추는 애들 보면서 멋있다.
0: 그 춤을 우리나라에게 좀 알렸던 팀들 중에 이우성과 턴테이블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우성과 턴테이블에서 이름이 턴테이블인 것처럼 판춤을 많이 췄는데
1: 진짜 LP판 들고 막 이렇게 추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때 그 판춤을 췄던 친구가 이우성이라는 친구가 후에 파리 그 올림픽 때 비보이 댄싱 팀 감독으로 활약을 했다.
1: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0: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어야 되는데 그때 갔던 그 우리 브레이커스들이 좀 나이가 좀

0: 있어가지고
1: 그렇죠. 예. 예,
0: 큰상 수상하지 못했지만
1: 굉장히 리스펙도 많이 받던데요. 예. 예.
0: 판춤하니까 또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깔깔 유머송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너무나 이거는 클래식이죠. 이거는 뭐 그 개그 콘서트에서도 예전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던 오빠 만세, All by myself.
0: 아.
1: 예, 오빠 만세 하면서 개그맨 박성호 씨가 박세민 씨가 이제 80년대 그랬다면은 2000년대 그 90년대 후반에는 개그 콘서트에서 박성호 씨가 이제 이렇게 팝송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많이 코너로 사용해서 또 이제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이 오빠 만세가 바로 또 그때 쓰이기도 했었고
0: 이 노래는 여러 가수가 부르지 않았나요?
1: 원래 에릭 카멘이 원곡이죠. 네. 에릭 카멘이 처음 만들었던 음악이고 그 당시 이제 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그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의 멜로디를 차용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장대한 클래식과 팝을 접목시켰던 아주 장대한 멋진 음악으로 이제 만든 그런 음악인데 근데 어떻게 듣다 보니까 중간에 All by myself가 이제 오빠 만세로 이제
0: 오빠 만세.
1: 예, 들려서 사람들도 이제 영어 쓰기 귀찮으니까 실청곡 볼 때 오빠 만세 좀 틀어주세요 이러면 아 All by myself구나 이러면서 예, 그럼 에릭 카멘이나 뭐 셀린 디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참 멋진 음악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 가수가 불렀지만 그래도 셀린 디온 버전이 그래도 뭔가 뭐 에릭 카멘 버전도 물론 좋지만 셀린 디온도 굉장히 참 드라마틱한 편곡을 멋지게 해서 만들었던 짐 스타인먼이라는 또 작곡가가 이 앨범 Falling Into You 앨범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 예, All by Myself의 이 원곡이 갖고 있는 클래시컬한 느낌도 더 웅장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영어인 듯 우리말인 듯 아리송한 깔깔 유머송 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예, DJ가 좋아하는 배추보쌈 요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블랙머신의 How G 하고요. 셀린 디온의 All by Myself입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박현준의 팝주크박스. 오늘은 영어인 듯 우리말인 듯 아리송한 깔깔 유머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번에는 그 클래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7080 세대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이고, 예전에 이게 토요일 즐거워 거기에도 이제 그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클 제거 밴드의 레솔 첸트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1: 이게 그거 있죠, 그 노래.
0: 그래요.
1: 바로 그겁니다.
0: 예전에 쇼이천인가?
1: 예, 거기서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80년대 예능 그때는 버라이어티 쇼 해가지고 주말에 네. 이제 막 했었잖아요. 이덕화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했던 거기에 이제 이 노래가 사용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쇼가 시작하면서 댄서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0: 그러니까 이덕화 씨도 춤을 췄던 걸로 기억이
1: 뭐
0: 됩니다.
1: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예. 그러면서 이제 버라이어티 쇼 뭐 젊은 매형진 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뭐 짝꿍인가 뭐 그런 네. 댄서들도 있고 막 그때는 다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그런 때 그런 시절에 이 마이클 제거 밴드의 Let's All Chant도 토요일 즐거워로 기억이 얼핏 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오프닝 송으로 사용되면서
0: 여기서는 어떤 한국말이 나오나요?
1: 여기서 중간에 이제 그 여성 보컬들이 그 코러스를 하는데 오빠 바지, 아빠 바지, 아. 엄마 바지, 우리 바지.
0: 아 맞아요. 네,
1: 그게 여기서 나와요.
0: 아 맞다.
1: 노래 듣다 보면은 그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추억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듣다면 이제 오빠 바지, 아빠 바지, 엄마 바지, 우리 바지 하면서 바지송으로 이제 많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1: 예, Let's All Chant. 이 노래 제목만 들으면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지만.
0: 그러니까요.
1: 인트로가 시작된과 동시에 이 노래구나 하면서 이제 아시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맞아요. 이게 우리가 또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TV 방송 딱 들었을 때 네. 뭐 오프닝이라든가 이게 네. 시그널로 깔리는 음악은 다 익숙하지만 제목을
1: 모르죠.
0: 우리 제목이 뭐더라?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 그 예전에 뭐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됐던 뭐 그 오프닝 시그널 네. 이런 것들 맨날 듣던 음악인데 제목은 몰라요. 근데 딱 노래 들으면 이거 그 TV 연예 프로그램 그거 주제곡이죠.
0: 그렇게 얘기보다 이거 바지송이야. 바지송.
1: 그 바지송이고 이거 이덕화.
0: 엄마 바지 아빠
1: 엄마 바지.
0: 바지
1: 아빠 바지. 뭐 이러면은 이제 기억이 나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스 올치한테. 그리고 노래 자체도요. 굉장히 참 파티송이에요. 예,
0: 그쵸.
1: 다 함께 뭐 레스 올치한테 함께 한번 노래 부르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디스코 클럽, 디스코 시대의 인기를 끌었던 그쵸. 그런 요소가 잘 담겨 있는 곡입니다.
0: 이 노래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익숙치 않던 그냥 뿅뿅뿅 그 전자음악
1: 예,
0: 소리.
1: 예. 그런 소리가 나면서 이런 것도 재밌었잖아요. 예.
0: 그래요. 엄마 예. 바지송, 아빠 바지송.
1: 예.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크랙 데이빗의 인썸니아인데 이 노래는 또 휘성 씨가 이제 번안에서 불렀던 히트곡으로도 굉장히 참 유명한 네. 음악이죠. 바로 그 원곡입니다. 크랙 데이빗의 인썸니아. 여기는 이제 중간에 feels like insomnia라는 그 코러스가 계속 나와요. feels like insomnia 이거가 마치 계속 듣다 보면 필살기 써 언니야. 언니가 무슨 필살기를 쓰냐? 언니 힘들 때 필살기 써 언니야 이렇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리는 또 재미가 있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0: 필살기를 써라.
1: 네, feels like insomnia인데 그러니까 뭔가 불면증이 오는 것 같아. 막 feels like insomnia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코러스에서 계속 반복돼서 후렴이 되다 보니까 필살기 써 언니야 이렇게 막 이제 들리는 언니들한테 필살기를 쓰라고 주문을 외치는. 그런 음악처럼 들리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0: 그래요. 이분들이 예.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쓸 때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1: 그죠.
0: 우리에게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1: 노래를 그 팝송이 어렵다고 하시고 막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들으면은 팝송이 정말 또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게 들을 수 그렇죠.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은 아니더라도 네. 재밌게 받아들여서 또 그걸 우리가 또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1: 네.
0: 또 외울 수 있다라는 거
1: 아까 그 배추보쌈도 좋은 오셨고
0: 배추보쌈
1: 오늘 밤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뭐 그럼. 이런 것들도 있었고
0: 필살기 언니야
1: 네, 필살기 써 언니야 빗살기 써 언니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0: 예. 자, 토요일에 만나는 팝 주크박스 오늘은 영어인 듯 우리말인 듯 아리송한 깔깔 유머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자, 이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이클 제거 밴드의 Let's All Chant하고요. 크랙 데이빗의 Insomnia 두 곡입니다.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할게요.
1: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올리비아 뉴튼존의 피지컬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을 지원합니다. 사업 이름은 2026년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인데요. 장애인이나 노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여가를 즐기기도 마땅치 않다 보니 방송 청취 등이 문화활동의 대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콘텐츠 접근성도 높이고 게임을 통해 인지나 정서적인 활동을 지원해서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용자들의 개인 역량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복지관과 협의의 단계를 맞추고 개발한 게임을 당사자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 디지털 약자를 위한 게임 문화도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손담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미쳤어.

에이든 프레넬의 첫 곡 손담비의 미쳤어 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안한 정부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장애의 공감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 씨가 오늘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우가 부릅니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불안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2: 네.
1: 정부가 국민들의 주머니를 확실하게 채워줄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는데 바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책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되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 우리가 흔히 국가가 펀드를 만든다고 하면 대기업이나 큰 공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이번에는 좀 완전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민 참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 네.
2: 재정경제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조세특례 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당장 연말정산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1: 예, 예.
2: 정부는 국민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국가 미래를 결정할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가입하는 국민들에게는 그 어떤 저축 상품보다 강력한 세금 환급 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1: 네.
2: 이것은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에 동참하는 대가로 확실한 긍정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일종의 경제적 상생 계약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1: 예, 저는 특히 그 소득공제 40%라는 수치가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재테크 지원한다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엄청난 뉴스거든요.
2: 네.
1: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일 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겁니까?
2: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한 금액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1: 예.
2: 가령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직장인이 연간 1000만 원을 이 펀드에 넣었다면 내 소득 중에서 400만 원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1: 예.
2: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어쩌면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펀드 운영 결과로 배당금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보통은 15.4% 세금을 떼잖아요.
1: 네네네.
2: 이 펀드는 단 9%만 떼는 저율 분리과세를 혜택을 5년 동안 제공을 해줍니다.
1: 예.
2: 즉 들어올 때 소득공제로 내 지갑을 채우고 나갈 때 세금을 깎아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중 절세 엔진을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목돈이 없는 분들은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럼 3년이라는 의무 투자 기간 계산이 조금 이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넣은 돈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2: 이 질문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포인트일 수
1: 그렇죠.
2: 있는데요.
1: 네.
2: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입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계산법을 확정해놨습니다. 시행령에서 의무 투자 기간 3년과 과세 특례 기간 5년의 기산점을 전용 계좌별 최초 취득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오늘 계좌 만들고요.
1: 예.
2: 단 만 원이라도 펀드를 샀다면 오늘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후 1년 뒤나 2년 뒤에 적립식으로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그 돈들의 기간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 계좌를 만든 날을 기준으로 혜택을 소급 적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넓히기 위해 가입자가 언제 입금했냐를 따지지 않고 계좌의 나이, 계좌의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해 주겠다고 한 파격적인 행정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2: 네.
1: 뭐 살다 보면은 갑자기 큰 돈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펀드를 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2: 재테크에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게 유동성이죠.
1: 네.
2: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도 아주 유연하게 설계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는 납입액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2: 급한 돈 필요하면 일단 꺼냈습니다.

0: 쓰고 나중에 다시 여유 생기면 그만큼 채워넣을 수 있을 때 납부 한도도 자동으로 복원되도록 배려해 놨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의무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펀드를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추징 당할 수
1: 아이고,
0: 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퇴직이나 폐업 혹은 뭐 상해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입니다. 이때 특별 해지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안전판을 또 마련해 두었습니다.
1: 예. 이 바쁜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은 사실 서류 챙기는 게또 제일 큰 일이거든요.
0: 네.
1: 가입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매년 연말 정산 때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0: 정부가 이번에 행정적인 문턱을 좀 많이 낮췄어요. 우선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 금액 증명 같은 기본 서류만 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연말정산 자동화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 증빙 서류 대상에 이 펀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가입자가 일일이 금융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낼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등에서 내 펀드 납입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거예요. 서류 챙기기 귀찮아서 절세 혜택 놓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세금 혜택은 확실한데 이게 결국 펀드니까 수익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0: 그렇습니다.
1: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되고 또 원금 손실에 대한 방어막도 좀 마련돼 있을까요?
0: 이 펀드는 구조상 환매 금지형 3호 재간접 공모 펀드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전략산업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의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무조건 투자해야 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국가가 명운을 걸고 키우는 기업들의 성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투자 기간 30개월 이내에 이 투자 비율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물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시작부터 40%라는 소득공제 수익을 확보하고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1: 그러게요.
0: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심리적 지지선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예. 그럼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예,
0: 네.
1: 정확한 추진 일정과 또 가입 자격들도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0: 방송 듣고 바로 은행 달려가시면 아직 이릅니다.
1: 그래요? 지금 안 되는
0: 예,
1: 건가?
0: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이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인 5월 중으로 공포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도 근로증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한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남은 셈이니까요. 지금부터 내 재무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투자 계획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겠죠.
1: 그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우리 대표님은 이 국민성장펀드를 노후 준비의 한 축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은퇴 설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시장의 변동성보다 세금과 물가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펀드는 시작부터 소득공제가 40% 확정된 수익을 가입자에게 주고 시작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노후 자산의 방어막을 찾기 힘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력과 직결된 첨단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의 성장과 내 노후의 안정성을 일치시키는 행위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소득공제 혜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수익을 쫓는 분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원하는 시청자들, 아니,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뭐 개인의 재테크를 돕기 위한 건 아닐 테고,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죠?
0: 정부 전략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잠자는 유휴 자금을 건전하게 모아서 국가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산업의 혈맥에 직접 수혈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기업들은 투자금 걱정 없이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여기서 나온 성과를 세제 혜택과 펀드 수익으로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상생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이 살고 나라가 강해져야 국민의 노후도 편안해진다는 대전제 아래서 개인과 국가가 경제적 운명 공동체를 형성

0: 하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성장펀드 가입을 고민 중인 우리 청취자분들께 실질적인 조언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0: 세금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기는 정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돼요. 다음 달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미리 본인의 소득 구간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번 펀드 가입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도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발표될 세부 운용 지침에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산업은행이나 재정경제부의 공식 공고를 참고하시고요. 강력한 절세 찬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슬기로운 경제생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건 뭐 저희 KBS도 해당되는 네. 얘기 같아요. 누구나 네. 차별 없이 시청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2: 그렇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스포츠 경기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경기의 경우 소득이나 지역 또는 뭐 유료 방송에 가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예. 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그렇죠. 예, 예. 스포츠 이벤트를 단순한 뭐 상업적 콘텐츠로 보는 게 아니고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전제에서 예, 예.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늘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맞아요. 근데 지난 동계 올림픽 때는 저희 KBS도 중계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2: 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올림픽은 네. 유료 방송이 단독 중계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었어요.
1: 그러게요. 예.
2: 그래서 유료 방송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올림픽 TV 시청을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네. 독점 중계권을 가진 유료 채널 방송과 또 무료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 간의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1: 맞아요. 예.
2: 그런데 영국과 호주 같은 해외 주요국에서는요. 올림픽 방송의 일정 수준 무료 시청이 보장된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런
1: 네.
2: 나라들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2: 그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한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보편적 시청권은 장애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 맞아요. 패럴림픽 때는 저희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해서 네. 많은 장애인분들로부터 또
2: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2: 그렇죠.
1: 그 해외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2: 네, 사회학자 데이비드로 같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권리를 문화적 시민권의 핵심 요소로 네. 보는 인식이 기본이에요.
1: 메가 스포츠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올림픽이라든가 뭐
2: 월드컵 같은
1: 거.
2: 그런 예. 거죠. 예. 보편적 시청권을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는 호주, 영국, 유럽연합인데요.
1: 네.
2: 호주는 1992년부터 안티 사이포닝 제도를 통해서 주요 스포츠의 무료 지상파 중계 우선권을 보장했고요.
1: 네.
2: 영국도 1996년에 올림픽 같은 국민적 스포츠는 시청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 중계하도록 규정을 법제화했대요.
1: 네.
2: 그리고 유럽연합 EU의 경우에도 97년부터 국경 없는 TV 지침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에 여기는 이제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네.
2: 무료 중계 원칙을 포함했다고 전해집니다.
1: 네. 그리고 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도 있었다면서요.
2: 네.

0: 그 이후에 영국과 벨기에가 월드컵과 유로피언 챔피언십 전 경기를 무료 방송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 하고 유럽축구연맹이 재산권 침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EU 법원에서는 2011년 문화향유권 등 공익적 가치가 상업적 재산권에 우선한다라고
1: 예.
0: 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의 무료 방송 원칙을 오히려 공고히 했고요. 이제 이 판단이 있게 되니까 2013년에 유럽사법재판소와 2018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에서 이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거죠.
1: 네.
0: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은 TV를 넘어서 온라인 매체로 확대되는 게 최근 흐름인데요. 호주와 영국은 2024년 TV에만 적용되던 무료 방송 우선 원칙을요. 온라인 매체로 확대했대요.
1: 아하.
0: 그래서 유료로 구독하지 않아도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의 온라인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보편적 시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0: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꽤 됐는데요. 2007년 1월.
1: 아, 그래요?
0: 네, 방송법을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월에 시행령을 신설하면서 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여기서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라 하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 또 그 밖에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1: 네.
0: 이게 방송법 제2조 25항에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사협정을 무시하고 독점 계약 횡포를 막기 위해서 제76조의 4항에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방송으로는 거의 뭐 그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네네네. 그 마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중복 편성으로 국민적 원성을 야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예, 방송사들이 순차적으로 중계하도록 예, 그러면 사실은 훨씬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내용도 제76조의 5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올림픽 갔을 때 네. 방송 3사가 이제 네. 순차 방송이라고 하죠.
0: 네, 네. 그러니까
1: KBS가 생방을 하면은 나머지 두 개 팀은 이제 녹화를 하고
0: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1: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던
0: 네, 그 골고루 볼 수 있고.
1: 네, 맞아요. 네, 네. 예, 선택권도 있고.
0: 네.
1: 자,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뭘까요?
0: 네, 방송법을 도입한 원래 취지 하고는 달리 국내 방송사 간의 중계권 분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1: 예, 예.
0: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업적인 이익을 그 우선하기 때문인 건데요.
1: 네, 네.
0: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왜냐하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야 또
1: 그렇죠.
0: 방송사도
1: 예,
0: 운영을 할 수
1: 예.
0: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면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했어야 하는데 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예전에 SBS가 동계올림픽 또 월드컵을 예. 독점 중계했을 때도
1: 처음으로 깼죠. 예.
0: 네, 실제 상황에 적용 시키기에 모호한 조항 또는 이제 세부적인 전략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혼란이 컸다.
1: 맞아요.
0: 그런 지적이 예. 이미 있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초기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 생길 예. 수 있는 일인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은 적절하게 대응했다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1: 네.
0: 그런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특히 우리 방송법에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이런 이제 모호한 표현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시청가구 90%의 시청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요건만 있을 뿐이고요.
1: 네.
0: 어떤 그 방송에서 무료 방송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1: 예, 예.
0: 이 점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JTBC의 경우에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데 법적 기준을 이미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여지겠지만 예를 들면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한
1: 케이블 가입 같은 경우죠.
0: 예. 가입하지 못한 인구가 굉장히 취약한 맞아요. 인구라는 네. 점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1: 네.
0: 유료 방송 미가입 가구는 그 수치하는 관계가 없이 올림픽 TV 시청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간과했기 때문에
1: 네.
0: 보편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점이 시청을 위해서 단 한 명에게라도 상업적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보편적 시청의 장벽이다라고
1: 네.
0: 본 EU 지침 그리고 유럽 사법 재판소 판례와 같은 논리인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난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열기가 이 점만 못하다면 이건 방송 구조의 문제가 크고
1: 네.
0: 그 결과 올림픽 방송이 확산하는 공공의 혜택이 손실될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0: 점을 네. 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좀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완돼야겠군요.
0: 네. 이동의 제약이 많고 사회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여가 시간 대부분을 TV 시청에 보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올림픽 월드컵처럼 전 세계인 전 국민의 관심사에서 배제된다면 이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고요.
1: 네.
0: 우리도 보편적 시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좀 방송법을 개정할 때가 아닌가
1: 예.
0: 싶습니다.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미
1: 그럼요.
0: 충분하지
1: 네.
0: 않나 싶고요. 또 TV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에도 무료 시청 우선 원칙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업적 독점권과 시청권이 충돌할 경우에
1: 네.
0: 시청권을 우선한 유럽법원의 판결을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이외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1: 네.
0: 또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권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제정된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1: 네.
0: 보완을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정연이 부르는 슬픈 바다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 오늘 진행을 맡은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족과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뭐 가족 생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오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애 당사자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첫 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건모 시장 풍경.

좋아 좋아. 제가 한국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했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전달했던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이 말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받는 영향이 아주 제한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해서 삶의 곳곳이 장애투성이가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저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이곳에 와보니까 아, 미국이라는 사회는 저에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환경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장애가 사회에 있고 그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장애를 만들어낼 때 당사자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건데요. 단적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의 미국 사회가 그렇듯이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매우 제한됩니다. 가까운 곳을 외출하려고 해도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큰 이동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곳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거의 뭐 없다고 느껴질 만큼 전무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 역시도 매우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제가 하려던 가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겪는 이런 사회적 장애들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됩니다. 혼자 이동이 안 되니까 외출할 때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동행해야 하고 이것은 저의 불편함이 가족에게로 옮겨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장애가 생기면 가족도 그 장애를 함께 겪어야만 하는 형편이 되는 거죠. 장애가 사회에 있다 보니까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겪는 장애인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사실 저는 한국에 살 때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이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 그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환경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장애가 비교적 많이 해소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와서 경험을 하고 보니 분명 서울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정말 비교할 바가 못 될 만큼 적어도 시각장애인이었던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가족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렸었는데 이곳에서 현실이 되고 나니까 와 이거 진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당장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조차도 일일이 가족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미국 사회가 불편하다 뭐 이런 불평의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가족 중 장애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들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 본 건데요.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족이라면 그 무거운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회가 책임져 주지 않는 영역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니까 말이죠. 저는 이걸 미국에 와서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저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지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린 후에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은지 하늘바라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봐 이야기하는데 제가 겪는 불편함은 사실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책임지고 해소해야 하는 문제들인데 지금 이곳 사회가 그렇지 못할 뿐이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장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목소리로 뚫어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 사회의 장벽들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온몸으로 싸워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5월의 오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장애를 가진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인 분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을 가족이 온전히 다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당신의 탓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끝으로 준비한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김유나 Going Home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연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제 노동절부터 이어지는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가정의 달이고 연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가족이 없어서 혼자라면은 그저 외로움만 해소하면 되지만 가족이 있는데도 갈등을 겪고 있어서 더 외롭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적지 않으시죠. 심지어 여태 힘들어도 이해하고 참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연휴에 아주 사소한 일이 도화선이 돼서 감정이 크게 상하게 되고 가족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시장 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약 4명이 지난 1년 사이에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끊는 비율은 젊을수록 높아서 Z세대에서는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기보다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갈수록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편한 선택으로 보이긴 하지만 흔히 싸우는 것보다 무관심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소통을 우선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서 불편하더라도 관계에 계속 참여하려는 태도가 정신적 건강을 지지해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인녀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노래 문희옥이에요. 평행선.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불렀습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2: 네, 오늘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유달산을 찾아갑니다.
1: 네, 네.
2: 유달산, 삼학도, 영산강 등으로 대변되는 목포는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개항을 한 항구 도시인데요.
1: 네.
2: 이후 가수 이난현 씨가 부른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생겨날 정도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 네, 네.
2: 아,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목포 유달산 인근에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1: 유달산 자락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면은 지금도 일본인들과 관련된 건축물들을 볼 수 있겠네요.
2: 예, 그렇습니다. 목포에 있는 대표적인 일본식 건축물로는 우선 구 목포 일본 영사관과 구 동양 척식회사 목포 지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1: 네.
2: 현재 구 목포 일본 영사관은 목포 근대 역사관 1관, 구 동양 척식회사 목포 지점은 목포 근대 역사관 2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또 다른 건축물로는 구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 강당이 있습니다.
1: 네.
2: 목포 심상소학교는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기관으로 개교를 했는데요. 바로 이 학교의 강당은 1929년에 지어졌고요. 강당이 완공된 후에는 당시 유명했던 최승희 무용가의 개관 기념 공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네. 유달산은 워낙 유명한 산인데요. 목포를 배경으로 한 노래라든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산이잖아요.
2: 예, 그렇습니다. 유달산은 목포 시민들에게 있어서 목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 네.
2: 목포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유달초등학교 그리고 목포고등학교의 교과에도 유달산이 등장할 정도죠.
1: 네.
2: 해발 228m 높이의 유달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이 많은 산인데요.
1: 네.
2: 대표적인 바위로는 노적봉을 비롯해서 1등 바위, 투구 바위, 손가락 바위, 종바위 등이 있습니다.
1: 그 유달산의 명물이 노적봉이죠?
2: 네. 노적봉은 그 자체만으로도 목포를 대표하는 명물 가운데 명물인데요.
1: 네.
2: 커다란 바위봉으로 이루어진 노적봉은 충무공 유순신 장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 목포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던 왜군들은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1: 네.
2: 당시 조선의 군사들은 부족한 군량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군사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 네, 네.
2: 이때 충무공 유순신 장군은 노적봉 전체를 볕집으로 덮는 위장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왜군으로 하여금 군량미가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전략이었죠.
1: 네네.
2: 그런데 다행히 이 전략은 잘 먹혀들었고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 싸우지 않고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 노적봉에서 유달산 정상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2: 네. 노적봉에서 유달산 정상인 1등 바위까지의 거리는 약 2km인데요.
1: 네.
2: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 탐방로 입구에서는 가수 이난영 씨가 부른 목포의 눈물 가사가 새겨진 노래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유달산 탐방로 곳곳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항로, 달성각, 유선각 등과 같은 정자들도 있는데요. 뭐 이들 정자에서는 목포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케이블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달산에도 케이블카가 있나요?
2: 네, 있습니다. 그 유달산을 오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지난 2019년에 운행을 시작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차장, 유달산 승차장, 목포 북항 승차장 사이를 이렇게 오가는데요.
1: 네, 네.
2: 전체 길이는 약 3km로 왕복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울러 목포 해상 케이블카 위에서 내려다보는 목포 앞바다 풍경이 무척 아름답고요.
1: 네.
2: 목포 해상

0: 사실 고아도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여행지는 아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유달산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섬에 가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1: 네, 네.
0: 하지만 2012년에 목포 북항과 고하도를 이어주는 목포대교가 개통을 하고 목포해상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는 목포를 대표하는 낭만적인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 유달산 주변에서 가볼 만한 마을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0: 네, 유달산 주변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0: 아, 그 가운데서도 목원동 벽화마을이 최근 들어 목포의 숨은 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목안동 벽화마을은 유달산과 목포역 사이에 있는 오래된 마을인데요.
1: 네.
0: 비록 허름한 건물들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목포 근대 문화의 일본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일단 이름에서 벽화가 많이 그려진 마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특별함이 있나요?
0: 네, 목원동 벽화마을의 벽화들은 다른 지역의 벽화마을과는 달리 이 좁은 골목을 따라 띄엄띄엄 그려져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1: 아.
0: 그리고 목원동 벽화마을의 골목길 벽에는 유난히 인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1: 네네.
0: 목포 출신인 소설가 박화성과 극작가 차범석 선생을 비롯해서 가수 이난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화가 이중섭, 김한기, 나혜석, 김기창 등을 모두 그림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목원동 벽화마을은 목포의 걷기 좋은 길 가운데 하나인 옥다니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1: 네네.
0: 아, 실존 인물인 옥다니는 일제강점기 때 물지개를 지고 목원동 일대를 누비고 다녔던 여성 물지개꾼인데요.
1: 네.
0: 목포역을 출발해서 유달산 노적봉, 목원동 벽화마을, 박화성 생가터 등을 거쳐 목포역으로 돌아오는 옥다니길의 전체 길이는 4.6km입니다.
1: 아, 그리고 목포 하면은 맛의 고장으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목포의 별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0: 네, 목포에는 민어회, 준추회, 세발낙지, 꽃게무침 등과 같은 별미들이 있는데요.
1: 네, 네.
0: 아, 이 가운데서도 5월과 어울리는 별미는 준추회입니다.
1: 네, 네.
0: 5월은 송악가루가 날리는 풍매화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 풍매화는 바람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는 꽃을 말합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소나무의 숲꽃은 송화가루라고 불리는 노란색 꽃가루로 덮인 노란색 기둥 모양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이 송화가루가 흩날릴 무렵에 목포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바로 준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민어철에 여기 또 민어 거리가 있더라고요.
0: 여름에 그 민어가 유명해서. 유명합니다. 예.
1: 갔는데 서울에서 어머님 모시고 온 효자를 본 적이 있어요.
0: 아, 예.
1: 어머님에게 민어 탕 드리고 싶다고.
0: 네, 네. 그 코스 요리로 먹을 수가 있죠, 민어.
1: 네,
0: 예.
1: 네. 그리고 송화가루 말씀하시는데 송화가루 역시 전라도 지역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 송화가루는 염전이 많은 전라도 몇몇 지역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염전에 내려앉은 송화가루를 이용해서 송화 소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 네, 네.
0: 그러니까 일반 천일염보다 값을 후하게 줘주는 송화 소금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5월 중에서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만 만들 수 있는 귀한 소금인데요.
1: 네, 네.
0: 단백질,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C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 소금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1: 네, 네. 그럼 풍미화의 계절에 맛보는 준치회는 어떤 맛인가요?
0: 네, 준치의 살은 광어나 숭어에 비해 무척 부드러운 편입니다.
1: 네.
0: 아, 이처럼 부드러운 준치를 채 썰듯이 길게 썰은 후에 미나리, 오이, 양파 등으로 버무리면 새콤한 준치회가 완성되는데요.
1: 네, 네.
0: 목포에서는 준치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매실, 식초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1: 네.
0: 아울러 준치는 보리를 베릴 무렵에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진 생선인데요. 요즘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서 5월 초부터도 준치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유달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이난영이에요. 목포의 눈물.

0: 오늘 마음속에 어떤 색깔로 5월의 첫 주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꽃들처럼 화사한 색인가요? 나뭇잎처럼 생기 넘치는 색인가요? 어떤 색이든 아름다운 추억의 음악을 더해서 반짝반짝 향기롭게 빛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분과 함께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4일 연차 쓰고 어린이날까지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 몇 년 사이에 조금 나아졌다곤 하지만 어린이날 맞아서 축하해 줄 어린이들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요.
1: 확실히 네. 확실히 좀 어린이들이 좀 덜 보이는 거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린이가 보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1: 근데 지금 우리 출생률이 좀 더 오르고 있다니까요.
0: 살짝 오르고 있다고 네네. 하긴 하죠.
1: 다행입니다.
0: 근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집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말도 하는데 네네. 정말 앞에

0: 그래서 유모차가 오면은 들여다봐요. 네. 그 안에 아기가 있나. 아기가 아니고 귀여운 강아지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아요.
1: 더 많습니다. 네네. 요즘에는 정말. 아 그리고 또 사실은 애완견도 애완견이지만 이 5월 되니까요.
0: 네.
1: 아우, 지하철이나 이 전철에 너무 캐리어가 많습니다.
0: 네네.
1: 캐리어가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0: 네네.
1: 외국인들 캐리어는 왜 이렇게 또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0: 하니까.
1: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진짜 공항철도는 진짜.
0: 아니, 그래도 기분 좋던데요. 많이 와서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 좋아하고 하니까. 아유,
1: 네네.
0: 네네.
1: 조금 전에 반려동물 얘기하셨는데
0: 네.
1: 한번 우리 동물 노래 한번 해볼까요?
0: 오 좋습니다.
1: 네. 오늘 동물 중에 역시 동물의 왕 네. 사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사자 노래가 꽤 많은데
0: 네.
1: Lion Sleeps Tonight은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시지 않을까.
0: 네.
1: 원래 토큰스란 팀 그리고 로봇 존이 불러서
0: 네.
1: 인구에 회자된 그런 곡인데 원래는 남아프리카의 거의 민요에 가까운 곡이에요.
0: 네.
1: 거기서 윈모웹보 윈모웹보 그래서 윈모웹이라고 불렸죠.
0: 네네.
1: 원래 타이틀은 무브베입니다.
0: 네.
1: 무브베.
0: 네.
1: 근데 이게 윈모웹으로 전해져 왔다가 이제는 완전 라이온 슬립스 투나이트 이걸로 이렇게 굳어졌죠.
0: 아니 여기 기록에 보니까
1: 네.
0: 150여 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커버를 했고
1: 네.
0: 13편 이상의 영화에 삽입이 됐다고 돼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 저 라이온 킹에도 이 노래가 흐르죠.
0: 네네. 네네.
1: 아무튼 사자 노래의 대표입니다.
0: 네.
1: 오늘은 79년에
0: 네.
1: 발표했던 로봇 존의 노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Lion Sleeps Tonight.

0: 네, 동물 노래 두 번째 노래는요?
1: 네, 저는 만약에 동물하고 인연이 맺어진다면 네. 저는 말을 택하고 싶습니다.
0: 오.
1: 왜냐하면 네. 말 타는 게 옛날에는 네. 하나의 우리들한테는 뭐랄까 목표의 끝판왕? 그리고 동네에서요 네. 잘 사는 집만 네. 그 말을 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네. 병원장 그
0: 집에
1: 네. 그 말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네. 말을 좀 해보자. 네.
0: 저는 친구가 남편이 의사인데
1: 네.
0: 말을 좋아해서 말을 한 마리 갖고 있는데
1: 네.
0: 마사회에 한번 초대를 하더라고요.
1: 네.
0: 경기하는 거 보여준다고. 네. 저게 우리 말이라고 가르쳐주는데
1: 네.
0: 그때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1: 엄청나죠.
0: 야, 이렇게 비싼 걸 네가 갖고 있어. 너희 부자구나 하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네. 네. 근데 보면 참 카우보이가 그렇지만
0: 네.
1: 우리 또 옛날 장수들도 다 말을 탔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A horse with no name 하면 한마디로 이름이 없는 말.
0: 네네.
1: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다크호스나 이런 것처럼 우리 삼화하고도 굉장히 적인데 여기서 이게 이름 없는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0: 네.
1: 우리 인간이 갖는 하나의 그 고독, 고립감
0: 네. 네.
1: 그리고 또 실존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 깨달음
0: 네.
1: 이런 것들이 담긴 꽤 괜찮은 곡이에요.
0: 아,
1: 아메리카가
0: 네.
1: 우리 시스터 골든 헤어 로 알고 있지만 아마 아메리카가 유명해진 게 바로 이 노래 때문이고 이게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릅니다. 72년이에요.
0: 네.
1: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한 곡 더 갈게요.
0: 네.
1: 선생님이 좋아하는 네. 패티 페이지 갑니다.
0: 아, 좋습니다.
1: 패티 페이지 때문에 패티 김이 나온 거 아닙니까?
0: Dog in the window.
1: 네. 그게 근데 how much that dog in the window가 뭐냐면
0: 네.
1: 저기 윈도우
0: 네.
1: 저 창가에 있는 저 개 저거 얼마예요? 라는 뜻이에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딱 그 한마디로 그 뭐랄까 그 애완 그 뭐죠 그 개 그
0: 네.
1: 애완견 파는 곳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 너무 이쁘니까 저 얼마예요라고 한 거예요.
0: 네네.
1: 사고 싶어서 내가
0: 네.
1: 이번에 곧 여행 가는데
0: 네.
1: 저 개하고 같이 가고 싶다.
0: How much is you?
1: How, 네, how much is that dog in the window인데
0: 네.
1: 그때 이 노래 때문에 비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0: 맞아요.
1: 너무 충동 구매를 조장한다.
0: 네네.
1: 패티 페이지 노래
0: 네.
1: How much is that dog in the window? 먼저
0: 네.
1: 아메리카의 A Horse with No Name 듣겠습니다.
0: 네.

0: 패티 페이지 노래 잘 골라주셨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60주년이어서 네. 요즘 60주년에 저희들이 이제 돈을 걷어서 학교에 네. 장학금 내는 그 행사 때문에 서로 막 연락하는데 전주에 사는 친구가 지연아 나 네 라디오 방송 잘 듣고 있어. 네. 그러더니 임지모 씨 그 시간에 꼭 챙겨 들어오라고 해서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 계룡에 사는 친구는 늘 듣고 모니터링하고 꼭 전화 너 오늘 컨디션 좋다고 전화가 오는데 네. 이 친구 처음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60년 만에 통화한 친구인데 네. 제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해서 근데 패티페이지 당연히 좋아하죠. 고맙습니다. 성공해 주셔서.
1: 근데 선생님 방송 듣잖아요. 네. 그럼 우리 딸도 그랬어요. 네. 선생님이 연배가 어떠시나 아빠보다는 어릴 것 같고 지금 아마 그래도 조금 되시긴 했으니까 50대 초반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모를 때.
0: 현아 씨가 저를 알면서도 괜히 아빠 놀리느라고 그런 거예요.
1: 아 제목절인데 그렇게 늙어 보인가요?
0: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이번엔, 참 동물 네.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0: 네네.
1: 마이클 잭슨의 밴 듣겠습니다. 네. 이 밴은 화제예요.
0: 네.
1: 근데 참 우리 같으면 쥐가 좀 쥐잡기 그 캠페인까지 했잖아요. 저희 때는 계속 그 쥐꼬리 잘라오라고. 아이 나 진짜 선생님들도 참 짓궂어.
0: 아니 짓궂은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쥐가 네. 우리 귀한 쌀을 다 먹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큰 무서운 쥐덫도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쥐덫. 아버지가 꼭 그 쥐덫 놓고 잡아서 잘라서
1: 제가 쥐덫에 손가락 물렸잖아요.
0: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우리 김희원 PD는 어려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권은정 작가는 조금 알아들을
1: 거예요. 아이 권 작가님은 알죠.
0: 들은 풍문으로
1: 알아요. 저분도 아마 내 생각에 쥐덫에 손가락 물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았고.
0: 네.
1: 아 근데 그래서 저는 쥐가 아직도 무서운 게요.
0: 네네.
1: 항상 우리 그
0: 천정에 네 맞아요.
1: 쥐가 왔다 갔다 해서
0: 잠 못 자.
1: 이거 사람하고 사는 건지 쥐랑 사는 건지. 근데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쥐를 좋아하는 거야? 미키마우스도 그렇고.
0: 그런 노래잖아요. 밴도.
1: 밴이 바로 쥐예요. 애완동물인데 그중에 쥐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어린이한테 퀴즈 나온다는데요.
0: 네.
1: 이 동물이 뭐냐?
0: 네.
1: 이게 마우스다. 밴입니다.
0: 네.
1: 이거 듣고 또 하나가. 아 그래도 이제 좀 큰 동물로 가야죠.
0: 네.
1: 사자와 라이벌.
0: 네.
1: 우리의 하나의 과거에는 진짜 우리 산수를 지켜주는 네. 하나의 일종의 신이었습니다.
0: 네.
1: 네. 호랑이.
0: 네.
1: 서바이버 호랑이의 눈. 네. 이건 정말 지금도 아주 스포츠 특히 복싱 경기에서는 이게 배경음악 단골이죠.
0: 네. 맞아요.
1: 네. 서바이버란 네. 밴드. 이거 누가 골랐냐면요.
0: 네.
1: 실베스터 스텔론이 고른 거예요.
0: 아, 네네.
1: 이 로키라는 영화를 갖다 이제 생각하잖아요.
0: 네.
1: 하는데 아, 뭐 어쨌든 뭐 좀 곡이 좀 좋아야 되는데 우연히 이제 클럽에 들려요.
0: 네.
1: 클럽에 들어가서 신인 밴드를 보는데 신인 밴드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이거 그 우리 이번에 락키 영화의 주제가를 담당해달라. 그래서 나온 곡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예요.
0: 그렇군요.
1: 실베스터 스텔론이요.
0: 네, 네.
1: 음악적 안목도 뛰어나요.
0: 네.
1: 네. 그래 이 두 곡 들을까요?
0: 네.
1: 1982년에 1위까지 올랐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그리고 1972년에 1위까지 올랐던 마이클 잭슨의 밴. 네. 밴부터 듣겠습니다.
0: 네.

0: 네, 오늘 동물 노래 듣고 있습니다.
1: 네. 아,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0: 네. 네.
1: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노래들은 절묘한 게 전주가요. 그냥 따다다다다 요거 있잖아요.
0: 굉장히 길어요.
1: 긴데 네. 제가 볼 땐 이건 영리하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다.
0: 네.
1: 그래서 전주를 길게 해줘서 편안하게 쓰게 해준 거예요.
0: 오.
1: 네?
0: 네네.
1: 그러니까 저작권의 개념을 생각하고 쓴 곡이라고 저는 보는데 세상에 지금 복싱 경기 선전하면서 이거 안 까는 경우가 어딨냐 말이에요.
0: 맞아요.
1: 이거 아마 진짜 떼돈 벌었을 거예요. 저작권료로.
0: 이 지금 그 한 4분 가까이 되는 재생 시간 가운데 전주만 거의 1분이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자, 우리 동물 중에서 새 빼놓을 수 없죠.
0: 새, 네.
1: 새 노래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네. 국내에서도 많은데
0: 네.
1: 새 노래 중에 오늘은
0: 네.
1: 밥 말리 앤드 웨일러스 즉 밥 말리 레게 팝스타죠.
0: 네,
1: 레게 영웅입니다.
0: 네.
1: 레게의 명예로운 시인 네. 밥 말리가 쓴 곡인데 Three Little Birds 세 마리의 작은 새인데
0: 네.
1: 요 세 마리가 그때 자메이카의 흑인들이 갈망하던 셋이에요.
0: 네.
1: 자유, 평화, 희망.
0: 네.
1: 네, 요걸 상징하는데 아 노래를 갖다 상당히 귀엽게 만들었고 이게 한때 그 뭐랄까 광고에 특히 이 본고장에서 광고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0: 네.
1: 좋은 곡이에요.
0: 네.
1: 밥 말리의 사상이 담긴 곡입니다.
0: 네.
1: Three Little Birds라는 곡이고요.
0: 네.
1: 우리 곡 하나 드릴게요.
0: 네.
1: 아마 우리 전 기성세대들은 새 노래, 버드, 새 노래와 관련되면 무조건 이태원 생각할걸요. 솔개 떴죠?
0: 네.
1: 고니가 떴어요.
0: 네.
1: 그 다음에 타조를 내놔요. 근데 나중에 좀 덜 알려서 좀 뭐까지 낸지 아세요?
0: 네.
1: 앵무새도 냈어요. 아니, 새 하나 된다고 이렇게 4연속 계속 이 새 노래 발표한다는 이것도 거의 없는 사례일 거예요.
0: 네, 네. 이태원 씨는 정말 포크 디오 쉐그린 출신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1: 그리고 정말 여인아 같은 정말 좋은 곡을 발표했고,
0: 네, 네.
1: 솔개도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잖아요.
0: 얼마 전에 우리 박성훈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아, 이태원 씨는 지금도 참 젊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 그래서 어쨌든 새 노래하면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0: 네.
1: 우리 이 두 곡 들을까요?
0: 네.
1: 밥 말리 앤 더 웨일러스의 Three Little Birds와 이태원의 명곡입니다.
0: 네.
1: 솔개.

0: 네, 설계까지 들었습니다.
1: 네, 독수리 하면 역시 우리도 그 송골매가 있고요.
0: 네네.
1: 그다음 미국은 이글스는 뭐 거의 미국 국가대표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이글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같이 거의 라이벌이 됐던 팀이 아바였어요. 그런데 아바가 사실은 그렇게 유럽에서 대박을 쳤는데
0: 네.
1: 미국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어요.
0: 아.
1: 10위권에 든 곡이 4곡밖에 안 돼요.
0: 네.
1: 근데 댄싱 퀸이 1위에 올라가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그다음에 미국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이글스가 또 미국의 대표 밴드고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바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0: 아.
1: 이글이라는 노래인데
0: 네.
1: 진짜 이 노래에서요. 그 여성 두 보컬 아그네사하고 프리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0: 네.
1: 아니 진짜 코러스를 넣는데 아 이건 뭐 말로 저 평론가 자질이 없나 봅니다. 제 말이 안 되는. 진짜 이 두 사람이 이 부르는 데 있잖아요. 이건 네. 하늘의 소리예요. 진짜 이거.
0: 네.
1: 전 네. 그래서 꼼짝 얼어 그때 이게 77년에 나왔거든요.
0: 네.
1: 전 78년에 이걸 들었는데 첫 곡에 앨범에 이걸 딱 들고 그냥 얼어버렸다니까요.
0: 네, 네.
1: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
0: 네.
1: 한번 그걸 직접 듣고 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평론가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낀 곡 아바의 이글 끝곡으로 네. 듣고요. 임진모 씨도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반려 가로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동네 주변의 가로수를 직접 입양해서 주변을 청소하고 물도 주면서 내 나무처럼 가꾸는 환경 사업입니다.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서울, 수원, 대전, 인천, 그리고 제주,

전국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집이나 회사 주변 늘 오가면서 특별한 게 없던 길이었는데 반려 가로수가 생기면서 작은 기분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어떤 분의 소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나무가 있다는 건 참 근사한 일 같습니다. 굳이 공식적으로 지정하진 않더라도 주변에 눈길이 가는 나무가 있다면 누구나 반려나무를 가꿔볼 수 있는 거겠지요? 윤신의 노래입니다. DJ에게.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려 가로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아 그래요?
1: 요즘에 제주에도 네. 이 길이 이랬었나 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동네 분들이 정말 뭐
0: 팻말 같은 거 붙여놨어요 혹시? 네. 이거는 누구나 뭐 이렇게?
1: 그거는 제가 이제 못 봤지만 없던 예. 게 생긴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늘 저는 이제 걷는 거 좋아하니까 이게 있었나? 예, 어쩌다 이렇게 걸으니까 뭔가 좀 바뀐 듯한데 그게 좋아 보였어요. 네. 주변에서 요즘에는 꽃들 많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준대요.
0: 꽃에다가?
1: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 들꽃인데.
0: 그 이름 모를 들꽃들, 네, 작은 꽃들. 네.
1: 봄 돼서 내가 널 처음 만났어 이러면 네. 처음이 잘 있었어 뭐 이렇게.
0: 아 처음아.
1: 그러면서
0: 아,
1: 뭐 또
0: 애칭처럼.
1: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아유 우리 처음이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0: 뛰어난 분이네요. 네.
1: 저도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데.
0: 밝지만 마세요.
1: 네, 좀 밝지는 않아요. 네.
0: 평소에 집에서는 어떠세요? 좀 화초 좀 갖고 오세요? 마당도 있고 하잖아요. 왜 웃으시오?
1: 예예. 예. 제가 이제 다른 건 좀 이렇게
0: 잘하는데
1: 아. 이렇게 화초나 뭐 이렇게 뭐
0: 거기 또 재주가 없으시오. 네,
1: 무슨 나무를 하나 심은 적이 있는데 3년 전인가 가서 근데 누가 줘서 심었는데 그게 벚꽃 나무였더라고요.
0: 아 벚나무.
1: 그 올해 폈어요. 네. 우와 이 나무가 이거였구나. 아니 2년 동안 아무 그것도 없었거든요.
0: 아니 뭔지도 모르고 심으신 거예요?
1: 네, 그냥 누가
0: 주신 분도 뭐라고 안 하고.
1: 네, 모르는데요. 그래서 전 신하는데. 그게 벚꽃이 피더라고요. 참나.
0: 뭐 나름 횡재하셨네요.
1: 네, 네.
0: 집안에 벚꽃을
1: 네.
0: 들이시고.
1: 네. 네.
0: 자,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일 먼저 한복수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대구 옆 경산인데요. 포도 경산. 순고르기 중입니다.
0: 순, 포도 순고르기. 네. 순.
1: 네. 너무 바빠서 요즘 운동할 시간도 없네요.
0: 포도 농사 지으시는군요.
1: 네.
0: 예, 경산에서.
1: 바쁠 때는 뭐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0: 예, 바쁜 가운데서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네. 이렇게 콩게시판 네. 사연도 짧게 남겨주셨는데
1: 네.
0: 네, 반갑습니다. 한복수님 농사 잘 지어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정숙님이 올리신 사연인데요. 창밖에 햇볕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집 근처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부부 세 쌍이 소주 한 박스와 먹을거리를 들고 오더니 술판을 벌였습니다. 공원에서
1: 네.
0: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산책하던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렸고 저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풀어볼까 합니다 하면서
1: 네.
0: 최석준의 꽃잎사랑 청하셨어요. 교양이 없는
1: 좀
0: 분들.
1: 안 되죠.
0: 경우가
1: 네.
0: 없는
1: 네.
0: 공원에서 이렇게 고성방가 하시면
1: 네.
0: 안 되죠.
1: 예.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보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저도 못 봤는데.
0: 저도 잘 못 봤어요. 예. 예. 옛날엔 좀 흔한 편이었죠.
1: 예. 뭐
0: 어디든
1: 아저씨들이.
0: 그늘가에 네. 뭐 혹은 다리 밑에 네. 혹은 네. 계곡에 가면은 네. 꼭 이렇게 술판 버리시고.
1: 네.
0: 예. 예, 특히 여름철에. 예.
1: 맞아요.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박상희 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저희 동네 뒷산에 운동기구들이 생겼어요.
0: 아유, 잘 됐네요.
1: 돈 내고 헬스장에 안 가도 됩니다. 운동만큼이나 푹 빠진 게 또 있어요.
0: 뭡니까?
1: 바로 세월 따라 노래 따라입니다.
0: 운동 네. 이상의 효과가 있죠.
1: 네. 예. 특히 도연아 씨와 원석현 씨는 꼭 만담 같아서 재밌어요.
0: 아, 저희가요?
1: 네.
0: 저희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만남처럼
1: 네.
0: 그러셨구나.
1: 저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0: 네. 이 웃음소리 때문에.
1: 네, 이게 왜냐면 석현 씨는 늘 이렇게 반듯하시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제 거길 좀 흐려놓는 거니까.
0: 아니죠.
1: 근데 그게 더 좋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를 이렇게 딱딱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1: 네.
0: 도연아 씨가 아주 재밌게 잘 풀어주고 있는 거죠.
1: 아니에요.
0: 예.
1: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서
0: 아니었어요?
1: 이렇게 말도
0: 네.
1: 못했어요.
0: 예, 예.
1: 네.
0: 눈도
1: 네.
0: 못 쳐다봤죠.
1: 네. 예. 여기만 보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이게 편하게. 근데 전에하고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0: 제가요?
1: 예.
0: 뭐가요?
1: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게 그렇겠죠.
0: 아, 서로 편해지니까. 네, 그렇죠.
1: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0: 예, 가족 같은 느낌.
1: 예. 그러니까 예. 전에는 그냥 아 오늘 초대 누가 왔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0: 고정
1: 지금은
0: 게스트.
1: 뭐 늘 이렇게 보던 그런 느낌.
0: 서로 또 네. 가족끼리 또 안부도 묻고
1: 네네. 네.
0: 그러는 또 사이가 됐죠.
1: 네. 예.
0: 아 신청곡이
1: 네.
0: 도연아 씨는 이 노래 요새 잘 팔리나요?
1: 아유, 네.
0: 사랑은
1: 네.
0: 언제나.
1: 그러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요즘에 초대를 받으면
0: 예.

0: 네, 최석준의 꽃잎사랑 그리고 도현아의 사랑은 언제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정수님과 박상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1: 네.
0: 아, 언제쯤 도현아 씨 노래 들으면서 네. 어색하지 않을까요?
1: 왜 어색해요?
0: 아니 과연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맞을까? 네. 이 노래 하신 분이? 아, 그게 일치감이 안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네. 꺽꺽대고 막 웃으시잖아요. 근데 노래할 때는 네. 정말 네. 차도녀 같은 도회적이고 약간 쌀쌀한 듯한 아주 빈틈없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 청취자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네. 같고 또 네. 도현아 씨가 따로 하시는 제주에서의 방송에서도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1: 네. 예.
0: 자, 이번에는 조하택 님이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요. 저는 주로 낮에 세월 따라 노래들을 듣습니다.
1: 아,
0: 낮 재방송을 네. 들으시는군요. KBS 3라디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안전문자가 날아온 거 있죠. 저도 받았어요. 꼼짝없이 감금상태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아, 나가지 못하시고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 지역에 출몰했군요.
1: 네. 저도 그거 받은 것 같은데.
0: 얼마 네. 전에 그 가평인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막 이리저리 막 문을 들이받고 다니면서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 모습 그 네. 화면에 찍혀가지고 네. 뉴스에 났었는데 곳곳에 지금 사람들 사는 곳에 멧돼지들이 나와서 내려와서 먹이가 없으니까.
1: 양평 쪽도 예, 예. 이렇게 막 방송해요.
0: 아.
1: 지금 멧돼지가 나왔으니까 예. 어르신들 나오지 마세요.
0: 어르신들 위험하죠.
1: 예, 막 그러더라고.
0: 멧돼지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 포악한 동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니 더할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분들 정말 멧돼지가 뭐 출몰했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1: 그쵸.
0: 아까 출타는 좀 삼가셔야겠습니다.
1: 네. 맞죠. 자, 이번에는 이의평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0: 아유, 일찍 여의셨네요.
1: 네.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였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온 정성으로 저희 4남매를 키워주셨죠.
0: 네.
1: 행여 추울까, 또 더울까, 배고프지 않을까,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던 할머니가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동지섣달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이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매를 나란히 눕혀 솜 이불을 덮어주시며 다독다독 재워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할머니는 윗목 호롱불 아래 앉아 물레를 돌리셨습니다.

0: 윙윙 돌아가는 물레소리에 구구절절 한 맺힌 할머니의 탄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되고 저 어린 것들 불쌍한 새끼들 어쩌라고 그리 먼저 갔둔고 눈물 반 서름 반 물레소리는 고요한 밤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1: 예.
0: 지난날 할머니 탄식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물레는 윙윙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1: 아, 그러면서 김지혜 씨의 노래 물레야를 청하셨네요. 네. 예. 할머니 손에 자란 분들도 꽤 많으세요.
0: 네.
1: 부모님이 그러니까요. 이제 일이 바빠서 맡겨놓은 경우도 옛날에 꽤 많았고 네. 또 일찍이고 나서 할머니 조선 가정으로 자라신 분들 꽤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정과 그리움이 더 클 수밖에 그렇죠. 없고 할머니는 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0: 그렇죠.
1: 일찍 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생각
0: 그리고 자는 손주들 보면 예. 마음이 너무 아프죠.
1: 그렇지 걱정 많이 되고 내가 가고 나면 누가 돌봐주나 그렇죠. 이러면서 맞아.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물레 돌아가는 소리 또 그 풍경이
0: 네.
1: 자연스럽게 또 연상되는 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평님 잠시 후에 신청곡 전하겠고요. 다음은 인천 부평에서 강동욱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아내한테 여보 새 지갑이 안 보이네. 내 지갑 구멍나서 바꿔야 해 했더니만 그냥 갖고 다녀요. 자기는 늙어서 아무거나 들어도 돼. 이러는 겁니다.
0: 네, 늙어서.
1: 딸이 큰맘 네. 먹고 사준 거 아까워서 안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그걸 처남을 줬대요. 처남 나이가 66, 제 나이가 67, 겨우 한 살 차인데
0: 네.
1: 나보고 늙었다고 하더니
0: 네.
1: 여보 나도 새 거 좋아하거든 하시면서 이게 의미심장한 신청곡입니다.
0: 그러네요.
1: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0: 아니 보통 처남 안 주고
1: 예.
0: 동생 안 주고 이렇게 남편을 또 챙기지 않나요? 근데 아마 아내분은
1: 예.
0: 안 쓰니까 이게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줬을 것
1: 그럴
0: 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0: 예.
1: 묵혀둔 운이
0: 예.
1: 필요한
0: 예.
1: 사람
0: 예.
1: 있으면 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동생하고 뭐 식당 갔는데 동생이 지갑을 꺼냈는데 많이 헐었더라.
0: 네.
1: 그러면은 아유 집에 있는 거 갖다 줘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예.
0: 근데 남편분은 이게 딸이 선물한 걸 아끼고 아끼느라고
1: 그러니까.
0: 안 쓰셨는데
1: 예.
0: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1: 시위를 하셔가지고 지갑 하나
0: 알면.
1: 받아내셔야죠. 뭐.
0: 그러니까. 네.
1: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김지혜의 물레야 그리고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

0: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강동욱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이의평님이 청하신 김지혜의 물레야였습니다.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 서산에서 윤혜숙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며칠 전부터 엿기름을 거르고 밥을 삭혀서 커다란 들통에 식혜를 끓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몸은 고되지만 놀러올 손주들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네요. 아마도 오자마자 할머니가 만든 식혜부터 찾겠지요.
1: 네.
0: 파는 음료수가 널린 세상이라지만 정성 듬뿍 들어간 할머니 손맛을 알아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1: 아, 예. 그럼요. 아유, 그래도 직접 하니 식혜 맛 하겠어요.
0: 집에서 담근 네. 식혜가 달라요.
1: 예.
0: 확실히 파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맞아요. 네. 그렇죠?
1: 예. 저 예전에 어릴 때 왜 수정가 냄새도 한 번씩 하면
0: 개피야.
1: 집에
0: 예. 예.
1: 집에서 막 나고 이랬는데 요즘엔 다 뭐 사서 먹으니 그 향은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0: 겨울에도 많이 먹었지만 여름에 또 전통 음료잖아요.
1: 네.
0: 또 더위를 식혀주는 네. 식혜와 수정과 요즘은 또 그 외국인들도 이 맛을 알게 돼서 참 신기한 음료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쌀알이 막 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음료 안에.
1: 그렇죠. 그렇죠.
0: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1: 막걸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그러니까.
1: 외국인 분들이.
0: 예. 네. 다음 사연 소개.

0: 감사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양희열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네요.
0: 예.
1: 옛날에 그 가요대상 영상을 보다가 좋아하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이 노래 신청합니다.
0: 아,
1: 조한옥과 은날개.
0: 조한옥과 은날개란 팀의 네. 당신도 때로는.
1: 오, 저는 이게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네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네. 들어봐야겠네요. 옛날에 가요대상 영상을 보다가 이제 무슨 너튜브로 이제 네. 쉽게 접할 수가
1: 네.
0: 있죠. 예. 자기가 감명 깊게 봤던 프로그램이라든가
1: 네.
0: 뭐 콘테스트라든가 쇼라든가
1: 네. 네.
0: 너튜브에 찾아보면 웬만하면 나와서
1: 나오죠. 나.
0: 그걸 보면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
1: 맞아요.
0: 아주 기분이 묘해질 때가 있어요.
1: 예.
0: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네. 언제든 과거를 소환할 수 있고 말이죠.
1: 네.
0: 다음은 서울 서초구의 정무현님 사연인데요. 요즘은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엊그저께 처제가 놀러 왔는데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생일 선물로 조카가 해줬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아 세월에 순응하면서 살지 뭘 돈 낭비를 해 라고 하니까
1: 네.
0: 아내가 가자미 눈을 뜨고 흘겨보더라고요.
1: 네.
0: 조만간 저도 한층 젊어진 아내와 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1: 네.
0: 하면서 빨간 구두 아가씨 남미래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1: 근데 요즘 진짜 딸들이
0: 예.
1: 엄마한테나 뭐 아니면 자매분들이 선물로 생일이면 생일 선물로
0: 네.
1: 이거 한번
0: 아, 피부과 시술
1: 네. 좀 단가가 있는 그 시술을
0: 그건 정말 좋아하시겠는데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저는 그 후를 좀 잘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0: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네. 하죠. 잘 네. 맞는 분도 있고. 네. 예. 근데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 가본 분들은 가기 싫거든요. 아, 거기 가서 뭐 쓸데없는 돈을 쓰나 자연스럽게 살지.
1: 하면, 네.
0: 달라진 모습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1: 네, 젊어 보이니까.
0: 예, 예.
1: 아니, 젊어져요.
0: 뭐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그 늙어가는 모습 보는 게
1: 네.
0: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1: 네.
0: 예.
1: 요즘은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예.
1: 저는 한번 사서 제가 해보고 좋으면 이제 저도 동생한테도
0: 많이
1: 알리고 막 하거든요.
0: 예.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그리고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0: 빨간 구두 아가씨, 남일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주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양희열님과 정무현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윤혜숙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들 자랑을 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아들이 군 제대하자마자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다니더니 자기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얼마 전에는요 저와 남편에게 멋진 식사와 용돈도 줬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너무 대견합니다 하셨어요. 뭐 자랑하셔도 돼요.
0: 그럼 자랑할 만하죠. 네. 예. 아유, 너무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달라져가지고 돈 벌어서 등록금 마련하고 또 용돈도 주고 하니까
1: 그러니까.
0: 이런 건 많이 자랑해야죠.
1: 네.
0: 네. 다음은 박명근님. 또 저희 애청자시죠.
1: 네.
0: 두 분의 축사바 축가 덕분에 지난 3월 28일 저희 큰딸 박유민의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1: 네.
0: 그날 방송 내용을 녹음해서 신혼여행 떠나는 큰딸과 사위에게 보냈더니 엄청나게 감동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1: 네.
0: 큰딸과 사위가 두 분께 감사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0: 얼마 전에 마라톤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4월 4일 토요일에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21.0975km 하프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날은 뛰는 내내 비가 내려서 옷이 흠뻑 다 젖었지요. 완주한 그 다음날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1: 그럼요.
0: 아유,
1: 진짜.
0: 실은 저의 주종목은 42.195km 풀코스인데 경주대회는 최장이 하프코스랍니다. 저는 하프는 가볍게 뛰지요. 대단하신데요.
1: 네.
0: 풀코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날 절 응원해 주시고 시간 내주신 심현지님, 제 친구 임종범 목사, 그리고 울산의 임설경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석현 아나운서와 도연아 아씨도 뛰어보시길요 하면서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청하셨어요. 경주 마라톤 다녀오셨다고 이 곡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마라톤 오셨군요.
1: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0: 네.
1: 하프는 가볍게 뛰신다고 하시네요, 진짜.
0: 아니, 직접

0: 뵈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도연아 씨는.
1: 정말 마라톤을 예. 하시는 분 같아서 자그만 하시고.
0: 몸이 아주 바쁘시시고.
1: 예. 그리고 전혀 살도 안 찌셔가지고 예, 예. 뭔가 그 정말 다른 운동보다 마라톤이 잘 어울리는 그런 분 맞네요. 진짜. 예. 네.
0: 하프코스를 뭐 아주 가볍게 드신다고 하니까 네. 놀랍습니다. 네. 예. 목 감기는 잘 나으셨나 모르겠고. 그리고 네. 큰따님 결혼식에 저희가 방송에서 맞아요. 간단하게 네. 축가와 축사를 네. 해드렸는데 네. 그게 뭐 도움이 됐다니 네. 다행입니다.
1: 네. 자, 이어서 김기동 님이 보내주신 사연은요. 새벽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어요.
0: 전미경의 장록수 네. 짤막하게 네. 공개시판 남기셨고요. 네.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을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 그리고 전미경의 장록수.

0: 네, 두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 전미경의 장녹수, 박명근님과 김기동님이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연들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안창호님 공개시판에 올리셨네요.
1: 네.
0: 지난번에 저희 희망곡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곡일 씨도 잘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청하는데요. 저와 함께 있는 집사람과 나여사님, 저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박애경의 능금꽃 필 때를 청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들려드려야겠네요. 자, 다음 분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이동익 님이, 저는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가고 나서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0: 아, 적적하니까.
1: 네. 예.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었으면 해서요.
0: 그렇죠.
1: 어떤 날은 사연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노래 따라 부르다 웃음이 납니다.
0: 네.
1: 듣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걸 방송하시는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앞에 앉아 이 사연을 씁니다 하셨어요.
0: 예.
1: 네. 아우, 알죠.
0: 그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죠.
1: 네.
0: 네. 어딘가에서 외롭게 혼자 계실 분들.
1: 네네.
0: 또 희로애랑 모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라디오 방송이 말이죠.
1: 제가 이 프로 세월따라 노랫따라를 하면서 이제 석현 씨를 만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은 굉장히 반듯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0: 아니요. 좀 외모도, 삐딱합니다.
1: 내가 외모도 반듯해요.
0: 아,
1: 내가 그러면.
0: 아, 그래요?
1: 네. 저랑 이제 이야기하는 뭐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예. 하니까 또 그럴 때는 되게 정감이 가고 막 한다고 얘기를 해요.
0: 아니요. 전 농담도 자주, 반듯하게 하잖아요.
1: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대신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0: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1: 제가 그랬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지방에 제주 오시면 가게로 오시면 저를 만나기보다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오셨지만 저를 만나면서 석현 씨를 계속 물어봐요.
0: 아, 그래요?

0: 아유. 그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내가
1: 제주에도 제 그 팬이 있으시군요.
0: 네, 아유, 많으세요.
1: 기쁩니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혜경의 능금꽃 필 때 전영록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동익님이 청하신 곡 두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 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입니다.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를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은 일상이 참 불편하고 힘들죠. 저릿한 느낌을 넘어서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는 느낌도 들고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 증상에 손끝에 통증까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뚜껑을 열거나 단추를 끼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듯한 저린 증상, 찌릿한 느낌이 불안감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손발 저림의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R. 켈리의 I Believe I Can Fly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 생길 수 있죠. 저리다는 표현도 하고 찌릿하다는 말도 하고요. 시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말도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이 저린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다, 시린 건지 감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 손발로 전해지는 통증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참 많던데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뭐 손발이 저릴 때 보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해서 이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 손을 막 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네.
1: 이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신경이나 근육에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현상은 그 혈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드시는 게 뭐냐면 뭐 혈액순환 좋게 해준다는 건강보조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뭐 이런 보조제들이 대개 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0: 네.
1: 그런다 이제 물건을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빠지고 뭐 걷는데 불안정하거나 전기 고는 듯하게 뭐 찌릿찌릿한다. 이건 단순히 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뭔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말초신경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원인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신경계의 문제가 큰 건가요?
1: 사실 이제 손발 저리다라는 원인은 한 수백 가지 돼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신경과 신경계가 독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나 어떤 만성 질환이 있게 되면 말초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끝 발끝이 막 저리거나 통증이나 또는 감각 자체, 특히 뭐 진동감각 같은 것들이 많이 상실될 수 있고요.
0: 네.
1: 또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거든요.
0: 네.
1: 척수나 그 근처 신경이 압박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디스크 같은 거요.
0: 네.
1: 협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손과 발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자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거나 또는 뭐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어떤 신경이 눌리게 되면
0: 네.
1: 저린 증상이 셀 수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0: 네.
1: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0: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1: 대개 뭐 환자분들은 아 저리다, 뭐 찌릿찌릿하다,
0: 네.
1: 뭐 벌레 기어가는 것하다. 또는 뭐 시리다, 새큰거린다, 무겁다, 뭐 남의살 같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뭐 이런 증상은 같은 질환이라 해도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환자분의 어떤 전신 상태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더 심해지느냐, 뭐 언제 증상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손발 저림의 질병 자체보다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0: 원인들이 참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여러 원인들 중에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질환도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이제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초신경병증이거든요.
0: 네.
1: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뇌나 척수, 이게 중추신경이에요. 거기서 뻗어나와서 우리 몸 온몸의 근육이나 피부 감각과 연결된 통로가 말초신경인데
0: 네.
1: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면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요거를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다, 화끈거리다, 뭐 송곳으로 찌릿하게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0: 네. 말초신경병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 있잖아요. 고혈당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미세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경 대사에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 B 자체가 결핍되어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어떤 특정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려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0: 과도하게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항암제 같은 거 또 중금속 같으면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죠.
1: 네.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증상 부분에는 이 저림하고 화끈거림이 나타나는데 네. 특징이 뭐냐면 주로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마치 이제 뭐 장갑이나 양말 신고 있는 듯하게 감각이 무디거나 남의 설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1: 네.
0: 또 찌릿찌릿하거나 뭐 전기 오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신경이 손상이 좀 심해지면 물건을 조금 놓치거나 버린거리가 좀 불안해지거나 또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또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땀이라의 변화라든지 소변이라든지 혈압 조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손발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이 변형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럼 관절통처럼 손발의 관절이 통증으로 잘 움직일 수 없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시리고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질문하신 것처럼 뭐 말초신경병증 가만히 있어도 시리고 아픈 증상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러나 이제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관절염이잖아요.
1: 그렇죠.
0: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1: 아,
0: 있는데
1: 네.
0: 이제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괴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네. 느낀다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날씨가 춥지 않는데도 발이 시려서 양말을 몇 겹 신어야 되는 경우라든지 뼛속까지 찬 기운이 든다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신경이 더 예민해지면서 욱신거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찌릿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손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은 이런 관절염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원인이 다른 거거든요. 관절염이라는 건 관절 자체가 염증이 생겨갖고 붓고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물리적인 어떤 불편함과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움직일 때 더 아픈 경우가 많지만 말초신경병증은 가만히 있을 때 특히 뭐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1: 네. 휴식을 취해도 욱신거리고 화끈거린다라고 하셨는데 증상은 양쪽 모두에서 느껴질까요?
0: 이게 사실은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중요한 진단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대개 뭐 양쪽 손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왜 대칭적으로 나타내냐면은 뭐 당뇨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독성 물질에서 생기는 경우는 전신적인 원인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원인 물질들이 이동하거나 전신 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신경 손발이잖아요.
1: 네.
0: 거기서부터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요. 또 양말 신거나 장갑 끼는 부위처럼 양쪽이 비슷하게 저리거나 아픈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쪽이나 또 한쪽 손이나 한쪽 발만 유독 저리고 아프다면 이거는 전신적인 말초 신경병증이라기보다는
1: 네.
0: 고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는 이런 가능성이 높죠.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표적인 거고요.
1: 네. 일단 뭐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뭐 시리다 화끈거린다 뭐 찌릿찌릿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는 거네요.
0: 그렇죠. 말초 신경병증 환자분들은 시리다 이런 표현만큼 또 더 자주 표현하시는 게 화끈거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이 뇌에서 감각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이제 화끈거리냐 이렇게 느끼냐 하면은 우리 감각 신경 중에는 이제 온도를 감당하는 신경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통증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 섬유들이 있어요.
1: 네.
0: 이 신경이 손상되면 특별한 열 자극이 없는데도 뇌에서는 아, 지금 뜨겁다. 타는 것 같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피부를 만져보면 온도는 정상인데
1: 네.
0: 본인은 속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뜨겁게 뭐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
1: 네.
0: 이런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1: 그럼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0: 한의학에서는 요 말초신경병증은 저림이잖아요.
1: 네.
0: 저림을 이제 저릴빗자라는 걸 써서 빗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빗증이라는 그 저릴빗자는 막히다, 뭐 통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0: 열순환 시켜주는 이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이 된 상태, 요거를 이제 비증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비증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삼비라고 해서 찬 바람이라든지 또는 아주 차가운 기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습한 기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고 순환의 장애를 주고 신경통로를 막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1: 그럼 현대의학에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중에 한의학에서도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법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0: 그렇죠. 이제 말초신경병, 특히 이제 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한의학에서는 기허, 혈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허라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혈어라는 거는 이게 통로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자체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리다, 화끈거리다, 찌릿하다 이런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요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뭐 침이라든지 전침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제된 한약재 추출물을 신경 주위에 주입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약침 치료도 하고요. 또 기혈을 보호하고 어혈을 제거해서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한약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시린 증상이 있을 때 몸에 온기를 불러주기 위해서 뜸 치료 같은 것들을 하지요.
1: 찜질이나 마사지는 어떨까요?
0: 그렇죠. 찜질이나 마사지조차도 뭐 열자극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신경 상태에 따라서 손상된 성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너무 무뎌진 상태에서 열자극을 주게 되면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줘 시린 통증에 온찜질이 좋은데 신경이 손상된 분은 뜨거운 온도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1: 아,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저온 호상 같은 거 있게 되고요. 또 냉찜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열감을 식혀주니까. 근데 너무 차가우면 말초 혈관 자체를 수축시키니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사지는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좇고 뭐 신경 주변에 노폐물 배출시켜 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인데 너무 강하게 주르게 되면 오히려 더 악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찜질이나 마사지는 통증이나 어떤 순환 자체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경이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죠.
1: 네. 또 혈액순환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양말을 꼭 챙겨 신어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시린 통증이 있다면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한의학에서 말한 이제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서 생기는 한비증 같은 경우는 이 기혈이 순환을 막힌 것들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말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단순히 추위를 막는 것을 넘어서 신경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쿠션 역할도 하잖아요. 양말 같은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꽉 조이는 양말 이런 거는 오히려 혈액순환이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 부분을 느슨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말초신경병증은 감각이 둔해지니까 뜨거운 거를 잘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자극을 많이 하기는 직접적인 열보다는 간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맨발로 차가운 방바닥을 디디고 다니는 것보다는 실내화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증도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0: 그렇죠. 뭐 말초신경병증을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또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사실 한번 손상 심하게 손상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죽는 신경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려면 엄청 어렵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증상이 심해지면

0: 물건을 자꾸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걷는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말초신경병이 초기 단계나 중기 단계 이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네. 단순히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서 운동신경이나 또는 자율신경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는 것이 불안한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감각신경을 넘어서 운동신경까지 침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 정맥류와 같은 질환과 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일까요? 증상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1: 그렇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하지 정맥류는 말초신경병증과 증상이 매우 비슷해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그렇지만 그 원인이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말초신경병들은 두 질환 모두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 이런 건 공통점이 있지만
0: 네.
1: 조금 범위하고 원인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안쪽에 그 통로 자체가 이 터널이 좁아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리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로 엄지부터 약지 절반까지 저리게 생기고요.
0: 네.
1: 단지에 새끼손가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0: 네.
1: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또 습관적으로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은 전신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뭐 당뇨나 또 알코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0: 네.
1: 손목뿐만 아니라 또 손가락 전체 끝이라든지 양손에 대칭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고요.
0: 네.
1: 또 하나 이제 하지정맥류하고 말초신경병증은 하지정맥류는 혈관의 병이고요.
0: 네.
1: 말초신경병은 신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대개 이제 하지정맥류는 혈관 순환의 문제거든요.
0: 네.
1: 다리 정맥의 판막이 고장나서 피가 역류하고 고이는 질환인데 비슷하게는 뭐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뭐 가만히 있을 때 시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0: 네.
1: 하지정맥류는 주로 오후나 저녁에 다리가 붓고요. 혈관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0: 그런데
1: 네. 이제 다리를 높이 올려두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고 반면에 이제 말초신경병은 자세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신경 자체의 이상 신호인 뭐 찌릿함이나
0: 네.
1: 감각 무딘다는 이런 증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0: 네. 손발 저림의 원인을 찾는 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특히 되도록 빨리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말초 신경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원인을 빨리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손발이 저리거나 한쪽만 저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얼굴까지 저리다 이런 경우는 중풍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마비가 함께 나타나면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해야 될 경우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0: 네.
1: 걷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신경이 압박되는 것보다는 이런 넓은 신경의 손상들을 또 경추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0: 네.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또 저림이나 마비가 발끝에서 시작해서 며칠 사이에 발목, 종아리, 무릎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이건
0: 네.
1: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0: 네.
1: 그다음에 뭐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0: 네.
1: 대소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응급 상황이죠.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과 말초신경병증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제목에서 1인 가구를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맞나요?
1: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요즘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0: 좀 고독, 외롭다?
1: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은 1인 가구 그러면 뭐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별을 하거나 네. 이런 좀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분들 그리고 뭐 히키코모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 형태의 1인 가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1인 가구의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 세대 가운데 중장년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2025년에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2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2412만 가구 가운데 42%가 혼자 사는 세대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0: 아.

0: 그렇군요.
1: 왜 이렇게 급격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 네. 왜 우리는 결국 1인 가구로 살게 되는 걸까? 무엇보다 1인 가구인 분들이 자발적인 1인 가구일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일까?
0: 네.
1: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혼자 살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가족사적인 이유라든가
0: 네.
1: 또는 시대에 따라 강화되어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를 이렇게 그냥 개인들이 선택한 결과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 이 책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0: 네.
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수영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를 후기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정말 충실히 살아갔을 때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2019년부터 한국의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0: 네.
1: 책을 통해서 1인 가구의 생활, 일, 여가, 건강, 돌봄, 죽음의 문제를 깊게 살피면서
0: 네.
1: 1인 가구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네.
1: 책의 제목이 필연적 혼자의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끔찍한 미래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1인 가구의 증가가 이제 우리 사회의 필연적 결론이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필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껏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입니다.
0: 네.
1: 한때 독거노인, 네. 빈곤 청년으로 일종의 소외 계층의 대명사였던 1인 가구가
0: 네.
1: 이제는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골드족.
0: 아, 그렇군요.
1: 실제로 1인 가구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연예인 최하정 씨가
0: 아, 네.
1: 얼마 전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0: 네.
1: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 화제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0: 네.
1: 혼자 사니까 뒷수습을 해야 될 가족도 없고 스스로 번 걸 모두 누릴 수 있는 지금이
0: 네.
1: 너무나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아.
1: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할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건 위기라기보다는
0: 네.
1: 하나의 자연스러운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과연 최하정 씨의 이야기가 전부를 말하고 있을까? 정말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유롭고
0: 네.
1: 편하기만 한 일일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저자는 1인 가구, 은폐된 사회적 위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0: 네.
1: 위장된 혹은 포장된 껍질을 벗기고 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가 왜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0: 네.
1: 이건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혼자 살아가게 될 때 뒤따르는 그림자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지금의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자유일 겁니다.
0: 네.
1: 자유로우니까 나 혼자면 책임지면 되니까 내 삶을 혼자 살면서 어떻게 써도 돼.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놀고 누군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1인 가구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을 인터뷰해보니까
0: 네.
1: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할까.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일을 한다 라고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가치가 자유인데 그 자유가 결국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건 뭔가 싶네요.
1: 뭔가 1인 가구 성공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골드족들은요.
0: 네.
1: 결국은 자유가 주어져도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갈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0: 참 공감이 되네요.
1: 저녁에는 야근하고 주말에는 네. 자기 개발을 위한 일종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만난 많은 1인 가구에게 일은 단순히 소득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재미를 느낀다라고 답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성취,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갈아넣고 있고 여가 시간이 되면 지친 자신을 힐링과 자기관리로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일에 투여하게 만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최적화된 인력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사회에서 성공이 최우선 과제였던 사람들은 커리어가 생존의 수단이면서 자아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혼자 살게 되더라. 그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성공해 보이는 1인 가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행복감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도 괜찮을 거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면 혼자 살아도 나머지는 알아서 잘 채워질 수 있어 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믿음에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0: 예.
1: 사실 여러 연구가 밝혔듯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 때 식생활의 질 또한 높을 확률이 큽니다.
0: 네.
1: 왜냐하면 소득이 사실 좋은 걸 먹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 소득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가난은 가족관계가 악화되거나 해체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질적인 토대가 없으면 행복은커녕 생존조차 위태롭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돈과 행복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0: 네.
1: 1인 가구에게도 이게 적용될까? 대다수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고소득 1인 가구는 직장 밖에서 탄탄한 사회 자본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에게는 꾸준히 교류하면서 뭔가 친밀감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그런 관계가 차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0: 아, 그랬군요. 고소득 1인 가구들은 취미활동도 활발히 하고 뭔가 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은가 보죠.
1: 그렇습니다. 저자가 5년 넘게 1인 가구를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하고 코호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가 지금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0: 네.
1: 고소득 고학력 1인 가구들에게는 특유의 구별짓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랬군요.
1: 성공,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데도 늘 어떤 목적, 이해관계 그리고 상대의 자격을 따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자본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네.
1: 실제로 2022년 1인 가구 실태 조사에서 전문직과 관리직의 1인 가구의 우울감과 고립감 정도가 다른 1인 가구에 비해서 더 심했다라고 그럽니다.
0: 네.
1: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0: 네.
1: 고소득 1인 가구 좋은 거 먹을 것 같잖아요. 네.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0: 아, 의외네요.
1: 왜냐하면 이분들은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주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편리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사서 배달해서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반찬을 직접 하고 밥을 직접 해서 이렇게 먹을 때 뭔가 좀 더 건강한 음식들을 하게 되고 또
0: 그렇죠.
1: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먹을 때 사실은 우리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건데 고소득 1인 가구들은 바쁜 일과 그리고 뭔가 좀 자기 개발해야 되는 그 사이사이에 밥을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섭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0: 네.
1: 배달 음식.
0: 네.
1: 그래서 고소득 1인 가구들이 콜레스테롤, 열량 섭취량, 결식률이 높고 여러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서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고

0: 그랬군요.
1: 사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다인 가구에서 네. 돈이라고 하는 건 이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삶의 질로 흘러들어갑니다.
0: 그렇죠.
1: 누군가 돈을 벌면 네. 누군가가 장을 보고 네. 밥을 짓고 함께 식탁에 앉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이 건강한 식생활로 옮겨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회적 관계인 겁니다. 가족 구조라는 게 돈을 생활의 질로 바꿔주는 일종의 전환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네. 1인 가구들은 이러한 전환장치가 없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겁니다. 돈이 삶의 질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돈이 삶의 질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고여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네요.
1: 그렇습니다. 이 고소득 1인 가구들 네. 이분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노화,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노화가 찾아오죠.
0: 그렇죠.
1: 찾아올 죽음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책의 저자인 김수영 교수는 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지점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0: 어떤 차이일까요?
1: 다인 가구는요. 네. 뭔가 죽음을 떠올릴 때 자신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1인 가구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0: 네.
1: 사후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죽은 뒤에 네. 나를 누가 챙기지? 나를 어떻게 거두지?
0: 네.
1: 그러니까 인터뷰에 참여했던 1인 가구들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떠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의 두려움은
0: 네.
1: 혼자 죽는 순간이 아니라 혼자 발견될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 여기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0: 그렇겠네요.
1: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모습은 사실은 죽는 사람이 인식할 수 없지만
0: 네.
1: 혼자 사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이분들에게 더 공포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발견될까 내가.
0: 네.
1: 그러니까 고소득 1인 가구들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발견될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추모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와줄까?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들의 죽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느 쪽이든 1인 가구로 혼자인 분들에게는 다인 가족과는 또 다른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필연적 혼자의 시대에 결국은 우린 다 혼자 남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떠나면 결국은 혼자 있게 돼 있어요.
0: 그렇게 되죠.
1: 이게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겁니다.
0: 네.
1: 사실 1인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뭐 비자발적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조와 시스템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일단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삶, 가족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부딪히면서 살면서도 사실 어렵긴 해요. 뭐 짜증나고
0: 그렇죠.
1: 누군가의 존재 때문에 내 자유가 침해되고
0: 네.
1: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0: 네.
1: 배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주는 삶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0: 그렇죠.
1: 저자는요
0: 네.
1: 본인도 1인 가구세요. 그래서
0: 그러시군요.
1: 1인 가구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면서
0: 네.
1: 섬뜩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생존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 착취가 만들어낸 결과였다라고 네.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자의 시대에 드리운 그림자가 이렇게 짙은데 네. 이걸 과연 계속 내버려도 좋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지금의 1인 가구는 어쩌면 일종의 과도기 위에 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0: 네.
1: 지금 우리가 고도의 경쟁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삶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네. 이걸 받쳐줄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동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지체된 불균형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리고 이유도 명확히 모른 채 다치고 있고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래서 결국은 네. 기존의 전통적인 틀 바깥에서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연결,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결국 인간은요.
0: 예.
1: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뇌예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아니라면 네. 그것이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지금 잠시의 혼자 시대를 지나서
0: 네.
1: 다시 연결의 시대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민거리, 새로운 제도, 새로운 동거와 인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저자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라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홍순철 씨는 다인 가구시잖아요.
1: 네.
0: 노년에서 그래도 뭐가 가장 걱정이세요?
1: 아직까지는 다인 가구지만 사실은 필연적 혼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0: 그렇겠네요.
1: 결국은.
0: 저도 역시 그렇고요.
1: 근데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사실은 네. 안정감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위안이라든가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일종의 백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나중에 혼자가 된다라고 상상하면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0: 그렇죠.
1: 집에서 누군가 대화할 사람조차 없이
0: 네.
1: 뭐 요즘 대화를 대신해주는 로봇들이 등장을 해서 이 노년 세대들의 어떤 친구가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0: 네.
1: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면 왜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저자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많이 해봤습니다.
0: 네. 뭐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혼자가 아닌 우리로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씁쓸하지만 요즘은 인간관계도 손익을 따지는 시대인데요. 너나 없이 외롭다고 하면서도 피곤한 사람과의 관계는 청산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를 읽는 관점에 대한 책, 손절사회와 상속계급사회, 오늘 책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우리 사회를 읽는 관점을 전하는 책 두 권입니다. 손절사회와 상속계급사회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부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사회를 읽는 관점을 전하는 신간들이군요.
2: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대표하는 모습이나 장면 이런 거 가끔씩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키워드나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물음에 사회학자를 비롯한 인문사회 분야 학자들이 꾸준히 나름대로 답변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떠올려 보시면 땡땡 사회 이런 표현들이 기억나실 텐데 그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면서 큰 공감을 얻었던 책 제목이 피로 사회입니다.
1: 네. 네.
2: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널리 알려졌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렇죠.
2: 그럼에도 이렇게 꾸준히 지금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우리가 돌파해야 될 지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도는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서 최근에 나온 두 권의 신간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98년생 젊은 사회학 연구자 이승현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손절사회입니다.
1: 네. 예, 생각해보면 손절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없었던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언젠가부터는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일상이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도 떠올려보면 어릴 때는 그런 말 안 썼던 것 같거든요.
1: 네.
2: 차라리 절교라는 말을 썼지.
1: 맞아요.
2: 손절이라는 말은 안 썼던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손절 사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모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의 많은 사람들이 고립, 단절,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상담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2: 그런 한편 이런 단절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손절사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났느냐. 우리 각자가 상대를 감정적인 득실에 따라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의 내 관계가 내 정서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유지. 나한테 좀 스트레스 주고 나 피곤하게 하면 손절.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최적화해서 가급적 나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등만 주는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무해한 사람들.
1: 네.
2: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과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1: 네.
2: 이 경우는 관계가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득이냐 실이냐 이 판단을 거쳐야만 유지할 거냐 끊어낼 거냐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1: 네, 득인 관계만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싫을 때마다 자꾸 다 잘라버리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2: 그렇게 주변에 아마 사람이 별로 없으면 손절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손절이라는 행위들이 모여서 손절사회라는 구조로까지 나온 데에는 각자 도생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해요.
1: 네.
2: 각자 도생의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뭐 잘되든 잘못되든 다 네 책임이다. 네가 뭘 안 한 탓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나만, 네. 나라도. 이거 대학교 조별과외 갈등을 생각해 보시면 과제 갈등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요즘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는 개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게 이런 각자 도생 사회에서 최적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이 손절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진짜 간단하고 명쾌해 보입니다. 아, 뭐 이상한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연락 나 안 해. 이러면 이제 끝일 것 같은데 이게 사회 전체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등만 보는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2: 어떻게든 연결돼서
1: 맞아요.
2: 거꾸로 내가 득을 준 만큼 득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훨씬 많은 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관계인데 이게 지금은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또 요즘에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게 과거보다 마음만 먹으면 참 쉬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손절하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2: 그렇죠. 얼굴 안 보고 그냥 요즘에 팔로잉만 네. 끊으면
1: 그렇죠.
2: 되니까. 네. 이 재미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인용되는 사회 전체 연결망은 엄청 커진 거잖아요.
1: 네.
2: 그런데 각각 개인의 친구 네트워크를 조사를 해보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980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친구 수가 서너 명이 적대요.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10명 가운데 2명은요. 공경을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회적 고립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조사를 보고 생각해보니까 아, 예전에는 네. 퇴근하고 이러면서 별일 없어도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던 것 같은데
1: 네.
2: 요즘에 그걸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서 보잖아요. 직접 연결되는 경험이
1: 네.
2: 저만 해도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 10명 중에 2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뭐 사회학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마음이 들으면서 좀 착잡해지네요.
2: 맞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우관계

0: 그게 손절 사회라는 거죠.
1: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답 없이 때로는 헤매고 부딪히면서 찾아가야 하는 게 관계인데 그 과정을 거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친구 어때 이러면 되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원래는. 네. 요즘 같으면 그 친구 어때 그러면 MBTI가 뭐야? 이게 손절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 규정 지어버리죠 사람을 그냥. 그렇죠. 하나로.
0: 그게 안전하고 확실한 대답이기 때문에 판단이 바로 되잖아요.
1: 나 뭐하고 되게 안 맞아.
0: 그렇죠.
1: 아예 보기도 전부터 손절해버리는.
0: 에너지가 덜 드는 거죠.
1: 그렇죠.
0: 이게 다 연결돼서 요즘 상황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한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도 알파벳 몇 개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기호화되는 거죠.
1: 맞아요.
0: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나 혼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발현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그러면 못 바꾸는 거.
1: 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니야 너는 뭐야 이렇게 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규정 지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 이 문장이 전 정말 무섭기도 했거든요. 개인의 정체성을 독백적으로만 이해하는 문화. 혼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이런 데서는 타인이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로만 이해되기 쉽다. 나는 어차피 독백이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1: 그렇죠.
0: 난 만나봐야 나랑 다른 거 피곤한 것만 나한테 얘기한다라는
1: 내가
0: 거예요.
1: 희석될 뿐이다. 뭐 이런
0: 그렇죠.
1: 건가요?
0: 네.
1: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더 걱정되는 게 네.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흐름도 더 빨라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초기 상담자들이 줄었대요. 그거 이제 GPT랑 하는 거죠.
1: 그렇죠. 잘 되긴 하더라고요.
0: 네. 친구 역할을 그런 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빠지느냐. 답변이 도움이 돼서도 있지만 이 관계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사실은 내가 제어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존재를 굉장히 싸게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관계 맺는 것보다 훨씬 득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저자가 책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진솔하게 말하고 싶은 입은 많은데 고통을 들으려는 귀는 어디에도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요. 답답합니다. 첫 번째 책으로 이승현 저자의 손절 사회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회는 어떤 주제일까요?
0: 네. 이번에도 땡땡 사회 제목인데요.
1: 네.
0: 영국 역사학 연구자 일라이자 필비의 책이고요. 제목이 상속 계급 사회입니다.
1: 네.
0: 이 제목만 보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바로 전환시키면 확 들어옵니다. 요즘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요. 엄빠 은행, 부모 찬스.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속 계급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유산이 아니라 이런 말이 지금 더 자주 쓰이고 있다라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가 상속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변화된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1: 그런데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걸 보면 이런 현상이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인가 보네요.
0: 네. 이 저자가 실제로 엄빠 은행, 저는 이게 번역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1: 네.
0: 원서에도 원문이 The Bank of Mom and Dad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냥 직역이랑 똑같습니다.
1: 네.
0: 영국이랑 미국에서도 엄마 아빠 은행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1: 아.
0: 이걸 사회학적으로 정리하면 자녀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부모의 안전망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고요.
1: 네.
0: 이 흐름이 있습니다. 상속 계급 사회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한 5년 전쯤에 많이 얘기됐던 능력주의 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막 공정이 뭐냐.
1: 네.
0: 어떤 게 공정한 거야. 예를 들면 아니 시험 점수 난 잘 받아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냐. 그리고 뭐 내가 그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를 나왔으면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사회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꽤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정말 당연한 거냐. 아니면 사회에 기여는 없냐. 당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은 없었느냐. 그런 걸 따져가다 보면 그 안에 부모가 있죠.
1: 네.
0: 얼마나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책 제목이 공정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되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따져 들어가면 꼭 그렇지만 않은 측면들이 있다.
1: 맞아요.
0: 이거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 말씀 듣고 보니까 그때 막 논의됐던 쟁점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능력주의 사회를 넘어서

0: 이제 이 책이 이야기하는 상속 계급 사회로까지 온 것 같네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흐름을 따져보면 능력주의 사회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력이 보상받는 것에 가깝다. 그런 의미가 남아있다.
0: 맞아요.
1: 그런데 상속주의 사회로 가면 부모나 가족의 부가 거의 모든 게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속에 대한 개념이 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첫 문장이 뭐냐면 상속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상속하면
0: 그쵸.
1: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걸 내가 물려받아서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지금의 상속은 떠난 사람이 남은 사람에게 전하는 부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어떨 때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되는 부모의 지원 가족의 부를 넘겨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걸 바탕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현재 청년들이 이런 상속에 깊이 의존하게 되는 상황들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0: 그렇군요. 그만큼 청년들의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스스로 벌고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졌다면 아무래도 부모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1: 네.
0: 그럴수록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청년들의 삶은 좌우될 수밖에 없겠네요.
1: 맞습니다. 딱 그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데 부의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부모의 시간과 지원이야말로 뭐 자신들의 성공, 성인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들 이런 걸 많은 걸 해결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여기서 재미난 이제 또 하나의 분석들을 가져오는데
0: 네.
1: 이제 영미권에서는 물론 우리도 그렇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지금 MZ 세대와 뭐 386 세대 이런 거잖아요. 영미권에서는 베이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0: 네.
1: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대 안에서의 불공정과 갈등이 지금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의 경제 격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 딛고 선 그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 안에서의 갈등 여지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0: 네.
1: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유의를 하는 겁니다.
0: 정말 사후에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네요.
1: 계속 커집니다.
0: 네.
1: 이게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0: 네.
1: 임신, 출산, 육아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때도 부모의 적극 지원이 있으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인의 커리어 확장, 승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뭐 부모가 직접 맡아주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또 여유 있게 이걸 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들에서 계속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한국 사회도 통계를 보면 국민소득 대비 증여 상속의 규모 그러니까 국민 1인의 소득 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차지하는 규모가 지난 2년 동안 3배 증가했대요.
0: 와, 그래요?
1: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0: 네.
1: 이게 왜 증가할 수밖에 없냐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0: 아, 그렇죠.
1: 이제 노동소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소위 엄빠 은행이 해결해 주느냐. 쉽게 얘기하면 결혼할 때 엄빠가 집을 해 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후 향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달라지느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0: 네.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격차가 또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느껴지겠고
1: 네.
0: 또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아,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도 엄청난 고민일 것 같아요.
1: 제가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저는 거기까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0: 네.
1: 저자가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60대, 70대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이 딱 그거래요. 남아있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나도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됐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이걸 이제 나에게도 써야 되는데 이 균형점이 되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우리보다는 문화가 개인주의잖아요.
0: 맞아요.
1: 한국은 여전히 그래도 자녀에게 좀 더 해주시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영미권은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갈등 여지와 요소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 아니 부모님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좀 더 해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 갈등이 뭐냐면 부모한테 왜 그런 책임을 계속 요구하냐면 아니 부모님 세대 때는 경제도 성장했어. 부동산도 상승했어. 연금 제도도 좋아. 임금도 계속 올랐어.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자산을 가진 세대가 되었어. 근데 그 부모들이 다음 사회를 엉망으로 망쳐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취업도 어렵고 유지도 안 되고 그러면 부모 세대가 좀 책임이 이만큼 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너무 힘드니까.
0: 맞아요. 네. 들을수록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할수록 마땅한 대책이나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좀 깜깜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사회학 책을 읽다 보면 네. 아, 늘 이제 아, 끝에 가면 저자가 좀 대안이나 방법을 알려주나 네. 이런 기대를 읽고 보는데
0: 맞아요.
1: 대다수의 사회적인 문제는 그런 게 없죠. 그 뾰족한 게 있으면 누가 했겠죠.
0: 벌써 해결됐겠죠. 네. 예.
1: 그 저자는 저자가 밀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의 반성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 달라진 건데 우리는 여전히 부모 세대의 문법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0: 아.
1: 그렇게 차곡차곡 따라가서 좋은 성적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 보상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대가 이미 바뀌었던 거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본인이 볼 때 그 다음 세대 있잖아요. 알파 세대. 여긴 또 벌써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친구들만 해도 요즘에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0: 네.
1: 유명한 기업들의 대표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도 많고.
0: 그렇죠. 중퇴가 기본이죠.
1: 맞아요. 벌써 문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알파 세대에게 전해줄 만한 자산은 또 없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0: 그렇죠.
1: 네. 다른 답을 찾아야 되긴 하는 겁니다.
0: 네. 급하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갑해지긴 하지만 결국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기도 네. 하고요. 자, 일라이자 필비의 상속 계급 사회까지 만나봤는데요. 5년쯤 후에는 또 어떤 사회로 이어질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잘 준비해 보는 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위즈덤하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다나 위너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네, 오늘은 OTT 서비스들의 최근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정말 좀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미국 주식도 좀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 네.
2: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에 많이 주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시기가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막 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련 기사를 또 많이 보게 되는 가운데
1: 네.
2: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목받은 업체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그 1분기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기록했을까요?
2: 올해 1분기 넷플릭스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8.2% 증가한 39억 5,7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5조 8,496억 원의
1: 네.
2: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이제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흑자가 5억인 거죠. 매출 역시 지난해 대비 16.2% 증가한 1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1,091억 원을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참고로 한국의 지상파 방송 전체 광고 매출이 8천억 원이거든요. 한 해에.
1: 네.
2: 한국의 전체 방송 광고 매출이 한 해에 3조 원이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수치들이 한국 전체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은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현재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3억 2,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구독자 계정수기 때문에 보통 넷플릭스 한 계정에 두세 분씩 보잖아요. 그럼
1: 그렇죠?
2: 실제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는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특히 1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2: 일단은 넷플릭스가 라이브 콘텐츠를 굉장히 강화를 한 게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올해 이제 국제 야구 대회인 WBC를 일본에서 독점 생중계를 했거든요. BTS 광화문 공연 역시도 생중계였죠. 그래서 넷플릭스 역시도 WBC 라이브 서비스로 일본에서 시청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면서 WBC 경기가 일본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이며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190개국 중에서 일본 회원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이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강세는 아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국제 야구 대회를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하면서 일본인들의 넷플릭스에 어마무시하게 가입을 하게 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WBC 경기를 지상파 3사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티빙에서 공동 중계를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충격적이게도 TV에서 WBC 중계를 전혀 하지 못했고요. 넷플릭스가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1: 네.
2: 일본의 뭐 NHK 같은 방송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낼 정도로
1: 네.
2: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온라인 독점 중계 사태가 벌어졌고 그 효과는 엄청나게 컸다. 그래서 방송을 안 보고 다 넷플릭스를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실적이 좋아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광고 요금제도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 따르면 올해 예상하는 광고 매출이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4,34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한 해 광고 매출이 한국 전체 방송시장 광고 매출보다 올해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2: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워너브라더스를 넷플릭스가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됐거든요.
1: 네.
2: 이게 오히려 호재가 돼버린 게 넷플릭스의 주당 순이익이 1.23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갑자기 올랐는데 왜냐하면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랑 인수합병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약금을 28억 달러 4조 1,403억 원의 위약금을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에 주게 되면서 갑자기 현금이 엄청나게 생겨버리는
1: 네. 그래서
2: 한국의 스케일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1: 그러게요.
2: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이래저래 아주 돈을 쓸어 모으고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1: 뭐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2: 네, 맞습니다. 역시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앱 통계 분석 플랫폼 YG 앱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OTT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넷플릭스가 1,509만 명으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 꼴로는 넷플릭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위가 쿠팡플레이입니다. 902만 네. 명. 3위가 티빙 598만 명, 4위가 디즈니 플러스 250만 명, 그리고 5위가 웨이브 224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한때는 이 서비스들이 좀 경쟁 구도였는데 지금은 넷플릭스 독주 체제가 굳어졌고요.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약진을 했는데 이건 쿠팡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2: 패키지로 이제 결합 상품처럼 묶여 있어서 그 영향으로 이제 2위를 고수를 하고 있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중계 중심으로 이용자를 좀 많이 늘려왔고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접속한 이용자 수를 뜻하는 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 이건 티빙의 성장세가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매일 접속하는 이용자 수는 354만 명으로 전월 대비 3.6% 감소했는데 그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불과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티빙은 16.2%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소폭 떨어지거나 내렸는데 넷플릭스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3월에 갑자기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프로야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아.
2: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충성 고객이라고 해도 맨날 들어가진 않잖아요.
1: 그렇죠.
2: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서 업데이트된 콘텐츠를 보게 되거나 신작을 보게 되는데 프로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다 보니까 접속 빈도 이용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매일 접속하는 이용자는 네. 지금 티빙이 압도적으로 좀 성장세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또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에 걸맞는 채널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2: 올레라는 이름을 쓰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마라닉TV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마라닉은 마라톤과 피크닉을 결합한 용어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 운동들이 열풍이 계속 불고 있고 달리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공간에서도 달리기 콘텐츠의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채널은 그래서 달리기에 대한 여러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2만 명에 달합니다.
1: 네. 전문적으로 달리기 하는 분이신가요?
2: 이분은 프로 육상 선수 출신은 아니고요. 취미로 마라톤을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의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원래는 회사 생활을 했었었는데 위경련으로 몇 달 새 응급실에 세 번이나 실려갈 만큼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망가져 있다는 걸 깨닫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권유를 받고 달리기를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1: 네.
2: 원래는 달리기를 전혀 해본 적이 없던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좀 힘들고 좀 어색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 달리기를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을 해보니까 성취감이 들었고 한 달을 하니까 자신감이 붙으면서 재미가 붙었고 또 두어 달 꾸준히 뛰니까 10km나 쉽게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2: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고 매일 달리기에 도전한 지가 1000일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1: 아.
2: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요.
1: 네.
2: 달리기 전문 크리에이터, 전업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직업을 택했네요. 채널에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나요?
2: 우선 국내외 곳곳을 달림이 풍경을 이제 일상에 담는 여행 브이로그 영상이 있고요. 또 가장 주력으로 올리는 콘텐츠는 달리기 관련 콘텐츠들인데 우리가 이제 달리기라고 하면 이제 그냥 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목적이면 다이어트를 위한 달리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또 달릴 때 필요한 신발, 시계, 복장 이런 아이템들을 추천해주고 리뷰해주는 그런 콘텐츠도 올리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부상을 막을 수 있고 또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달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1: 네. 이 채널에서 어떤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나요? 네,
2: 조금 의외인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높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러닝할 때 듣는 음악, 산책 시 기분 전환 최고의 음악 등 음악 추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1: 네.
2: 음악 추천 영상이 조회수가 81만회를 기록해서 이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었는데 추천 음악을 1시간 분량의 플레이리스트로 이제 만들어서 낸 영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용적인 추천이기도 하고 달 달리기 그 자체보다는 달리는 분들이 운동을 할 때마다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유독 높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초보 러너, 이 신발 중 하나 사세요라는 제목의 초보를 위한 러닝화 추천 영상이 조회수 70만 회로 높게 나타났고요.
1: 네.
2: 또 많이 본 영상 중에서 어떻게 달리기로 40kg 감량에 성공했나 영상으로 이분이 아니라 이제 달리기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 다른 분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이외에도 뭐 30일간 매일 달리면 생기는 변화, 과로치고 단 음식은 마음껏 먹기 이 영상도 59만 회를 기록했으면서 이 영상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게 달리기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
1: 그런데
2: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아도 달리기만 꾸준히 했을 때 살이 빠지고 몸이 탄탄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어서 초보 러너가 더 지치지 않게 달리는 방법 5km부터 20km까지라는 제목의 영상도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이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네,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리기와 관련된 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건 어떤 거였나요?
2: 의외로 기본적인 건데 누가 안 알려주는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호흡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1: 네.
2: 초보 달리기를 하는 분들은 호흡에 대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숨이 차서 달리기 페이스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코 호흡을 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당연히 숨이 이제 쉽게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보분일수록 입으로도 같이 숨을 쉬어주고 또 달리기에 익숙해진 다음에 코로 호흡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호흡이 왜 힘들어지냐 하면은 이게 당연히 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숨을 이제 차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막 들어간대요. 그러면 심박수가 더 올라가서 호흡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서 달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또 숨을 쉬기 힘들다 싶으면은 참지 말고 숨을 깊게 마시고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페이스로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1: 네.
2: 또 당신의 달리기가 일주일 만에 끝나는 이유 뭐 이런 약간 도발적인 제목의 영상도 있었는데요.
1: 네.
2: 사람들이 금방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리 강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 때마다 이 정도는 뛰어야 돼. 어제 5km 했으니까 다음 주는 뭐 6km, 7km 해야 돼. 그런 강박 때문에 점점 달리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날은 5km를 뛰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5km를 뛰어도 본인이 이제 훨씬 더 힘들다고 느끼게 되고 또 재미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게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리를 목표로 두면 안 되고요. 시간을 목표로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네. 시간을 두면 제가 좀 천천히 달리더라도 그 시간에 채우려는 습관으로 달리기를 하면 훨씬 더 이제 페이스도 유지가 되고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의욕적으로 하다가 초반에 이제 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게 부상당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많잖아요.
1: 그래서 네.
2: 부상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종아리나 허벅지의 근육통은 뭐 당연한 것이긴 한데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다면 이건 달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니 몸에 신호가 오면은 이 경고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그 무릎이나 이제 관절이 왜 아프냐 하면 주로 신발 문제가 있고요. 달리는 자세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달리기를 쉬면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네.
2: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로 하는 게 신발이 안 맞아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걷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 뭐 크거나 뭐 작더라도 큰 불편이 없지만 달리기를 할 때는 이제 마찰이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1: 네.
2: 러닝화를 살 때 진짜 많이 신어보고 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러닝화를 살 때만큼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1: 네, 요즘 달리기 열풍 불면서 달리기 관련 채널 많이 생긴 것 같던데
2: 네.
1: 다른 채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이분이 정보만 전달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일상을 담는 콘텐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몰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이 아들과 함께 마라톤에 도전하는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렸는데 아들이 무슨 죄인가 싶은데 이 부자가 달리기를 하고 특히 마라톤 초보인 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뭉클하기도 하고
1: 네.
2: 와 쟤도 하는데 성인인 나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채널의 특징과도 연관이 되지만 이분이 전문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 달리는 분들을 달리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1: 이 채널이 또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다고요?
2: 네. 독자들과 1000일 연속 달리기 기념 행사를 연 적이 있는데 매일 달리고 그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그거를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1000일 동안 매번 다른 구독자들을 만나서 함께 달리는 일종의 구독자 이벤트이면서도 도전 콘텐츠의 성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예인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1: 그렇군요.
2: 대표적으로 진성규 배우가 이 채널에 단골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진성규 배우가 이제 달리기에 되게 이제 일가견이 있어서
1: 네.
2: 함께 달리는 모습이 이제 반복적으로 영상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1: 네. 달리기 관련 다른 채널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요즘 달리기 컨셉 채널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1: 맞아요.
2: 그래서 한때는 실내 운동 헬스 채널들이 주목받았다면
1: 네.
2: 요즘 헬스보다는 뭔가 야외 운동이 더 많이 주목받아서 등산과 달리기 채널의 주목도가 높은데 그중에서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런앤다이어트라는 채널이 있고요. 여기는 진짜 강의라고 보시고 달리는 방법들 이제 팁을 획득하기 좋은 콘텐츠가 있고요. 또 여행과 달리기를 결합한 채널도 있습니다. 여행 콘텐츠를 하면서도 이제 그 풍경을 보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러닝 해영이라는 채널도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달리기를 포함해서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철인 3종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강의처럼 보거나 아니면 여행 채널처럼 보거나 혹은 철인 3종 경기는 주로 도전하기보다는 엄청난 광경, 엄청난 실력 이거를 좀 감탄하면서 보게 되는 각각의 재미가 있는 채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몸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1: 네.
2: 그래서 이제 달리기 외에도 뭐 다른 이제 각종 운동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채널들은 여전히 굉장히 좀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채널이 이제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채널인데 혹시 아마 TV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빡빡이 아저씨라고 불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민머리는 아니고
1: 네.
2: 약간 이제 얼굴에 약간 분장을 해서 그 캐릭터로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분장을 하고 턱수염까지 붙이고 나와서 자신의 이제 운동의 팁들 그러면서 영양학적인 팁들 스트레칭하는 방법들 교정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헬스 전문 유튜버가 있기도 하고요.
1: 네.
2: 그리고 종류별로 또 다른데 또 원 RM이라고 하는 채널도 있는데 이
1: 네.
2: 채널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핏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크로스핏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또 않다 보니까
1: 그건 너무 힘들어서
2: 그러니까요.
1: 일반인들은 못할 것
2: 네.
1: 같은데
2: 이게 네. 그래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채널에 매니아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렇군요.
2: 크로스핏의 다양한 운동 방법들을 소개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다른 채널보다는 좀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1: 네.
2: 전문성이 되게 높은 이제 그런 채널도 있기도 하고요. 운동 전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팁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파토 코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1: 네.
2: 이 채널은 45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상식을 알고 싶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고 하고요.
1: 네.
2: 코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분의 트레이너처럼 마치 트레이너분이 PT를 해주는 것처럼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하나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운동법들 우리가 헬스장에 갔을 때 PT를 받기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혼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구 사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때는 이 채널에 들어가면 뭐 초보자를 위한 어떤 운동 방법, 데드리프트 방법, 스쿼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PT를 받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사실 PT라는 게 두 가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강하고요.
1: 맞아요.
2: 두 번째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낯을 가리거나 하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1: 그렇죠.
2: 혼자 운동을 이제 조용히 하고 싶으면서도 이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이 채널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 유튜브로 시작해서 좀 확장한 케이스가 있는데 말왕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이분은 지금은 거의 예능인처럼 이제 유튜브 콘텐츠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해낼 수 있는 운동은 딱 보더라도 엄청나게 근육질이거든요.
1: 네.
2: 축구, 달리기, 경륜, 유도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다 소화를 해서 만능 운동꾼 유튜버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자신이 이제 모르는 종목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결을 해보는 이제 일종의 내가 운동을 배운다기보다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그런 정도의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채널은 자전거 관련된 채널인데 이재일 프로가 이제 그 마랑이랑 직접 출연을 해서 같이 경륜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 경륜은 우리가 자전거는 사실 뭐 배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지만 경륜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상적인 게 경륜 선수들의 그 허벅지
1: 네.
2: 그리고 이 엄청난 지구력 이런 것들을 되게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배우거나 구경하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많은 운동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이어드릴게요.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을 잡고 내 마음을 가둬두네.

몇 방울의 찬란, 문현미. 내 속에 마른 뼈들이 서걱거린다. 바람 몰아칠 때나 새찬 가슴을 두드릴 때나 햇볕에 민낯이 눈부신 날이든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실금이 간 뼈 조각들을 모아서 조심조심 날카로운 속도로 맞추어 본다. 초록 끈을 울창한 나무로 서 있다가 침묵으로 말 건네는 바위로 덩그러니 앉아 있다가 흔들리며 떠 있는 조각뼈로 흐르다가 기억들의 창가에 아른거리는 빛의 잔영마저 간간이 마음 우물 고여드는 때 두레박줄 깊이 내려 물 한 자락 길어 올린다. 몇 모금 생수의 갈증으로 생기를 찾고 새로운 피를 받은 뼈들이 하늘을 향해 날개 펼치는 소리가 푸른 속도로 웅웅거리고 오랜 묵상과 눈물의 기도 넘어 몸의 사원에서 빠져나온 언어들은 푸르게 돋아난다. 최초의 노래인 듯 낯선 고백 몇 방울.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고 해도 마른 나무에서 푸른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명의 싹은 트고 있지 않을까요? 문현미 시인의 몇 방울의 찬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받기 어려운 여자,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여자, 옳은 말만 하지만 상처를 주는 여자, 강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 올리브 키터리지 이야기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올리브를 싫어하면서 읽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올리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올리브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고 했고 어떤 독자들은 자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힘입니다. 올리브 키터리즈는 미국 메인주의 작은 해안마을 크로비에 사는 중학교 수학교사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의견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불편한 진실을 서슴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섬세함이 부족하며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없으면 무언가 허전합니다. 스트라우트는 바로 그런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올리브는 어떤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배경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다른 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그저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올리브의 남편 헨리 키터리즈는 올리브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마을의 약사인 헨리는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사람들은 헨리를 좋아합니다. 올리브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헨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헨리가 올리브를 사랑한 것은 올리브의 까칠함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는 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올리브의 순수함을 남편 헨리는 사랑한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할 때만 해도 평범한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꿈을 이야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꿈을 이야기한 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 그 중에 몇 분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시각장애를 가진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인의 꿈을 품었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미디어학과에 진학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이분도 처음 출연 당시엔 평범한 시각장애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식 개선 동아리 활동을 하며 관련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1인 방송을 시작했죠. 세 번째, 이분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연히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게 됐고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시각장애인,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운서의 꿈을 품었던 시각장애인 허우령 씨는 지난 2023년 KBS 장애인 앵커가 됐습니다. 1인 방송을 시작했던 시각장애인 김한솔 씨는

구독자 100만 명의 크리에이터로 선정했고요. 작가를 꿈꾸던 시각장애인 조승리 씨는 첫 책을 내고 한 온라인 서점에서 신인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불과 2년 만에 5권의 책을 내며 주목받는 작가가 됐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꿈은 더 이상 꿈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혜경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레몬트리.

5월 2일 토요일 심진우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로 화투놀이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모임을 그만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고민이라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불가리아 여행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나라 몰도바로 떠나봅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려 있는 우크라이나의 서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체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1: 네, 그렇죠.
0: 네, 그 덕에 어제 금요일부터 사흘 연휴가 됐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회장님은 보통 휴일 어떻게 보내세요?
1: 저는 휴일에는 이제 안 사람 노릇을 철저하게 잘하죠.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최인일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지 약 6년 정도 지났습니다. 안마 수련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경로당 안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연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3355 모이게 되면 젓가락이나 화투로 하는 뻥이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의 집에서 주 1, 2회 정도 모임을 가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엔 저녁이나 치맥 정도 수준의 내기를 하는 걸로 가볍게 즐기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임이 부담스럽습니다. 점점 액수도 커지고 게임을 하는 동안 술도 마시게 되면서 때로는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두자고 여러 차례 말도 꺼내보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찾아오는 거예요. 게임을 마치고 나면 활동 지원사가 뒷설거지까지 해야 하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활동 지원사의 눈치가 보입니다. 이 게임을 멈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인데요. 이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재미로 화투놀이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모임을 그만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또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2: 이분 참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그 놀이 자체가 좀 부담으로 느껴질 만큼 본인이 그 자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반갑게 들렸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개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막무가내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곤란하시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또 시작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와 같이 이렇게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1: 이분의 네. 사연을 좀 깊이 보기 전에요.
2: 네.
1: 그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화투를 치나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있으실 거예요.
2: 뭐
1: 잠깐 사연에
2: 그랬죠.
1: 나오긴 했지만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저도 정말 예전에 시각장애인 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화투를 친다고 굉장히 놀랐죠. 그런데 보니까 그 화투 위에 그 점자로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건지 패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1: 보통 이제 화투에도 숫자가 있으니까.
2: 네네.
1: 네. 1이 뭐였더라? 1이? 1이.
2: 소리죠.
1: 소리죠.
2: 네.
1: 10이 풍인가요? 네,
2: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1: 네, 참.
2: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1: 가물가물한데. 네. 네, 그렇게 숫자를 쓰고. 네네. 그래,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점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2: 그렇죠. 네. 네.
1: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모임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2: 일단 이 놀이의 성격이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술이 이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재미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이 돈으로 인해서 누가 잃고 더 따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술과 이제 이렇게 술이 또 같이 또 겸해지다 보니까

0: 그 감정들이 굉장히 격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예,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 싫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개선을 좀 하고 싶으신 건데 뭘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0: 아, 이분 지금 이렇게 그냥 혼자만의 생각만으로 아니면은 말씀만으로는 지금 이것이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의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의 댁에서 지금 이런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당분간 좀 이렇게 이 같이 게임을 하는 분들과 좀 거리를 둔다든가
1: 네.
0: 또 아니면은 본인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취미 활동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집과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취미 활동을 좀 바꿔보시면서 이러한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1: 네.
0: 이분들에게도 그런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저 네. 이미 여러 번 그만두자고 말을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럼 이분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으로
0: 네.
1: 보인단 말이죠.
0: 그렇죠.
1: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지금 이분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1: 아하.
0: 네. 그래서 일단 집을 비우는 거죠. 어떻게 집을 비우느냐 하면 본인이 취미 생활을 바꾸시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이 하시던 분들도 조금은 포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놀이 문화 자체도 그냥 단순한 어떤 식사라든가 뭐 차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조금은 좀 건전한 이러한 것들도 바꿀 수 있으면 좀 네.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이분의 의사 표현만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래서 이분이 좀 당분간은 집을 비우거나 또 아니면은 이분들과 조금 거리를 두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본인의 의사를 정말 네. 확실하게
0: 그렇죠. 예,
1: 그렇게 행동으로도 표현을 할 정도로
0: 네, 맞습니다.
1: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씀인
0: 그렇죠.
1: 거죠.
0: 네,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1: 네. 참 만약 지금 상태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0: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왜 친 그 명절 이럴 때에도 이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런데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지 않나요? 근데 반드시 이런 놀이에서는 돈 땄다는 사람은 아무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돈을 잃은 사람만 있거든요.
1: 그리고 누군가는 삐집니다.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에 술까지 같이 겸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그것이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만으로
1: 네.
0: 프로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분이 좀 더 좀 결정을 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정말 이분들도 자칫 이렇게 그 좋았던 관계마저도 깨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이분도 아마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1: 활동 지원사의 관계도 지금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불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0: 그럼요. 이 활동 지원 선생님께서도 본인의 지금 시간 이외에 그 시간을 또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사실 또 그런 본인이 같이 참여해서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1: 그러니까요.
0: 그런 치닥거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만으로 느껴질
1: 네.
0: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활동지원 선생님과의 관계도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활동지원 선생님과의 관계도

0: 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정말 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 사연자분이 여러 번 뭐 이제 안 하겠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어쨌든 질질 끌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런 게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0: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 사실 자칫 내가 여기에서 싫다고 하면 거절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분명히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하지만 이런 거 염려하시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이런 방법들로 개선해 나가면서 대인관계 형성하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어떤 바람직한 이런 것들로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져야지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건강한 그 대인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1: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0: 네.
1: 화투놀이를 하면서 판돈이 점점 커졌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 금액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돈을 걸고 놀이를 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이거 어쩌면 위험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모였을 때 재미로 하는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주인이 오지 말라는데도 이런 거 보면.
0: 네.
1: 네.
0: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돈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우리 자칫하면 도박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경고를 하시면서
1: 네.
0: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0: 그럼요. 물론이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1: 네.
0: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관의 도움도 받아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빠르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0: 지금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개선하시고 또 뭔가 바꾸려고 하시는 그 용기 자체가 정말 용기에 이렇게 도움 드리고 싶고
1: 네.
0: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진희의 노래 듣죠. 물보라.

눈 건강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제 아내 지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도수로 얼리면 된다고 하면서 다만 눈을 비비거나 마사지를 하는 행동을 삼가하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서두를 것 없이 이틀이 지나서 안경을 맞추러 갔다고요. 그런데 처방받은 렌즈로는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심각하다,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랍니다. 이분 테니스를 쳤다고 하더군요. 병명은 수정체 불완전 탈구. 수정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과격한 운동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다시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의 지인의 말은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눈에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진다면 반드시 안과를 찾아야 하고요.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이의 노래 듣습니다. 스케치북.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새로운 나라에서 음악여행 해볼 텐데요. 네. 몰도바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나라 자체도 뭐 굉장히 익숙한 국가명은 아니죠. 네.
0: 몰리브하고 맨날 헷갈린다는
1: 그렇죠.
0: 분도 있습니다.
1: 몰디브와는 전혀 다른 지역인데. 네. 자, 그 요즘 굉장히 지금 러시아와 그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내륙 국가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곳을 직접 여행하기에는 좀, 좀 위험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가볼 만한 곳들이 있나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0: 준비해봤고요. 네, 좋습니다.
1: 자, 먼저 몰도바라는 나라.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도바 공화국이고요.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 국가, 수도가 키시노우라고요. 역시 생소한 이름이죠. 자, 이웃 나라인 이제 루마니아와는 또 같은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그런, 결국 이제 루마니아 사람들이 대부분을 국민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그래서 구소련의 구성 국가들 중 에서 유일하게 라틴계 인종들로 채워져 있는, 네, 그런 국가입니다.
0: 네.
1: 이 나라명인 이제 몰도바는 몰다비아 공국, 몰다비아 공국의 첫 수도였던 트루글 몰도베이와 인접해 있는, 오늘날에는 이제 루마니아 북부에 위치한 그 몰도바 강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제 몰도바 강에서 국가명을 따왔다고 하고, 이 강의 유역은 몰다비아 공국이 1359년에 세워졌는데 이때부터 정치적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이사를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전체 면적은 33,843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보다 살짝 큰 정도.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나라이고요. 그런데 기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도 아주 그 비옥한 그런 나라여서 전체적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산업은 그다지 발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1차 산업 위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풍족하지 않은 그런 나라이고요. 흑해 연안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돌출지 영토인데, 바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소속인 이 지역, 그 이제 부자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 2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는 몰도바, 정확히는 이제 그 루마니아 왕국, 루마니아 왕국 안에 이제 몰도바가 있었으니까 그 영토였는데, 그 당시 소련이 루마니아를 압박해서 그 베사라비아라는 지역을 이제 강점을 한 다음에,
0: 네,
1: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현재 우크라이나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0: 연방이 된 네. 셈이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을 이제 뺏긴 그런 상태예요.
0: 네.
1: 그 몰도바가 대외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고 강 주변에 그 항구를 건설을 해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대외로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그나마도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였었는데, 그것을 2005년에 서로 이제 영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얻어내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완전 이제 막혀 있었던 거죠. 완벽한 내륙 국가였었는데, 그나마 이 지역을 통해서 어떤 숨통이 좀 트여 있는 상태이고요.
0: 영토 교환도 하는군요.
1: 네,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2005년도 한 20여 년 전이죠. 고대에는 이곳에 이제 다키아라는 사람들, 다키아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다키아 왕국이 멸망을 하고 로마인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게르만족 대이동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쫓겨나게 되고, 게르만족 또 슬라브족들이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남아 지역의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등등의 나라와 같이 바로 이 라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키아 지역 이 지역에 들어왔던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이 바로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날 루마니아인의 또 조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지역 와 어떤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조상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겠죠.
0: 네.
1: 이 지역도 고대 시대를 지나면서 중세로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 이제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불가족, 머저르라고도 제가 했던 마자르족, 예, 머저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마자르족, 또 쿠만족, 로스족 여러 그 부족들이 이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0: 손에 꼽기도 힘드네요.
1: 그렇습니다. 뭐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이었죠. 예. 근데 이 나라는 그 여러 그 민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침략을 많이

0: 받았고요. 14세기 들어서 루마니아인 계통의 정교회 신도들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몽골 또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몰다비아 공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1: 네.
0: 슈테판 3세 대공 시절에 이곳이 이제 아주 전성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절에는 또 이제 여러 연합을 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그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한때는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제 크림반도 방면에서 여러 또 부족들, 타타린들이 또 침공을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속국이 되는 그런 역사를 지니게 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요. 그리고 몰도바의 간추린 또 역사 이야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몰도바 출신으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팀이 아닐까 싶은데 오존이라고요. 보이밴드입니다. 1990년대 말에 결성이 돼서 활동을 쭉 하다가 또 활동 중단했다가 다시 재결성했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몇 년 전에 또 재결성을 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1: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0: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밴드가 아니죠.
1: 그렇죠. 네.
0: 아저씨 밴드가 되겠는데 오존이라는 이 팀. 근데 이제 오존이라는 팀 이름보다는 오늘 소개를 이 노래가 아마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그 현영 씨라고 이분이 그 약간 비음 섞인 목소리로 노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누나누나송 막 이래가지고 했던 그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온라인에서는 누마누마송이라고도 해서 알려졌던 현영 씨는 아마 그때 그 누나의 꿈이라고 제목을 번안해서 발표했었던 것 같은데 이 노래 원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아, 그 노래였구나 아마 무릎을 치게 되실 텐데
1: 네.
0: 2003년에 발표했던 노래고요. 원곡의 제목은 드라고스티아 딘타이. 뭐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잘 제목 들어서 모를 것 같은데 영어로 번역된 제목을 보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서의 사랑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코믹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나름 노래의 내용은 그 절절한 달달한 사랑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곡조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였구나라고 느끼시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몰도바가 배출한 보이밴드 오전의 노래입니다. 드라고스티아 딘타이.

0: 오전에 드라고스티아 닌타이 예, 듣고 오셨습니다.
1: 이 노래가 그 예전에 그 온라인에서 요즘에 밈이라고 흔히 우리가 요즘 얘기하죠. 짤막하게. 예. 그래서 이 노래 배경으로 하는 뭐 춤이라고 상당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네요. 옛날 기억이 나고 해서.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자, 오늘 이제 뭐 몰도바 여행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전혀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도 좀 잘 모르시죠?
0: 좀 생소하죠 아무래도.
1: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던 만큼 또 이제 전혀 몰랐던 나라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그 재미를 지금 쏠쏠하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1: 자,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 점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들어서 러시아 대국이 강성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뭐 이유도 그렇지만 이 항상 보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항을 찾아서 이 침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
0: 아무래도 영토 문제죠.
1: 그렇죠. 영토 문제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찾아서 그래서 그 이 러시아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부동항을 찾아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계속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흑해를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더 이제 그 쭉 계속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중해 또 진출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은 쇠락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창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
0: 네.
1: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아조프를 시작으로 해서 크림, 칸국, 예디산, 체르케스 또 지금 이제 조지아 이런 지역들을 차례차례 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몰다비아 공국의 절반을 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베사라비아라 현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내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화가 되게 되는데 러시아 내전 중이던 1917년에 바로 이제 베사라비아 현이 몰다비아 민주공화국 국이라고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게 돼요. 혼란한 틈을 타서
0: 네.
1: 예 그러면서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결국 이곳이 루마니아 왕국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뒤에는 바로 이제 구 러시아 나중에 소련으로 받게 되는 그 소련의 입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창 이렇게 또 이제 내전을 정리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이 되죠. 바로 그 소련이 그러다가 이제 이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 이 입장이 싹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베사라비아와 맞닿아 있는 이 강의 동쪽 지역에 몰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위성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에 편입되어 있던 나머지 그 영토까지 또 영유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결국 이제 뭐 나중에 소련이 구소련이 워낙 이제 위세가 커지고 다 결국 위성국가로 다 편입을 시키잖아요. 그냥 소련의 위성국으로 다 편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0: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들으면요.
1: 네.
0: 강대국 옆에서 고초를 당한 건 이 분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우리만 해도 이게 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말이죠.
1: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외침을 겪었고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는 약간 어떤 입장이 다르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0: 네.
1: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단일 민족이잖아요. 물론 요즘 피가 많이 섞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민족이 단일 민족인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여러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0: 네.
1: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지배를 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아닐까.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침해다 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뭐 이런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이런
0: 네.
1: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뭐 어쨌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2차 세계대전 도중이던 1944년에 스탈린 이제 팽창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러면서 루마니아 왕국의 뭐 여러 지역들 다 이제 소련이 다 이제 강탈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이 지역 지금의 몰도바 공화국 이 지역도 결국 다 이제 뭐 루마니아에 있던 베사라비아 지역까지 몰도바 공화국으로 다 이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이 그 이웃에 있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하고 같은 민족 배경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라틴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결국 그렇다 보니 발트 3국과 더불어서 구소련의 구성 국가들 중에서 가장 독립에 대한 열망이 네. 강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하죠.
0: 아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까 틈만 나면
1: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게 좋았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 그 인종들이 네. 이제 루마니아 계열이다 보니 결국 이제 그런 독립의 열망을 갖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구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이런 그 뭐 일시적 독립을 하게 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의 이런 문제 또 이제 루마니아와 몰도바 양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통일 계획은 무산이 됐고요.
0: 네.
1: 이웃한 루마니아는 이제 몰다비아 왈라키아 연합공국이 성립한 이래 여러 교육 정책을 펼쳐서요. 그러면서 여러 소수민족 뭐 헝가리계라든지 이런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소수민 민족을 동화시키면서 어떤 그 루마니아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나름 이제 성공을 했는데 바로 몰도바의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그 루마니아계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거기 이제 러시아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계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0: 섞여 있다 보니까
1: 인구가 섞여 있다 보니 뭐 이게 잘 원활치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단일 민족 국가로 루마니아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통일을 하겠다. 뭐 루마니아와 합치겠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주변 국가에서 이걸 굳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통일 국가가 성립이 되면 이제 약간 그 세력도 강해지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 결국 이게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몰도바 공화국의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이는 이제 1차 산업인 농업 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어요.
0: 그렇더라도 문화는 다양하게 네. 네. 막상 가보면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1: 네, 그렇습니다.
0: 듭니다.
1: 뭐 그런 뭐 당연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문화적인 흐름 또 다채로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재미는 있을 것 같고요.
0: 이건 다음 시간부터.
1: 네. 다음 시간부터 네. 몰도바에 대한 또 여행지 소개하면서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그런 그 역사 얘기 뒷얘기 살짝 더 소개해드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노래
1: 마무리곡 준비를 했는데
0: 네.
1: 5월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5월에 관한 노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행사가 많은 달이죠. 5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아주 아름다운 계절인데 First of May라고요. 비지스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맏형인 베리깁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아주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린이날 앞두고 이렇게 선곡해 주신 거예요?
1: 네.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0: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비지스의 노래 퍼스트 오브 메이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을 지원합니다. 사업 이름은 2026년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인데요. 장애인이나 노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여가를 즐기기도 마땅치 않다 보니 방송 청취 등이 문화활동의 대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콘텐츠 접근성도 높이고 게임을 통해 인지나 정서적인 활동을 지원해서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용자들의 개인 역량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복지관과 협의의 단계를 맞추고 개발한 게임을 당사자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 디지털 약자를 위한 게임 문화도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손담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미쳤어.

에이든 프레넬의 첫 곡 손담비의 미쳤어 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안한 정부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장애의 공감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 씨가 오늘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우가 부릅니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불안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2: 네.
1: 정부가 국민들의 주머니를 확실하게 채워줄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는데 바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책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되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 우리가 흔히 국가가 펀드를 만든다고 하면 대기업이나 큰 공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이번에는 좀 완전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민 참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 네.
2: 재정경제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조세특례 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당장 연말정산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1: 예, 예.
2: 정부는 국민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국가 미래를 결정할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가입하는 국민들에게는 그 어떤 저축 상품보다 강력한 세금 환급 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1: 네.
2: 이것은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에 동참하는 대가로 확실한 긍정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일종의 경제적 상생 계약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1: 예, 저는 특히 그 소득공제 40%라는 수치가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게 재테크 조업한다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엄청난 뉴스거든요.
2: 네.
1: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일 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겁니까?
2: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한 금액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1: 예.

0: 동안 세금을 해줍니다.
1: 예.
0: 즉 들어올 때 소득공제로 내 지갑을 채우고 나갈 때 세금을 깎아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중 절세 엔진을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목돈이 없는 분들은 매달 조금씩 넣는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럼 3년이라는 의무 투자 기간 계산이 조금 이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넣은 돈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0: 이 질문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입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계산법을 확정해놨습니다. 시행령에서 의무 투자 기간 3년과 과세 특례 기간 5년의 기산점을 전용 계좌별 최초 취득일로 규정했습니다.
1: 아.
0: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오늘 계좌 만들고요.
1: 네.
0: 단 만 원이라도 펀드를 샀다면 오늘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 아하.
0: 이후 1년 뒤나 2년 뒤에 적립식으로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그 돈들의 기간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 계좌를 만든 날을 기준으로 혜택을 소급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1: 오.
0: 소득공제 혜택을 넓히기 위해 가입자가 언제 입금했냐를 따지지 않고 계좌의 나이, 계좌의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해주겠다고 한 파격적인 행정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0: 네.
1: 뭐 살다 보면은 갑자기 큰 돈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펀드를 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0: 재테크에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게 유동성이죠.
1: 네.
0: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도 아주 유연하게 설계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는 납입액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급한 돈 필요하면 일단 꺼내 쓰고 나중에 다시 여유 생기면 그만큼 채워넣을 수 있을 때 납부 한도도 자동으로 복원되도록 배려해놨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의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펀드를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퇴직이나 폐업 혹은 뭐 상해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입니다. 이때 특별 해지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안전판을 또 마련해 두었습니다.
1: 예. 이 바쁜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은 사실 서류 챙기는 게 또 제일 큰 일이거든요.
0: 네.
1: 가입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0: 정부가 이번에 행정적인 문턱을 좀 많이 낮췄어요. 우선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 금액 증명 같은 기본 서류만 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아.
0: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연말정산 자동화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 취급기간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 증빙 서류 대상에 이 펀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1: 예.
0: 그 가입자가 일일이 금융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낼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등에서 내 펀드 납입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거예요. 서류 챙기기 귀찮아서 절세 혜택 놓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세금 혜택은 확실한데 이게 결국 펀드니까 수익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되고 또 원금 손실에 대한 방어막도 좀 마련돼 있을까요?
0: 이 펀드는 구조상 환매 금지형 3호 재간접 공모 펀드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1: 네네.
0: 쉽게 말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전략산업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의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무조건 투자해야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국가가 명운을 걸고 키우는 기업들의 성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1: 네네.
0: 투자 기간 30개월 이내에 이 투자 비율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1: 예.
0: 물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시작부터 40%라는 소득공제 수익을 확보하고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1: 그러게요.
0: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심리적 지지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럼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0: 네. 네.
1: 정확한 추진 일정과 또 가입 자격들도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0: 방송 듣고 바로 은행 달려가시면 아직 이릅니다.
1: 아 그래요? 지금 안 되는
0: 예,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이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1: 예.
0: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1: 예.
0: 이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인 5월 중으로 공포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네.
0: 가입 자격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15세 이상의 근로

0: 소속자도 근로증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즉 이제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남은 셈이니까요. 지금부터 내 재무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1: 네.
0: 투자 계획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겠죠.
1: 그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우리 대표님은 이 국민 성장 펀드를 노후 준비의 한 축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은퇴 설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시장의 변동성보다 세금과 물가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아, 예, 예, 예.
0: 그런데 이 펀드는 시작부터 소득공제가 40% 확정된 수익을 가입자에게 주고 시작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노후 자산의 방어막을 찾기 힘들 겁니다.
1: 아하, 예.
0: 특히 우리나라의 국력과 직결된 첨단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의 성장과 내 노후의 안정성을 일치시키는 행위죠.
1: 네.
0: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소득공제 혜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수익을 쫓는 분들뿐만 아니라
1: 네.
0: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원하는 시청자들, 아니,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뭐 개인의 재테크를 돕기 위한 건 아닐 테고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죠?
0: 정부 전략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잠자는 유휴 자금을
1: 네.
0: 건전하게 모아서 국가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산업의 혈맥에 직접 수혈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1: 네네.
0: 기업들은 투자금 걱정 없이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여기서 나온 성과를 세제 혜택과 펀드 수익으로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상생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 예.
0: 결국 기업이 살고 나라가 강해져야 국민의 노후도 편안해진다는 대전제 아래서 개인과 국가가 경제적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성장펀드 가입을 고민 중인 우리 청취자분들께 실질적인 조언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0: 세금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기는 정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돼요. 다음 달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미리 본인의 소득 구간 확인해 보시고요.
1: 네.
0: 이번 펀드 가입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도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발표될 세부 운용 지침에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산업은행이나 재정경제부의 공식 공고를 참고하시고요. 강력한 절세 찬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슬기로운 경제생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의 도움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건 뭐 저희 KBS도 해당되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네. 차별 없이 시청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1: 그렇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스포츠 경기가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그런 경기의 경우 소득이나 지역 또는 뭐 유료 방송에 가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고 예.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0: 그렇죠. 예, 예.
1: 스포츠 이벤트를 단순한 뭐 상업적 콘텐츠로 보는 게 아니고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전제에서
0: 예, 예.
1: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늘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맞아요. 근데 지난 동계올림픽 때는 저희 KBS도 중계방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1: 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은
0: 네.
1: 유료방송이 단독 중계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었어요.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유료방송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올림픽 TV 시청을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0: 네.
1: 독점 중계권을 가진 유료 채널 방송과 또 무료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사 간의

0: 중개권 재판매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1: 맞아요. 예.
0: 그런데 영국과 호주 같은 해외 주요국에서는요. 올림픽 방송의 일정 수준 무료 시청이 보장된 상황이래요.
1: 네,
0: 그래서 그런
1: 네.
0: 나라들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한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보편적 시청권은 장애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 맞아요. 패럴림픽 때는 저희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해서
0: 네.
1: 많은 장애인분들로부터 또
0: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0: 그렇죠.
1: 그 해외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0: 네, 사회학자 데이비드 로 같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권리를 문화적 시민권의 핵심 요소로
1: 네.
0: 보는 인식이 기본이에요.
1: 메가 스포츠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올림픽이라든가 뭐
0: 월드컵 같은
1: 거.
0: 예. 그런 거죠. 예. 보편적 시청권을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는 호주, 영국, 유럽연합인데요.
1: 네.
0: 호주는 1992년부터 안티 사이포닝 제도를 통해서 주요 스포츠의 무료 지상파 중계 우선권을 보장했고요.
1: 네.
0: 영국도 1996년에 올림픽 같은 국민적 스포츠는 시청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 중계하도록 규정을 법제화했대요.
1: 네.
0: 그리고 유럽연합 EU의 경우에도 97년부터 국경 없는 TV 지침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에 여기는 이제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무료 중계 원칙을 포함했다고 전해집니다.
1: 네. 그리고 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도 있었다면서요.
0: 네. 그 이후에 영국과 벨기에가 월드컵과 유로피언 챔피언십 전 경기를 무료 방송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 하고 유럽축구연맹이 재산권 침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EU 법원에서는 2011년 문화향유권 등 공익적 가치가 상업적 재산권에 우선한다라고
1: 예.
0: 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의 무료 방송 원칙을 오히려 공고히 했고요. 이제 이 판단이 있게 되니까 2013년에 유럽사법재판소와 2018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에서 이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거죠.
1: 네.
0: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은 TV를 넘어서 온라인 매체로 확대되는 게 최근 흐름인데요. 호주와 영국은 2024년 TV에만 적용되던 무료 방송 우선 원칙을요. 온라인 매체로 확대했대요.
1: 아하.
0: 그래서 유료로 구독하지 않아도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의 온라인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보편적 시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0: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꽤 됐는데요. 2007년 1월.
1: 아, 그래요?
0: 예, 방송법을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월에 시행령을 신설하면서 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여기서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라 하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또 그 밖에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1: 네.
0: 이게 방송법 제2조 25항에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사협정을 무시하고 독점 계약 횡포를 막기 위해서 제76조의 4항에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방송으로는 거의 뭐 그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1: 네네네.
0: 그 마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중복 편성으로 국민적 원성을 야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네,
0: 방송사들이 순차적으로 중계하도록 네, 그러면 사실은 훨씬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내용도 제76조의 5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올림픽 갔을 때
0: 네.
1: 방송 3사가 이제 네. 순차 방송이라고 하죠.
0: 네, 네. 그러니까
1: KBS가 생방을 하면은 나머지 두 개 팀은 이제 녹화를 하고
0: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1: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0: 네, 골고루 볼 수 있고.
1: 네, 맞아요.
0: 네, 네.
1: 예, 선택권도 있고.
0: 네.
1: 자,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뭘까요?
0: 네, 방송법을 도입한 원래 취지 하고는 달리 국내 방송사 간의 중계권 분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1: 예, 예.
0: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업적인 이익을 그 우선하기 때문인 건데요.
1: 네네.
0: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왜냐하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야 또
1: 그렇죠.
0: 방송사도
1: 예.
0: 운영을 할 수
1: 예.
0: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면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했어야 하는데 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예전에 SBS가 동계올림픽 또 월드컵을
1: 예.
0: 독점 중계했을 때도
1: 처음으로 깼죠.
0: 네 예. 실제 상황에 적용 시키기에 모호한 조항 또는 이제 세부적인 전략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혼란이 컸다.
1: 맞아요.
0: 그런 지적이 예. 이미 있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초기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 생길
1: 예.
0: 수 있는 일인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은 적절하게 대응했다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1: 네.
0: 그런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특히 우리 방송법에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이런 이제 모호한 표현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시청가구 90%의 시청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요건만 있을 뿐이고요.
1: 네.
0: 어떤 그 방송에서 무료 방송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이 좀 구체적으로
1: 아.
0: 되어 있지 않은 거죠.
1: 예.
0: 이 점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JTBC의 경우에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데 법적 기준을 이미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1: 네.
0: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여지겠지만 예를 들면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한
1: 그러니까 케이블 가입 네. 같은 경우죠.
0: 네. 네. 가입하지 못한 인구가 굉장히 취약한
1: 맞아요.
0: 인구라는
1: 네.
0: 점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1: 네.
0: 유료 방송 미가입 가구는 그 수치와는 관계가 없이 올림픽 TV 시청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간과했기 때문에
1: 네.
0: 보편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점이 시청을 위해서 단 한 명에게라도 상업적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보편적 시청의 장벽이다라고
1: 네.
0: 본 EU 지침 그리고 유럽 사법 재판소 판례와 같은 논리인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난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열기가 이 점만 못하다면 이건 방송 구조의 문제가 크고
1: 네.
0: 그 결과 올림픽 방송이 확산하는 공공의 혜택이 손실될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0: 점을
1: 예.
0: 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좀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완돼야겠군요.
0: 네. 이동의 제약이 많고 사회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여가 시간 대부분을 TV 시청에 보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올림픽 월드컵처럼 전 세계인 전 국민의 관심사에서 배제된다면 이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고요.
1: 네.
0: 우리도 보편적 시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좀 방송법을 개정할 때가 아닌가
1: 예.
0: 싶습니다.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미
1: 그럼요.
0: 충분하지
1: 네.
0: 않나 싶고요. 또 TV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에도 무료 시청 우선 원칙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업적 독점권과 시청권이 충돌할 경우에
1: 네.
0: 시청권을 우선한 유럽법원의 판결을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이외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1: 네.
0: 또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권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제정된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1: 네.
0: 보완을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정연이 부르는 슬픈 바다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 오늘 진행을 맡은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족과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뭐 가족 생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오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애 당사자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첫 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건모 시장 풍경.

0: 좋아.
1: 제가 한국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했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전달했던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이 말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받는 영향이 아주 제한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해서 삶의 곳곳이 장애투성이가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저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이곳에 와보니까 아, 미국이라는 사회는 저에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환경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장애가 사회에 있고 그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장애를 만들어낼 때 당사자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건데요. 단적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의 미국 사회가 그렇듯이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매우 제한됩니다. 가까운 곳을 외출하려고 해도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큰 이동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곳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거의 뭐 없다고 느껴질 만큼 전무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 역시도 매우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제가 하려던 가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겪는 이런 사회적 장애들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됩니다. 혼자 이동이 안 되니까 외출할 때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동행해야 하고 이것은 저의 불편함이 가족에게로 옮겨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장애가 생기면 가족도 그 장애를 함께 겪어야만 하는 형편이 되는 거죠. 장애가 사회에 있다 보니까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겪는 장애인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사실 저는 한국에 살 때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이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 그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환경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장애가 비교적 많이 해소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와서 경험을 하고 보니 분명 서울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정말 비교할 바가 못 될 만큼 적어도 시각장애인이었던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가족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렸었는데 이곳에서 현실이 되고 나니까 와 이거 진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당장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조차도 일일이 가족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미국 사회가 불편하다 뭐 이런 불평의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가족 중 장애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들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본 건데요.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족이라면 그 무거운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회가 책임져 주지 않는 영역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니까 말이죠. 저는 이걸 미국에 와서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저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지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린 후에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은지 하늘바라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봐 이야기하는데 제가 겪는 불편함은 사실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책임지고 해소해야 하는 문제들인데 지금 이곳 사회가 그렇지 못할 뿐이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장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목소리로 뚫어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 사회의 장벽들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온몸으로 싸워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5월의 오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장애를 가진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인 분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을 가족이 온전히 다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당신의 탓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끝으로 준비한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김유나 고잉홈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연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 자연을 관찰하며 배운 오래가는 삶의 방식. 정민규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햇빛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 겨울의 햇빛은 약하고 비 오는 날의 햇빛은 흐릿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관계에서도 햇빛의 방식은 많은 생각을 남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다. 잘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더 밝아지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거리를 둔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계산이 된다. 그러나 햇빛은 반응을 보지 않는다. 어떤 창문은 열려 있고 어떤 창문은 닫혀 있다. 햇빛은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 비출 수 있는 곳까지만 비춘다. 이 점이 중요하다. 햇빛은 모든 곳을 비추지만 모든 곳에 닿으려 애쓰지는 않는다. 인간은 종종 이 경계를 혼동한다.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끝까지 이해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다 지친다. 햇빛은 집요하지 않다. 닿지 않는 곳은 그대로 둔다. 그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에 가깝다.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햇빛은 결과를 소유하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도 열매가 맺혀도 그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인간은 결과를 소유하려 할수록 불안해진다.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남길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한다. 그러나 햇빛은 떠난 뒤에 세상을 신뢰한다.

0: 삶을 가볍게 만든다. 밝음은 드러내는 힘이 아니다.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힘에 가깝다. 삶에서 햇빛 같은 밝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늘 앞에 나서지도 않고 분위기를 장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곁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고른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햇빛은 주인공이 되지 않지만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래가는 삶의 위치다. 하루를 떠올려 보면 햇빛은 이미 여러 번 당신 곁에 있었다. 출근길 횡단보도 위에서, 창가에 놓인 컵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벤치 위에서. 우리는 그 빛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하루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진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강렬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묻지 않고 도착하는 밝음이다. 햇빛은 오늘도 뜬다. 어제의 실패와 무관하게, 내일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 무심한 반복이 삶을 만든다. 자연이 말해주는 철학은 언제나 조용하다. 오늘의 빛은 오늘의 목만 하면 된다는 것. 다 비추지 못해도 괜찮고 잠시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삶은 계속된다는 믿음. 햇빛처럼 산다는 것은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덜 어긋나게 오래가는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빛은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드러나게 할 뿐이다. 오늘은 보이는 만큼만 살아도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2장. 하늘. 위에 있지만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 것. 하늘은 늘 위에 있다.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마주치는 위치에 있고, 도시든 시골이든 빠짐없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늘은 사람을 압도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풍경이다. 빌딩보다 높고 산보다 넓지만 하늘은 내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위에 있을 뿐이다. 이 태도는 인간이 쉽게 잃어버리는 삶의 감각을 담고 있다. 우리는 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위치, 더 많은 영향력.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해질 것 같고,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믿는다. 그래서 삶은 자연스럽게 서열의 언어로 바뀐다. 누가 위인지, 누가 앞섰는지,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하늘은 서열을 만들지 않는다. 가장 위에 있으면서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하늘은 모두의 위에 있다.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니고 특정 장소에만 허락된 것도 아니다. 부유한 동네 위에도, 오래된 골목 위에도 같은 하늘이 펼쳐진다. 우리는 흔히 위에 있는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하늘은 특별해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를 감싸는 위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늘은 보여준다. 일상에서 하늘은 거의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출근길에 고개를 숙인 채 걷다 보면 하늘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스마트폰 화면이 하늘을 대신하고 건물의 벽면이 시선을 가로막는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나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행동이 된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여유로울 때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친 날에도, 실패한 날에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날에도 하늘은 그대로 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하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삶에서 기준은 늘 눈앞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기준을 가까이에 두려 한다. 당장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반응이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숫자, 평가, 성과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하늘은 멀리 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하늘은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든다. 기준은 가까이 있을수록 강력해 보이지만 멀리 있을수록 오래 작동한다. 하늘은 늘 변한다. 아침의 하늘과 저녁의 하늘은 다르고 계절마다 색과 높이가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같은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힌트를 준다. 변한다고 해서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습이 달라져도 방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이지만 하늘은 변화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다. 하늘은 내려다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다. 위에 있으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지 않는다. 하늘 아래에서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뒤처졌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은 위에 서면 판단을 시작한다. 그러나 하늘은 위에 있음에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삶에서도 이런 위치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앞서가되 재촉하지 않고 기준을 가지되 압박하지 않는 위치.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방향이 되는 삶.
4: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하늘은 그 모델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흔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기준을 강요하려 든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늘은 경계를 만들지 않는다. 구름은 국경을 모른 채 흘러가고 바람은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는다. 인간은 경계를 통해 안심한다. 여기까지는 내 책임, 여기부터는 타인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는다. 물론 그 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계가 삶의 기준

하지만 문제의 크기를 다시 조정해 준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다. 삶의 스케일을 다시 맞추는 일이다. 하늘은 늘 그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자주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늘이 보여주는 위로는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하늘은 올라간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사실은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한다. 우리는 정말 올라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높은 기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은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에 가깝다. 하늘은 모든 것을 담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도 잡지 않고 새가 날아가도 소유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이든 붙잡으려 한다. 성과, 관계, 이미지, 역할. 붙잡는 순간 안심이 되지만 동시에 불안이 시작된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붙잡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든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하늘은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다만 이 위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삶에서 이런 기준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덜 흔들린다. 당장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실패를 전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도시의 하늘은 종종 잘려 보인다. 건물 사이로 조각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삶도 비슷하다. 우리는 조각난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 일의 기준, 관계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 하늘은 이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다. 비록 전부 보이지 않아도 하나의 하늘이라는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사실은 삶의 깊은 위로가 된다. 기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킨다. 하늘은 오늘도 우리 위에 있다. 설명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 있다. 그 침묵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하늘이 말해주는 철학은 위에 있다는 것은 앞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감싸는 위치일 수 있다는 것. 기준은 강요할수록 무너지고 지킬수록 오래간다는 것. 하늘처럼 산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잃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민규 작가의 책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민규는 삶을 바꾸는 방법보다 삶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준에

관심을 두고 글을 써왔고 성공과 성취를 다루기보다 평온한 삶과 오래가는 태도를 기록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에서 저자는 자연을 통해 삶을 가르치지 않고 다만 자연 옆에 오래 서서 인간이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자연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리듬을 조용히 되돌려 놓는 에세이.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0: 익숙하고 낯선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보다 더 돌아가는 버스를 택한 건 바인의 아이디어였는데 어두운 지하철 창에 얼굴이 비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린 결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빠르게 바깥 풍경이 뒤로 내달렸고 딱 그만큼의 속도로 머리가 비워졌다.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었을 즈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1: 내리자.
0: 바이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던 것 같았다. 출발 전부터 나에게 그곳의 위치를 자세히 묻더니 집을 나선 순간부터 앞장서 갔다. 나는 늘 다니던 길을 마치 초행길 안내하듯 이끄는 바인의 등만 보고 걸었다. 그래도 알 수 있었다. 가까워지고 있다. 지하철역이 있는 사거리는 늘 번화해서 밤에도 나처럼 환했다. 아니, 낮보다 더 환한 밤이 그곳의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지하철역과 멀지 않은 곳에 번쩍이는 간판을 달고 높게 솟아있었다. 손을 꼭 잡은 바인이 아니었다면 결코 서있지도 못했을 것 같은 기분으로 나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코앞이라고는 하지만 몸이 지나치게 떨렸다. 떨게 하는 것이 추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의식할 수 있었다.
1: 여기 진짜 모텔이 많네요.
0: 서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저기 남자와 손잡고 걷는 여자들이 모두 사진 속의 얼굴들 같았다. 이곳을 지나치는 남자들 모두가 나를 알아볼 것 같았다. 지금도 저 모텔 안에서 누군가가 감쪽같이 숨겨놓은 카메라에 찍히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과거이자 현재인 순간에 갇혀 있었다. 그 애와 약간의 민망함을 애써 숨기면서 들어선 건물의 입구, 방키를 건네받은 카운터,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 지나치게 눈부신 엘리베이터 안, 그에 비해 놀랍도록 어두운 복도, 단단한 현관문과 이불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 나는 그곳이 비교적 새로 지어진 곳이라 안심했었다. 먼저 욕실로 들어간 그 애를 기다리면서 아늑함마저 느꼈다. 늘 차가운 몸으로 늘 따뜻한 그 애의 몸을 기다렸다. 처음 이후 나는 조금 더 편하게 그 애와 함께 그곳에 갔었다.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전혀 괜찮지 않다. 어느새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눈물이 났다. 그런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바인이 서인에게 얼른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세상이 빙글 돌더니 어두워졌다.

0: 서인.
1: 이상한 곳. 내가 살던 동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험한 장소. 나는 복잡한 사거리 한쪽에 서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나 비슷하게 악의를 가진 먹빛 구름을 지니고 있다니 심장이 떨렸다. 괜찮으냐고 묻는 바인의 말에 대답조차 못하고 멍하니 서서 사람들을,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 셋 중 하나는 먹색의 구름, 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색을 지고 있었고, 짐작보다 많은 수의 모텔이 한 구역에 즐비해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자리한 온갖 술집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세계의 속살을 본 것 같았다.
2: 여기 진짜 모텔이 많네요.
1: 무심코 튀어나온 말과 동시에 지윤 언니가 가쁜 숨을 내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바인이 깜짝 놀라 언니를 붙들며
3: 언니! 눈 떠봐!
1: 소리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힐끔힐끔 곁눈질할 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게 다행이다 싶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구름들이 자꾸 눈에 띄었고 나는 어떻게든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찾으려 발을 동동 굴렀다. 지윤 언니의 가쁜 숨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나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여기 오자고 한 것일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언니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가? 사방에서 구름들이, 건물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검은 입을 벌리고 우리를 조여와 곧 삼켜버릴 것 같았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바인과 나는 용기에 충만했었다. 우리가 언니를 지켜주자고 꼭 범인을 찾아내자고 다짐했었다. 나는 구름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데 확신이 있었고 바인은 언니를 향한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 상처 입은 사람과 상처 입힌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음으로 가는 문은 반드시 열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했다. 다행히 지훈 언니는 금방 정신을 차렸다. 여전히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듯 답답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곁에 있는 우리를 보자 몸을 일으켰다. 나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택시기사가 고마웠다. 언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를 욕실로 들여보내고 겨우 한숨을 돌린 바인과 나는 서로를 마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기차에서 나눴던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되새길 뿐이었다.

0: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1: 이제 고3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한 시간 낭비한 일 없도록 해라.
0: 담임이 교탁 앞에서 성의 없이 잔소리를 했다. 부산한 교실에서 그 얘기에 귀 기울이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다. 방학이 되었고 곧 관둘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담임은 역시나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와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될 터였다. 담임도 미련 없이 교실을 떠났다. 다만 내게는 귀한 시간이라는 말이 귀에 날아와 걸렸다. 이 시간은 내 어지러운 시절의 마지막 마디가 될 것이다. 창문 밖으로 앙상하게 가지만 남긴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나가면,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엄마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귀하게 지나가기를. 나는 그것을 간절히 희망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잠이 쏟아졌다. 방학이 시작되자 견딜 수 없이 졸려서 나는 낮이고 밤이고 침대에 누웠다. 잠깐 일어났다가도 기절하듯 잠에 빠졌다. 아침 10시에도 오후 3시에도 저녁 8시에도 나는 잠을 잤다. 한번 잠에 들면 좀처럼 깨지 못했다. 가끔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2: 서인아, 밥은 먹어야지, 어?
0: 할 정도였지만 세 번에 한 번 정도 응할 수 있을 뿐 졸음은 무섭게 내렸다.
3: 겨울잠을 자는 거야. 마디 끝에서 세 가지를 틔우려고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0: 꿈도 없는 잠을 몇 시간이고 이루다가 깨어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 틈에 바인을 떠올리고 지훈 언니를 떠올렸다.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갈 시간을 짐작하다가 짓눌리듯 다시 잠이 들었다. 바깥에 불고 있는 매서운 바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안과 밖에 온도 차이로 생긴 결로가 얼어붙어 창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 그것을 힘주어 열어보았다. 하얀 세상. 온통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두툼하게 쌓인 눈은 세상의 모서리를 완만하게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서 사물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을 힘차게 반사하는 눈에는 가까이 가면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 있을 것만 같았다. 자세히 보니 그 근처로 삼지창 모양의 새 발자국이 종종 찍혀 있었다.

0: 금방 다녀간 모양이었다. 나는 폐까지 닿는 차가운 공기를 흠뻑 들이마셨다. 드디어 잠이 멀리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보니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벌써 두 주가 지나 있었다. 창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이 집에서 한 번쯤 느껴보았던 안온함을 감각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을 생각했다. 나의 홀로서기는 낭만적이지 않을 것이다. 싸워야 할지도, 도망쳐야 할지도, 결국 숨어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자 몸이 조금 뜨거워졌다. 방 밖에서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지금이 아침 7시라는 뜻이었다. 지금 같은 깊은 겨울에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을 시간. 할머니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먹지 않고 엄마마저 숙취로 늦잠을 자기 일수라 거르는 때가 많은 그 아침을 할머니는 성실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들어냈다. 대파와 무 따위를 도마에 써는 소리,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는 이 집의 알람 소리와도 같았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 나는 내게 물었다.
1: 이 거짓말 같은 아늑함을 언젠가 그리워하기도 될까?
0: 나는 그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을 알아챘다. 따지자면 그러고 싶은 바람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도 그리워할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살면서 그리운 장면 하나쯤 만들어도 좋겠다는 작정으로.
2: 엄마, 웬일이냐? 아침 밥상에 얼굴을 다 내밀고.
3: 잘했다. 얼른 앉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0: 식탁 위에는 김이 폴폴 올라오는 뭇국과 네모 반듯한 김, 할머니가 지난달에 끙끙대며 해낸 김장김치가 소박하게 올라와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밥솥에서 밥을 펐다.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이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흐뭇해했다. 타인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매일 습관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갖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었다. 그건 어쩌면 기쁨일 텐데. 그 모습을 보자 매일같이 혼자 식사를 준비했을 할머니가 꽤 쓸쓸했겠다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3: 자,
1: 밥 너무 많은데.
3: 아니, 주는 대로 그냥 먹어. 얼마 만에 먹는 건데 많다 그러냐?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1: 이제 아침 좀 챙겨 먹어보게. 할머니 밥 언제까지 먹을지도 모르고.
3: 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1: 그냥 할머니 밥 맛있어서 해본 소리야.
3: 서인아, 네 나이 때는 말이다. 그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학교 공부 잘하고 집에서 챙겨주는 밥 부지런히 먹으면 되는 거야. 어? 그것 말고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아들어?
0: 입에 든 밥 한 숟갈을 핑계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1: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나? 정말로? 그렇지만 할머니, 내 나이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친구들은 점수 경쟁하느라 바쁘고 학교는 그걸 보고만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에 비하면 세상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옛날

0: 옛날보다 훨씬 끔찍해진 것들도 있어.
1: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당신만 보낼 순 없어.
1: 황진이의 말이라면 몸이 부서지는 일도 마다않는 재림.
2: 제 어머니를 차에 태워 함께 떠난 사람은 행수 어르신입니다.
3: 자식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모정은 세상에 없네.
4: 가세요. 다시는 이곳을 찾지 마세요.
2: 어찌 절 아세요?
4: 평생 그리웠으니까.

0: 정성을 다해 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황진이. 그동안 이 사정은 배달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바이크를 이용하는 퀵 서비스는 물론,
1: 짜니 씨,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2: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짜니입니다.
1: 커플들을 위한 신곡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들려주세요.
3: 몽주, 네. 어서 오세요. 라디오가 너무 크네.
0: 24시간 편의점 알바를 비롯해서.
3: 이런. 돼지가 되는 거지.
0: 고깃집 불판 닦는 알바까지. 쓰리잡을 뛰며 황진이가 한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송도에서의 가정경제를 책임진다.
4: 이러려고 당신과 송도에 온 게 아닌데.
3: 당신이 한양에서 가정을 위해 봉사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껌이라고 할 수 있지. 풍선감.
5: 터져버려도 괜찮지 뭐.

0: 어머니 돌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연락도 없이 기방은 왜?
1: 여쭐 것이 있습니다.
0: 나에게 말이냐?
1: 어머니와는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동무였다고요?
0: 그런데?
1: 무슨 이유로 처음에 제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왜 앞을 못 보게 되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행수 어르신은 아시겠죠?
0: 니어미의 신상에 관한 일을 왜 나한테? 알고 싶으면 니어미에게...
1: 차마 입이 떼어지지가 않아서 말이죠.
0: 니어미에게 직접 물어보거라.
1: 그리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0: 있으면 여길 찾아왔겠습니까?
1: 넌 늘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0: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1: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느냐. 황진사댁에서 널 데리고 간 뒤 얼마 안 있어서의 일이었다.

0: 일어났구나. 잘했어.
1: 행수 어르신 계셔?
0: 오늘부터 일하려고?
2: 전목이 황진이와 생이별을 한 진현금은 집안의 생계를 위해 다시 기방에서 일을 시작한다.
3: 맛있어 맛있어. 난 원래 잘했어.
2: 황진이를 잊기 위해 가야금 연주에 몰입하는 현금.
4: 그만해. 가야금 소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
0: 죄송합니다, 나리. 며칠 쉬고 나온 아이라서요.
4: 그럼 조용히 하고. 야, 그만해. 그만해. 에이, 며칠 쉬고 나온 애. 일로와. 내 술잔에 술이나 따라. 베이베이베이.
0: 그만해, 현금아.
4: 그래, 그만해.
3: 그만해, 참.
2: 현금이 고객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가야금을 멈추지 않자.
4: 아, 뭐야? 제발아, 제발아.
3: 아, 네,
4: 아, 야, 그놈의 가야금 박살내기 전에. 빨리 와, 이쁘네. 내가 부르러 와. 너 근데 옆에서 자꾸 웃냐?
3: 아니, 나 주사가 웃는 거야. 아니, 얼마 전에 딸을 낳고 그 딸을 뺏겼다고 하더니 네가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큰 모양이야.
4: 아, 웃지마, 웃지마.
3: 웃는 상이야.
4: 잠깐만, 딸을, 제가 딸을 낳았어? 그러면은 너처럼 예쁘냐? 예쁘냐?
3: 콩 심은데 콩 나고 현금이 심은데 현금이 나왔겠지.
4: 에이, 그러면 저기 엄마 닮았으면 절세 미인이란 얘기네. 너 자꾸 웃냐?
3: 아이, 웃는 상이야.
1: 체면과 위신은 어디로 찾으셨습니까?
0: 현금아!
4: 빠졌더니 행수 불러. 행수 어딨어?
3: 빨리 행수 나오라 그래.
5: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구나. 천상의 소리라고 하는 이 가야금 소리로 왜 우리 기방의 손님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까? 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6: 아직 제 실력이 미쳐.
5: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조선에서 네 가야금은 짱이야. 네가 찐이라고. 엄수 선생님께서 인정한 실력이 아니냐? 현금, 아?
6: 네, 행서 어르신.
5: 내일부터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술병을 들어야겠다.
6: 전 기녀가 아닙니다. 기방의 악공이에요. 전문용어로 뮤지션.
5: 뮤지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웃음을 팔건 음악 소리를 팔건 기방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넌 그냥 기녀야. 기생이라고.
6: 술을 따르는 기생은 되지 않을 겁니다.
5: 왜? 네가 낳은 여식이 훗날 기생으로 살게 되는 데스티니가 두려우냐?
6: 네. 누가 뭐래도 제 딸을 기생으로 만들 순 없어요.
5: 어리석은 거.
7: 기생의 딸은 당연히 기생이 되어야 하는 운명.
5: 하늘의 뜻이야. 나라의 법도가 그렇다.
6: 아니요, 제 딸은 아니에요.
5: 명심해. 내일부터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술병을 들어.
6: 행서 어르신!
5: 집에 누워계신 부모님과 한창 공부해야 할 동생들을 생각해야지. 네가 이러면 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돼.
6: 제발 가야금만 연주하게 해주세요. 가야금만요.
5: 수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야.
6: 행서 어르신...

0: 나처럼 가야금도 뜯고 술병도 들고.
1: 싫어. 난 가야금 하나면 돼.
0: 가야금 하나면 되는 애가 오다가다 다리 밑에서 남정네를 만나 애까지?
1: 동백아, 나 좀 도와줘.
0: 내가 무슨 백이 있다고?
1: 백은 필요 없는 일이야.
0: 무슨 일인데?

0: 어서오세요.
1: 아이, 저 약 좀 사려고 하는데요. 어휴,
0: 찾으시는 약이 그 백설공주를 잠재우는 독시약과 빼고는 다 있습니다.
2: 동백은 동네 근방의 약국을 돌며 현금이 부탁한 약을 사 모은다.
1: 너 정말 후회 안 하겠어?
3: 가야금만 탈 수 있으면 돼.
1: 도대체 이 약이 무슨 약인데?
3: 맷집 키우는 약.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금만 연주할 수 있는 약.
0: 명심해. 내일부터 가야금을 내려놓고 술병을 들어라.
3: 난 진이를 위해서 술병만은 들 수 없어.
1: 아, 몰라. 아, 몰라, 나는. 현금아.
2: 알 수 없는 약을 입안에 털어놓는 현금.

0: 그게 무슨 말이냐?
1: 현금이가 약을 먹었는데.
0: 무슨 약?
1: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부작용으로 앞을 보지 못한대요.
0: 독한 거.
2: 그 후로 진현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야금 연주자로. 기방을 돌며 가야금을 연주한다.
3: 제 어머니가 저를 기생 만들지 않으려고 약을 먹고 스스로 눈을 멀게 했단 말입니까?
4: 일이 그리 될 줄은 나도 몰랐어.
3: 아니요, 모르지 않았어요.
5: 스스로 제 눈을 멀게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3: 엄수 선생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제 어머니를 망치고 싶으셨겠죠?
5: 그렇지 않아.
3: 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5: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현금인 그리 되지 않았어.
6: 난 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꼭꼭 숨겨놓고 난 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4: 너 하나 반듯하게 살게 하려고 네 어미가 택한 최후의 방법이야.
5: 내가 뭐라고 했느냐?
4: 이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5: 그것도 모르고 넌 네 발로 기방으로 끼어들어왔지!

0: 뒤를 내려놓고 와이파이를 켜세요. 행수 김범.
1: 진이 같은 딸이 있어서 현금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현금 이명호.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일림산을 찾아갑니다. 일림산은 그리 널리 알려진 산은 아닌데요. 아기자기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봄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은 산입니다. 특히 철쭉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맘때 일림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림산 철쭉꽃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철쭉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쭉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발 667.5m 높이의 일림산은 보성군 웅치면과 장흥군 안양면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림산은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에 발원지가 있는 곳이고요. 이 발원지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용추 계곡을 따라 흐르다 보성댐과 주암댐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일림산 자락은 보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보성녹차의 명산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림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약 15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보성의 차밭들을 취재하던 중이었는데요. 저를 안내하던 군청 공무원 한 분이 보성의 멋을 제대로 알려면 일림산 철쭉을 꼭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성 취재를 다녀온 이듬해 5월 초 저는 혼자서 일림산을 찾았는데요. 그때 혼자 온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정말 멋진 철쭉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림산은 철쭉꽃이 꽃망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5월 초에 찾으면 좋은 산인데요. 철쭉이 해풍을 맞고 자라서인지 다른 지역의 철쭉보다 유난히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그 모습을 보면 금세 마음을 빼앗겨버린다고 하는데요. 빼앗긴 마음을 되찾으려면 이듬해 다시 철쭉을 보러 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일림산 등산 코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대략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코스와 2코스가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1코스는 용추폭포를 출발해서 골치제를 지나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고요. 2코스는 용추폭포를 출발해서 보성광 발원지를 지나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입니다. 두 코스 모두 약 3km로 용추폭포에서 일림산 정상까지 가는 데는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림산 정상 부근의 철쭉 군락지에서 사진도 찍고 또 꽃구경도 하려면 왕복 4시간은 잡아야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림산 일대에서 제대로 철쭉 산행을 하려는 사람들은 일림산과 장흥 제암산을 잇는 종주 코스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제암산 휴양림을 출발해서 곰제와 사자산을 거쳐 일림산 정상에 이르는 종주 코스의 총 길이는 약 8km입니다. 일림산 등산의 주요 출발지인 용추폭포에는 용서, 용바위, 선녀탕 등이 있는데요. 특히 용바위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녀탕 옆에 비누통이라고 불리는 자그마한 홈이 있어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일림산 용추폭포는 철쭉 산행을 겸해 이맘때 찾아도 좋지만 한여름 피서철에도 아주 인기가 많은 명소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일림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선택의 시간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징검다리 휴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대전에서 포항까지 지역 민심을 훑으며 보수층 결집 선제 차단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수민 기자입니다.
1: 안녕.
2: 어린이날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중원 대전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선거를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오만함을 경계했습니다.
3: 선거는 끝날 때까지
4: 끝난 게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3: 항상
4: 대표입니다.
3: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서
2: 이어 영남권을 찾아 험지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영남권을 찾은 건데 선거가 임박할수록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걸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북 포항시장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 사장님, 우리가 죽도시장이잖아요. 제가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 힘있는 정부 여당이라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경북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언젠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의 깃발을 이곳에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원하겠다.
2: 민주당 지도부는 포항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과 부산 등 2박 3일간의 영남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윤허게인으로 귀결됐다며 국민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천 기준은 없고 윤석열 2년만 남았다며 쇄신을 말하려면 국민을 기만하는 윤허게인 공천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격전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낙동강 전선부터 사수하자며 단합을 외쳤지만 잠시 머쓱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갈라진 마음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 안팎의 사퇴론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7: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그 사람의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6: 지도부와 손을 맞잡은 박 후보도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싸울 상대는 공소 취소를 위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낙동강 전선부터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8: 대한민국의 사건 분립을
4: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8: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여러분?
6: 하지만 공개 석상에서 곧바로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9: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6: 후보들의 지도부 거리두기 시도도 계속됐습니다.
10: 우리 당의 최근의 동향이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0: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6: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양향자 후보 역시 민심의 바다로 나오라며 후보 선출 직후 지도부 변화부터 촉구했습니다.
11: 일부 극단주의 세력의
4: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입니다.
11: 구태와 과거를 넘어
6: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 영남 사수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0: 지금부터는 중동 소식입니다. 평화의 기대가 무산된 뒤 찾아온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새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멈추라는 이란을 향해 오히려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보낸 새 협상안이 불만족스럽다 했습니다. 내용이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지도부 분열이 협상 난관임을 강조하며 공을 다시 이란에 넘겼습니다.
4: 이란 지도부의 불화가 매우 큽니다. 이란 내부에 서로 잘 지내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핵무기 포기를 명확히 약속하지 않으면 전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 대통령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끝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 했습니다. 과거 정부도 위헌으로 봤다며 군사작전이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누구도 그것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적도 없습니다. 왜 우리만 다르게 해야 합니까?
12: 아라그치 이란 외무 장관은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도발적 행동을 멈추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관련 요구 수준을 낮추거나 해상 봉쇄를 푸는 게 먼저란 요구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미 해군의 선박 나포를 언급하면서 해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상 봉쇄에 대한 국제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미 국방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무려 7조 원대 손실이 발생했던 겁니다. 오만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류지연 기자, 이란은 원유 수출로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나라인데 이 7조 원이라는 숫자 어떻게 추산된 겁니까?
13: 네, 현재까지 30척이 넘는 이란 유조선이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5,300만 배럴, 우리 돈 7조 원 규모가 발이 묶인 걸로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미 국방부를 인용해 추산했습니다. 또 몇 주 정도면 이란의 모든 원유 저장소가 포화할 거란 전문가 분석도 내놨습니다. 유정은 한번 가동을 멈추면 재사용이 어려운데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거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봉쇄작전이 이란의 테러 자금 지원이나 공격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45척의 이란 관련 선박을 차단했습니다.
0: 네, 이란 정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 이걸로 끝이 아니던데요. 추가 제재 대상이 된 기업, 어딥니까?
13: 네, 경제적 분노 작전의 일환입니다. 미 국무부가 추가한 제재 대상은 중국 산둥성 소재 석유 하역 업체와 대표입니다. 싱가포르 연안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이란 석유를 중국에 들여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파나마, 홍콩 등의 선적을 둔 그림자 선단 운영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이란 환전소 세 곳과 위장기업에 대한 금융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또 이란에 해협 통행료를 내거나 안전보장을 요청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현금과 디지털 자산, 비공식 스와프 등을 포함해 이란 대사관을 통한 결제나 기부금 형태의 어떤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0: 미국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감축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뒤끝 있는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14: 현재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은 3만 6천여 명 규모. 이 가운데 5천 명을 감축하는 게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감축을 예고한 지 이틀 만인데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가 완료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유럽 내 미군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0: 하지만 최근 미 국방부 검토 결과엔 주동 미군 감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미국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는 메르츠 독일 총리 발언이 결정적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메르츠 총리의 언급이 부적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기습 인상한 것도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관세 관련 발표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두 나라를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1: 저는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미군 감축이 독일 이외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독일 정부는 미군 감축이 예상했던 일이라며 태연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도 독일이라며 미국의 보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임신 29주 차의 여성이 태아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분만할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청주에서 부산까지 긴급 이송이 진행됐지만 시간은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송금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구급차가 임신부를 태우고 급히 현장을 떠납니다. 어젯밤 11시쯤 임신 29주차 30대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장 분만하더라도 신생아 전문 처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4: 아이 상태가 나쁜데 아이를 꺼내서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응급상태이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3: 산부인과 측이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10여 곳에 긴급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충청권 대학병원 등 6곳에 실제 연락이 닿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두 수용 불가였습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시 분만을 도울 산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소방청이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새벽 2시 25분 청주에서 280km 이상 떨어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태아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지 4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입원했던 산부인과의 의사까지 동승해 응급분만을 도왔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4: 의사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본인 사명감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고.
3: 지난 3월 대구에서도 쌍둥이 임신부가 병원을 찾아 4시간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숨을 거뒀고 한 명은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저출생 극복을 외치고 있지만 산모는 병원을 찾아 떠돌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2: 달력이 5월로 넘어가면서 어린이날을 필두로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춘 다채로운 행사들이 도심 곳곳 펼쳐졌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결승선이 코앞, 마지막 힘을 내보는 아이들.
6: 완주 축하해.
5: 아장아장 걸음이 느려도 조금은 걸어도 괜찮습니다.
7: 거의 반 이상은 제가 안고 뛰었는데 마지막엔 그래도 조금 꼬린 지점에서 뛰어줘서 잘 왔습니다.
5: 4km 완주 성공. 다 같이 메달을 걸었습니다.
8: 재밌었어요.
5: 외국에서 건너와 한국에 사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마라톤. 3천여 명이 서울 한복판을 달리며 이 도시에서 함께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9: 마라톤 처음에 애기 같이 왔어요. 진짜 잘 놓고 재밌어요.
5: 블록 장난감으로 만든 커다란 도시. 아이들은 눈을 못 뗍니다. 나도 만들 수 있을까? 도사리 손으로 색색깔 블록을 골라 정성껏 조립해봅니다.
10: 애기가 이제 레고를 좋아해가지고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5: 손에 물감을 잔뜩 묻힌 아이들. 오늘은 벽에 낙서해도 혼나지 않는 날.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봅니다. 상상 속엔 엉뚱함도 가득합니다.
11: 아빠를 생각하면서 돼지를 그렸어요.
12: 아빠가 돼지랑 닮았어요?
11: 많이 먹어서.
5: 온몸으로 즐긴 하루. 연휴와 함께 어린이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분입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광역시협회 서성식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저는 찾아보면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광역시협회장 서성식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살아왔으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봐서 매우 반갑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광역시협회. 이름만 들어도 의미가 깊은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저희 협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고 가자는 단체입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공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장애인 합창교육이나 합창대회, 장애인식 개설, 문화행사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단순히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자신감을 얻고 사회와 연결하는 경험을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바꾸고 누구나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는 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합창단을 꾸려서 또 활동하신다고 들었거든요.
2: 네.
1: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예, 지금 지적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산들바람 합창단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던 중 노래라면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작은 아이디어로 합창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처음에는 좀 서툴고 조심스러운 시작이었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웃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대에 서서 관객들과 호흡하고 박수를 받는 경험은 다른 분들께서 큰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심어졌고요. 그 변화가

0: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단순한 합창 활동을 넘어서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합창단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0: 네, 저희 합창단은 다양한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시체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이 모여있지만 하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령대에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하고요. 음악을 전공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노래를 좋아서 한 걸음 내딛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무대에서 밝은 표정으로 노래하고 관객들과 눈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의미이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작은 성장에도 함께 박수 쳐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바로 저희 합창단 단원들의 가장 특징이고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처음에는 무대가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단원분들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궁금한데요.
0: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눈에 띄게 가장 달라진 부분이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입니다. 함께 연습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소통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단원들 스스로 나도 할 수 있다 마음을 갖게 되었던 점입니다. 그 변화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합창단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0: 네,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단원들께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 한 단원분이 공연을 끝나고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내가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줄 몰랐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머리에 아주 깊이 남아있습니다. 또 관객분들께 큰 박수로 응답해 주었을 때 단원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주는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희 합창단이 단순히 노래를 하는 팀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예, 서성식 회장님은 이렇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0: 예,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몸소 느껴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무대와 경험이, 장애인에게는 쉽게 주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이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점차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창한 계기보다는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과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1: 예,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2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어떤 마음이셨을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과 시간이 있었고요.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런 막막함도 컸습니다. 특히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는 것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장애가 단순히 어려움만으로 바라보기보다

0: 것보다는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만나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길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까지도 저를 성장하게 만든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경험이 있기에 다른 분들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1: 예, 회장님은 저희 KBS 3라디오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청취자들이 모여 만든 모임에서 중앙회장도 맡으셨다고요?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0: 네, 저는 아주 KBS 제3라디오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청취자분들이 모여서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88년 푸른하늘 가족 모임에서 제7대 중앙회장을 맡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가졌고요. 그때는 단순히 방송을 듣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다양한 봉사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들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시작된 인연이 실제 삶 속에서 따뜻한 공동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경험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도 큰 힘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가 단순히 방송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1: 회장님께 문화예술은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저에게 문화예술은 단순히 활동을 넘어 삶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과의 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화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주죠. 또한 문화예술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연결해주는 아주 따뜻한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0: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 체제입니다. 단기적인 행사 지원을 넘어서 교육부터 창작, 공연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장애예술인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대와 기회가 더 많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만이 위한 별도의 무대가 필요하지만 비장애예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무대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장애예술인을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애예술인들이 더욱 자유롭고 꿈을 펼치고 우리 사회도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예, 토요초대석 오늘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시협회 서성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진혜성의 사랑반 눈물반.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지난주 우리는 학교라는 사회적 안전기기가 제공하는 훈육의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았는데요. 훈육은 아이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거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그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의 내면에는 어떤 심리적 연금술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마음의 통과의례, 즉 자기중심적 전능감을 버리고 타인과 사회를 수용하는 그 고통스럽고도 값진 과업에 대하여 청소년 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예, 청소년 시기는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시기인가요?
1: 청소년기 아이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 기제는 심리적 전능감이에요. 장 피아제와 데이비드 엘카인드가 분석했듯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모든 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적 청중의 환상에 빠지기 쉬워요. 자신만은 특별하며 어떤 위험도 피해갈 것이라는 개인적 우환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규범을 자신의 욕구 아래 두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기도 해요. 또한 에릭 에릭슨이라 말한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위기가 더해지면 아이들의 혼란은 정점에 달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치열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불안한 자아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 더욱 강력한 전능감에 매달리곤 해요. 만약 이 시기에 적절한 훈육과 성찰을 통해 전능감의 알을 깨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아이는 몸만 자란 채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욕구에만 매몰된 거대한 유아로 남게 되죠.
0: 예, 거대한 유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1: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는 쓰라린 한계를 받아들이고

0: 만능감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란 엄연한 한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좌절 인내력의 획득이라고 불러요. 훈육을 통해 마주하는 거절과 금지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자신의 욕망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지요.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고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가요. 훈육이라는 외부의 압력이 아이의 내면에서 자아 조절 능력이라는 단단한 근육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에요.
1: 예, 자아 조절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나요?
0: 네, 자아 조절 능력은 단순히 본능을 억누르는 인내심을 넘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목표에 맞게 조율하는 고도의 심리적 기제인데요. 윌터 미셸의 그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가 증명하듯 당장의 충동을 지연시키고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힘은 타고나는 기질보다 적절한 환경에서의 반복된 훈련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뇌의 전두엽이 변연계의 즉각적인 욕구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같아요. 아이가 훈육을 통해 안 돼 라는 정당한 거절을 경험하고 이를 수용할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비로소 활성화되며 자기 통제라는 정교한 회로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훈육이라는 외부의 자극이 아이의 내면에서 자아 조절이라는 단단한 심리적 근육으로 치환되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되어 세상과 소통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1: 예,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는 자기조절 능력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0: 자기조절이라는 내부의 정비를 마친 아이들은 이제 심리적 분리개별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게 돼요. 정신분석학자 피터 블로스는 청소년기를 영유아기에 이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제2의 분리개별화 시기라고 정의했어요. 이 과정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듯 부모의 가치관이나 보호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유한 자아를 구축하는 고통스러운 상고와 같아요. 이 시기에 규칙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틀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은 독립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이나 공격성이라는 왜곡된 출구를 찾기도 해요. 건강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보호받는 수동적 존재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는 이 고된 전환을 기꺼이 수용하는 일이에요.
1: 예. 그렇다면 아이들이 전능감의 환상에서 깨어나 마주하는 그 막막한 불안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네. 전능감이라는 단단한 알이 깨지는 순간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세상에 던져진 듯한 극심한 존재론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어른들은 도널드 위니컷이 강조한 버텨주는 대상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분노하거나 절망하며 투사하는 그 거친 감정들을 함께 견뎌내주는 것이죠. 아이의 좌절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 고통을 대신 치워주거나 문제를 즉각 해결해버리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돼요. 하인츠 코엇이 말한 최적의 좌절의 개념처럼 어른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를 일관되게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슬픔과 당혹감을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것이에요. 너의 욕구는 소중하지만 세상의 규칙과 타인의 권리 또한 그만큼 엄중하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아이가 겪는 좌절의 시간을 묵묵히 함께 버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의 심리적 독립을 돕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에요. 어른이 아이의 분노에 휘말려 같이 화를 내거나 반대로 아이의 눈치를 보며 무너지지 않을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강한 자기

0: 무게를 형성하게 돼요. 이 시기에 책임의 무게를 배우지 못한 영혼은 평생을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갇혀 타인과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훈육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를 우리라는 세계로 초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도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소식인데요. 이동, 착석, 기립, 보행처럼 일상생활 전반에서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돕고 또 보호자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1: 네,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이번 사업은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 45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또는 지체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202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 납입가정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같은 사업, 그러니까 롯데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수혜자이신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아동 청소년만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2: 네, 맞아요. 이번 2026년 사업은 연령 기준이 만 45세 이하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하고 롯데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재작년까지는 만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만 34세까지로 확대가 되었다가 올해는 만 45세까지 더 많은 분들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장애 유형은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애 유형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고 성인 장애인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예,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2: 네, 지원은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인당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든 보조기기를 다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고문하고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에게 필요한 기기를 자유롭게 전부 고를 수는 없고요. 정해진 목록 안에서 적합한 제품 신청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1: 예, 지원 품목은 어떤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2: 네, 지원 품목이 크게 4개 영역인데요. 이동, 착석 자세, 그리고 기립, 보행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동 영역에는 장애 아동용 유모차나 이동용 보조기기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석 자세 영역에는 자세 유지용 시트, 카시트, 방석, 매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립 영역에는 전동 기립 훈련기나 스탠더, 그리고 보행 영역에는 게이트 트레이너하고 후방 지지 워커 같은 기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예, 대표적인 제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2: 네, 영역별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동 영역에는 EIO, 그 다음에 에어버기, 리사, 스트라이브 유모차, 마마루 라이트, 파이퍼 컴포트, 맨4 플러스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들은 장애인용 유모차가 좀 많이 있고요.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외 이동을 할 때 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자세를 뒤로 젖힐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틸팅 기능이라고 해서 의자 전체가 이렇게 뒤로 눕는 것 같은 포즈도 가능하고요. 좌석이나 발판 길이 조정이 가능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체형 변화에 맞추기가 좋습니다. 신장, 체중 기준이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사람의 성장 상태나 체형에 맞는 모델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착석 자세 영역은 어떤 기기들인가요?
2: 네, 토마토 피더 시트, 쿠션 체어, LV 코너 체어, 캐롯 카 시트, 로고 쿼드로 방석, 점보 레스트 팔받침대 세트, 코지 멀티테어 2, 옥토퍼스, 욕창 예방 폼 매트리스, 모션 큐 이보크 1100 등이 포함됩니다. 토마토 피더 시트나 쿠션 체어, LV 코너 체어 같은 제품은 몸통과 골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해줘서 앉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로우 쿼드로 방석은 압력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에게 욕창 예방이나 또 자세 유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점보 레스트 팔받침대 세트는 휠체어 사용자가 책상에

0: 가까이 앉아서 안정적으로 이 책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입니다. 또 칼시트 계열 제품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품으로 일반 칼시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몸통, 골반, 또 목과 머리 지지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아보다 훨씬 체형이 큰 장애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1: 예, 또 다른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기립 영역에 소아용, 또 성인용 틸팅 이당 테이블이 있고요. 기립 훈련기 SO1000, 그리고 코지 프로스탠더, 코지 스파인 스탠더가 있습니다. 보행 영역에는 트래커 게이트 트레이너하고 님브 후방 지지 워커가 있는데요. 기립 영역의 기기들은 스스로 서 있기 어려운 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 있는 자세를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장비고요. 또 보행 영역은 걷기가 가능한 기는 한데 균형 유지나 체중 지지가 필요한, 그러니까 혼자 걷다 보면 좀 넘어지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게이트 트레이너는 몸통이나 골반을 추가로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후방 지지 워커는 뒤쪽에서 지지해주는 방식이라서 사용자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행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 예,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0: 네, 기본적으로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 사진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복지카드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경제상황 증빙은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원천징수 서류 중에 한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예, 신청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0: 네, 신청서가요. 단순히 인적사항만 적는 게 아니라 장애 원인, 또 착석이나 길이, 보행 기능 상태, 또 실내외의 이동수단이나 이동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현재 사용 중인 보조기기나 활용 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새로 지원받을 보조기기를 통해서 보호자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편의가 생길지,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뭔지, 지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도 신청서 내용이 실제하고 다르면 현장평가나 최종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솔직하게 작성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접수는 언제까지 어디로 하면 되는 건가요?
0: 네, 접수 기간이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협력기관에 접수하셔야 되는데요.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은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그리고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가 접수처고요. 경기도는 안산, 성남, 양주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권역별 보조기기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본인 주소지 관할 기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6926-6952 전화나 홈페이지 seoulats, 그러니까 서울ats죠. .or.kr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수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신청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꼭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재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할 때만 해도 평범한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꿈을 이야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꿈을 이야기한 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 그 중에 몇 분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시각장애를 가진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인의 꿈을 품었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미디어학과에 진학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이분도 처음 출연 당시엔 평범한 시각장애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식 개선 동아리 활동을 하며 관련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1인 방송을 시작했죠. 세 번째, 이분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연히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게 됐고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시각장애인,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운서의 꿈을 품었던 시각장애인 허우령 씨는 지난 2023년 KBS 장애인 앵커가 됐습니다. 1인 방송을 시작했던 시각장애인 김한솔 씨는 구독자 100만 명의 크리에이터로 선장했고요. 작가를 꿈꾸던 시각장애인 조승리 씨는 첫 책을 내고 한 온라인 서점에서 신인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불과 2년 만에 5권의 책을 내며 주목받는 작가가 됐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꿈은 더 이상 꿈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혜경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레몬트리.

5월 2일 토요일 심진우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로 화투 놀이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모임을 그만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고민이라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불가리아 여행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나라 몰도바로 떠나봅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려 있는 우크라이나의 서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음악이 유명한지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휘성의 노래 먼저 듣죠. 너라는 명작.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체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1: 네, 그렇죠.
0: 네, 그 덕에 어제 금요일부터 사흘 연휴가 됐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회장님은 보통 휴일 어떻게 보내세요?
1: 저는 휴일에는 이제 안사람 노릇을 철저하게 잘하죠.
0: 어떤 겁니까?
1: 집안일 주로 해야 됩니다.
0: 설거지, 네. 밀린 설거지.
1: 아, 설거지는 밀리진 않고요. 밀린 청소, 뭐 빨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산에도 다녀오고.
0: 오.
1: 네,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렇죠.
0: 네, 이 시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옆에 함께 하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최인일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지 약 6년 정도 지났습니다. 안마 수련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경로당 안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연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3355 모이게 되면 젓가락이나 화투로 하는 뻥이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의 집에서 주 1, 2회 정도 모임을 가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엔 저녁이나 치맥 정도 수준의 내기를 하는 걸로 가볍게 즐기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임이 부담스럽습니다. 점점 액수도 커지고 게임을 하는 동안 술도 마시게 되면서 때로는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두자고 여러 차례 말도 꺼내보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찾아오는 거예요. 게임을 마치고 나면 활동 지원사가 뒷설거지까지 해야 하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활동 지원사의 눈치가 보입니다. 이 게임을 멈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있어요. 하지만 또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1: 이분 참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그 놀이 자체가 좀 부담으로 느껴질 만큼 본인이 그 자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반갑게 들렸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개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막무가내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곤란하시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또 시작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와 같이 이렇게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0: 이분의 네. 사연을 좀 깊이 보기 전에요.
1: 네.
0: 그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화두를 치나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있으실 거예요.
1: 뭐
0: 잠깐 사연에
1: 그랬죠.
0: 나오긴 했지만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저도 정말 예전에 시각장애인 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화투를 친다고 굉장히 놀랐죠. 그런데 보니까 그 화투 위에 그 점자로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건지 패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0: 보통 이제 화투에도 숫자가 있으니까.
1: 네네.
0: 네. 1이 뭐였더라? 1이? 1이.
1: 소리죠.
0: 소리죠.
1: 네.
0: 10이 풍인가요? 네,
1: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0: 네, 참.
1: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0: 가물가물한데. 네. 네, 그렇게 숫자를 쓰고
1: 네네.
0: 그래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점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1: 그렇죠. 네.
0: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모임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1: 일단 이 놀이의 성격이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술이 이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재미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이 돈으로 인해서 누가 잃고 더 따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술과 이제 이렇게 술이 또 같이 또 겸해지다 보니까 그 감정들이 굉장히 격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예,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 싫으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뭔가 개선을 좀 하고 싶으신 건데 뭘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1: 이분 지금 이렇게 그냥 혼자만의 생각만으로 아니면은 말씀만으로는 지금 이것이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의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의 댁에서 지금 이런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당분간 좀 이렇게 이 같이 게임을 하는 분들과 좀 거리를 둔다든가
0: 네.
1: 또 아니면은 본인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취미 활동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집과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취미 활동을 좀 바꿔보시면서 이러한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0: 네.
1: 이분들에게도 그런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저
1: 네.
0: 이미 여러 번 그만두자고 말을 하셨거든요.
1: 네, 네.
0: 그럼 이분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으로
1: 네,
0: 보인단 말이죠.
1: 그렇죠.
0: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지금 이분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0: 아하.
1: 네. 그래서 일단 집을 비우는 거죠. 어떻게 집을 비우느냐 하면 본인이 취미 생활을 바꾸시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이 하시던 분들도 조금은 포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놀이 문화 자체도 그냥 단순한 어떤 식사라든가 뭐 차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조금은 좀 건전한 이러한 것들도 바꿀 수 있으면 좀
0: 네.
1: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이분의 의사표현만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분이 좀 당분간은 집을 비우거나 또 아니면은 이분들과 조금 거리를 두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본인의 의사를 정말 확실하게
0: 그렇죠.
1: 그렇게 행동으로도 표현을 할 정도로
0: 네,
1: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씀인
0: 그렇죠.
1: 거죠.
0: 네,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1: 참 만약 지금 상태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0: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왜 친 그 명절 이럴 때도 이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런데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지 않나요? 근데 반드시 이런 놀이에서는 돈 땄다는 사람은 아무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돈을 잃은 사람만 있거든요.
1: 그리고 누군가는 삐집니다.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에 술까지 같이 겸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그것이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만으로 프로가
1: 네.
0: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분이 좀 더 좀 결정을 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정말 이분들도 자칫 이렇게 그 좋았던 관계마저도 깨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이분도 아마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1: 활동 지원사의 관계도 지금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불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0: 그럼요. 이 활동 지원 선생님께서도 본인의 지금 시간 이외에 그 시간을 또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사실 또 그런 본인이 같이 참여해서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1: 그러니까요.
0: 그런 뒤치다꺼리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활동지원 선생님과의 관계도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활동지원 선생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 사연자분이 여러 번 뭐 이제 안 하겠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어쨌든 질질 끌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런 게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0: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 사실 자칫 내가 여기에서 싫다고 하면 거절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분명히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하지만 이런 거 염려하시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이런 방법들로 개선해 나가면서 대인관계 형성하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어떤 바람직한 이런 것들로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져야지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건강한 그 대인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1: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0: 네.
1: 화투놀이를 하면서 판돈이 점점 커졌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 금액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돈을 걸고 놀이를 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이거 어쩌면 위험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모였을 때 재미로 하는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주인이 오지 말라는데도 이런 거 보면.
0: 네.
1: 네.
0: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돈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우리 자칫하면 도박. 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경고를 하시면서
1: 네.
0: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0: 그럼요. 물론이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1: 네.
0: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0: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관의 도움도 받아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빠르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0: 지금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개선하시고 또 뭔가 바꾸려고 하시는 그 용기 자체가 정말 용기에 이렇게 도움 드리고 싶고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24-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진희의 노래 듣죠. 물보라.

눈 건강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제 아내 지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도수로 얼리면 된다고 하면서 다만 눈을 비비거나 마사지를 하는 행동을 삼가하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서두를 것 없이 이틀이 지나서 안경을 맞추러 갔다고요. 그런데 처방받은 렌즈로는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심각하다,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랍니다. 이분 테니스를 쳤다고 하더군요. 병명은 수정체 불완전 탈구. 수정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과격한 운동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다시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의 지인의 말은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눈에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진다면 반드시 안과를 찾아야 하고요.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이의 노래 듣습니다. 스케치북.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새로운 나라에서 음악여행 해볼 텐데요. 네. 몰도바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나라 자체도 뭐 굉장히 익숙한 국가명은 아니죠. 네.
0: 몰디브하고 맨날 헷갈린다는
1: 그렇죠.
0: 분도 있습니다.
1: 몰디브와는 전혀 다른 지역인데. 네. 자, 그 요즘 굉장히 지금 러시아와 그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내륙 국가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곳을 직접 여행하기에는 좀, 좀 위험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가볼 만한 곳들이 있나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0: 한번 해봤고요. 네, 좋습니다.
1: 자, 먼저 몰도바라는 나라.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도바 공화국이고요.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 국가, 수도가 키시노우라고요. 역시 생소한 이름이죠. 자, 이웃 나라인 이제 루마니아와는 또 같은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그런, 결국 이제 루마니아 사람들이 대부분을 국민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그래서 구소련의 구성 국가들 중 에서 유일하게 라틴계 인종들로 채워져 있는, 네, 그런 국가입니다.
0: 네.
1: 이 나라명인 이제 몰도바는 몰다비아 공국, 몰다비아 공국의 첫 수도였던 트루글 몰도베이와 인접해 있는, 오늘날에는 이제 루마니아 북부에 위치한 그 몰도바 강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몰도바 강에서 국가명을 따왔다고 하고, 이 강의 유역은 몰다비아 공국이 1359년에 세워졌는데 이때부터 정치적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이사를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전체 면적은 33,843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보다 살짝 큰 정도.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나라이고요. 그런데 기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도 아주 그 비옥한 그런 나라여서 전체적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산업은 그다지 발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1차 산업 위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풍족하지 않은 그런 나라이고요. 흑해 연안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돌출지 영토인데, 바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소속인 이 지역, 그게 이제 부자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몰도바, 정확히는 이제 그 루마니아 왕국, 루마니아 왕국 안에 이제 몰도바가 있었으니까 그 영토였는데, 그 당시 소련이 루마니아를 압박해서 그 베사라비아라는 지역

0: 지역을 이제 강점을 한 다음에
1: 네.
0: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현재 우크라이나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1: 연방이 된 네. 시스템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0: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강, 바다가 아니고 강 주변에 그 항구를 건설을 해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대외로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그나마도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였었는데 그것을 2005년에 서로 이제 영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얻어내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완전 이제 막혀 있었던 거죠. 완벽한 내륙 국가였었는데 그나마 이 지역을 통해서 어떤 숨통이 좀 트여 있는 이런 형태이고요.
1: 아, 영토 교환도 하는군요.
0: 네,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2005년도 한 20여 년 전이죠. 고대에는 이곳에 이제 다키아라는 사람들, 다키아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다키아 왕국이 멸망을 하고 로마인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게르만족 대이동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쫓겨나게 되고, 게르만족 또 슬라브족들이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남아 지역의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등등의 나라와 같이 바로 이 라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키아 지역 이 지역에 들어왔던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이 바로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날 루마니아인의 또 조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지역 국가와 어떤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조상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겠죠.
1: 네.
0: 이 지역도 고대 시대를 지나면서 중세로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 이제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불가족, 머저르라고도 제가 했던 마자르족, 예, 머저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마자르족, 또 쿠만족, 로스족 여러 그 부족들이 이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1: 손에 꼽기도 힘드네요.
0: 그렇습니다. 뭐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이 많이 시달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이었죠. 예. 근데 이 나라는 그 여러 그 민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았고요. 14세기 들어서 루마니아인 계통의 정교회 신도들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몽골 또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몰다비아 공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1: 네.
0: 슈테판 3세 대공 시절에 이곳이 이제 아주 전성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절에는 또 이제 여러 연합을 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그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한때는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제 크림반도 방면에서 여러 그 부족들, 타타린들이 또 저 침공을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속국이 되는 그런 역사를 지니게 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요. 그리고 몰도바의 간추린 또 역사 이야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몰도바 출신으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팀이 아닐까 싶은데 오존이라고요. 보이밴드입니다. 1990년대 말에 결성이 돼서 활동을 쭉 하다가 또 활동 중단했다가 다시 재결성했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몇 년 전에 또 재결성을 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1: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0: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밴드가 아니죠.
1: 그렇죠. 네.
0: 아저씨 밴드가 되겠는데. 오존이라는 이 팀. 근데 이제 오존이라는 팀 이름보다는 오늘 소개를 이 노래가 아마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그 현영 씨라고 이분이 그 약간 비음 섞인 목소리로 노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누나 누나 송 막 이래가지고 했던 그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온라인에서는 누마 누마 송이라고도 해서 알려졌던 현영 씨는 아마 그때 그 누나의 꿈이라고 제목을 번안해서 발표했었던 것 같은데 이 노래 원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아, 그 노래였구나. 아마 무릎을 치게 되실 텐데.
1: 네.
0: 2003년에 발표됐던 노래고요. 원곡의 제목은 드라고스티아 딘타이. 뭐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잘 제목 들어서 모를 것 같은데 영어로 번역된 제목을 보니까 보리수나무 아래서의 사랑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코믹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나름 노래 내용은 그 절절한 달달한 사랑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곡조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였구나라고 느끼시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몰도바가 배출한 보이밴드 오전의 노래입니다. 드라고스티아 딘타이.

0: 오전에 드라고스티아 닌타이 예, 듣고 오셨습니다. 네,
1: 이 노래가 그 예전에 그 온라인에서 요즘에 밈이라고 흔히 우리가 요즘 얘기해서 짤막하게. 네, 그래서 이 노래 배경으로 하는 뭐 춤이라고도 상당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네요. 옛날 기억이 나고 해서.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자, 오늘 이제 뭐 몰도바 여행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전혀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도 좀 잘 모르시죠?
0: 좀 생소하죠 아무래도.
1: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던 만큼 또 이제 전혀 몰랐던 나라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0: 그 재미를 지금 쏠쏠하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1: 자,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 점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들어서 러시아 대국이 강성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뭐 이유도 그렇지만 이 항상 보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항을 찾아서 이 침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
0: 아무래도 영토 문제죠.
1: 그렇죠. 영토 문제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찾아서. 그래서 그 이 러시아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부동항을 찾아서 계속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계속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흑해를 장악을 하고 그런

0: 되면서 결국은 더 이제 그 쭉 계속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중해 또 진출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은 쇠락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창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
1: 네.
0: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아조프를 시작으로 해서 크림, 칸국, 예디산, 체르케스 또 지금 이제 조지아 이런 지역들을 차례차례 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몰다비아 공국의 절반을 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베사라비아라 현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내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화가 되게 되는데 러시아 내전 중이던 1917년에 바로 이제 베사라비아 현이 몰다비아 민주공화국 국이라고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게 돼요. 약간 혼란한 틈을 타서.
1: 네.
0: 예. 그러면서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결국 이곳이 루마니아 왕국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뒤에는 바로 이제 구 러시아, 나중에 소련으로 받게 되는 그 소련의 입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창 이렇게 또 이제 내전을 정리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이 되죠. 바로 그 소련. 소련이 그러다가 이제 이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 이 입장이 싹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베사라비아와 맞닿아 있는 이 강의 동쪽 지역에 몰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위성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에 편입돼 있던 나머지 그 영토까지 또 영유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결국 이제 뭐 나중에 소련이 구소련이 워낙 이제 미세가 커지고 다 결국 위성국가로 다 편입을 시키잖아요. 소련의 위성국으로 다 편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1: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들으면요.
0: 네.
1: 강대국 옆에서 고초를 당한 건 이분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뭐 우리만 해도 이게 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말이죠.
0: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외침을 겪었고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는 약간 어떤 입장이 다르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단일 민족이잖아요. 물론 요즘 피가 많이 섞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민족이면 단일 민족인데 이런 나라들 보면 여러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1: 네.
0: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지배를 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아닐까.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냐 뭐 이런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이런
1: 네.
0: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뭐 어쨌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이던 1944년에 스탈린이 이제 팽창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러면서 루마니아 왕국의 뭐 여러 지역들 다 이제 소련이 다 이제 강탈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이 지역 지금의 몰도바 공화국 이 지역도 결국 다 이제 뭐 루마니아에 있던 베사라비아 지역까지 몰도바 공화국으로 다 이제 편입이 되게 됩니다.
1: 네.
0: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 이웃에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하고 같은 민족 배경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라틴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결국 그렇다 보니 발트 3국과 더불어서 구소련의 구성국가들 중에서 가장 독립에 대한 열망이
1: 네.
0: 강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하죠. 아까
1: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까 틈만 나면
0: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게 좋았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 그 인종들이
1: 네.
0: 이제 루마니아 계열이다 보니 결국 이제 그런 독립의 열망을 갖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구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이런 그 뭐 시소 독립을 하게 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의 이런 문제 또 이제 루마니아와 몰도바 양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통일 계획은 무산이 됐고요.
1: 네.
0: 이웃한 루마니아는 이제 몰다비아 왈라키아 연합공국이 성립한 이래 여러 교육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여러 소수민족 뭐 헝가리계라든지 이런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소수민 족을 동화시키면서 어떤 그 루마니아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떤 나름 이제 성공을 했는데 바로 몰도바의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그 루마니아계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거기 이제 러시아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계열 이런 사람들이
1: 섞여 있다 보니까
0: 인구가 섞여 있다 보니

0: 뭐 이게 잘 원활치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단일 민족 국가로 루마니아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통일을 하겠다. 뭐 루마니아와 합치겠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주변 국가에서 이걸 굳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통일 국가가 성립이 되면 이제 약간 그 세력도 강해지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 결국 이게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몰도바 공화국의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이는 이제 1차 산업인 농업 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어요.
1: 그렇더라도 문화는 다양하게 네. 네. 막상 가보면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0: 그렇습니다.
1: 듭니다.
0: 뭐 그런 뭐 당연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문화적인 흐름 또 다채로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재미는 있을 것 같고요.
1: 이건 다음 시간부터.
0: 네. 다음 시간부터 네. 몰도바에 대한 또 여행지 소개하면서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그런 그 역사 얘기 뒷얘기 살짝 더 소개해 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1: 오늘 노래
0: 마무리곡 준비를 했는데 네. 5월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5월에 관한 노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행사가 많은 달이죠. 5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아주 아름다운 계절인데 First of May라고요. 비지스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맏형인 베리 깁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아주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어린이날 앞두고 이렇게 선곡해 주신 거예요?
0: 네.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1: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비지스의 노래 First of May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똑같은 커피라도요. 커피숍에서 마실 때와 집에 가지고 와서 마실 때는 느낌도 맛도 다릅니다. 아마도 커피숍의 분위기나 창밖 풍경이 커피의 맛을 더 좋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만들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할 때 더 맛있게 먹게 된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가끔은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무심했던 부부 사이가 다시 돈독해지는데 여행이 좋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서문탁의 3인곡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권태기의 연인이나 부부에게 전문가들은 여행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배경을 바꾸어 보라는 조언이죠. 편안한 것과 지루한 것, 익숙해서 좋은 것과 익숙해서 무감각한 것은 사소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작은 변화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더 맛있게, 같은 사람도 좀 더 멋있게 느낄 수 있는 여행.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죠. 잠시 후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쿨의 아로하, 이어서 유엔입니다. 파도.

우리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집을 포기하고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0: 들어서 입맛이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 저는 이렇게 글을 마감을 다 했거나 네. 뭔가 이렇게 한텀 쉴 브레이크 타임이 딱 생기면 예. 그냥 편의점에 가서 예. 그 바나나색 우유를 예. 하나씩 먹고 나는데요.
1: 소화탕이구나 그게 우리
0: 네.
1: 평론가만큼의
0: 빨대를 이렇게 예. 톡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요새는 그게 그 설탕을 안 넣은 제품도 나왔습니다.
1: 여러 맛도 있어요? 다른 맛도 있어요?
0: 네, 뭐 딸기 맛도 있고 그러는데 아 설탕까지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자주 먹고 있어요.
1: 클래식이죠.
0: 아 그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1: 우리 이대화 평론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그거군요. 예, 그 정도는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뭐, 자주 먹고 예, 있어요. 그래서
1: 자주 지켜가십시오.
0: 네.
1: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뭡니까?
0: 1997년에 정말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대 그리고 나고요. 어,
1: 예.
0: 시청률 62.4%를 기록했던 전설적인 드라마입니다.
1: 정말 그때 진짜 방송이 유일한 네, 엔터테인먼트였던 그 시절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인 시청률이 나왔었죠.
0: 그렇습니다. 뱃사람인 아버지 최불암 씨, 네, 그 최불암 씨에게 4남매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들이 펼쳐 보이는 이제 좌충우돌 가족 드라마가 전체 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배경이 영덕이죠?
0: 네. 어촌마을 영덕인데 아버지 최불암 씨와 함께 4남매가 살고 있는데 첫째가 박상원 씨, 둘째가 차인표 씨,
1: 네.
0: 셋째가 서유정 씨, 넷째가 전 여기 출연하신지 몰랐어요. 송승헌 씨가 나옵니다.
1: 막내로 송승헌 씨가 나왔죠.
0: 네. 근데 첫째 박상원 씨 정도만 건실하고 경제력도 있고 네, 그렇게 자라났고요. 막내 송승헌 씨는 툭하면 싸움을 하고 다닙니다. 셋째인 서유정 씨는 딱 봐도 철이 없고요. 둘째 차인표 씨는 부잣집 여성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만 온통 머릿속에.
1: 제일 한심한 게 사실 둘째 아들 차인표예요.
0: 맞아요. 그런 설정으로 나오죠. 심지어 아버지도요. 다혈질입니다. 또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구식인 사람이어서
1: 예. 그러니까
0: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질 못합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첫째 박상원이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여성 수경 최진실 씨가 연기를 했는데
1: 최진실 씨 이제 고생 모르고 자란 집
0: 그렇죠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수경은 시댁이 될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영덕에 갔는데 놀란 거예요. 인사 드리러 간 날 송승헌 씨는 싸움을 하고 와서 이렇게 다쳐왔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엄청 거칠게 뭐라는 아버님을 또 보게 되고
1: 예비 시아버지를 본 거지.
0: 그렇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못하겠다.
1: 예.
0: 결혼을 막 뒤엎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데 처음 불거지는 문제는 살 집 때문입니다.
1: 예.
0: 이게 수경 부부가 신혼집으로 그 서울에 있는 수경의 이모 댁에 세를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철없는 아버지랑 시댁 식구들이 이모가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덥석 잡아서 다 같이 그 집에 올라가서 몰려가 살게 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0: 네. 그러면 신혼생활이랄게? 둘만의 신혼생활은 끝난 거죠.
1: 졸지에 시집살이 하게 된 거네.
0: 그렇죠. 심지어 챙겨야 할 식구도 많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수경이 엄청 고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등만 있으면 풋풋하고 아름다운 가족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최불암 씨, 아버지가 겉으로는 투박해도 속에 정이 많은 겁니다.
1: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번 돈인데 이거를 아유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너 힘들 텐데 이거 찬값에 보태라 하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1: 며느리한테요.
0: 네. 아버님도 쓰셔야죠. 그러면 난 괜찮다. 난 차비랑 밥값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며느리를 아끼는 겁니다. 여기에 수경이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가족의 정이 싹 튼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막내 송승헌은 이제 어렸을 때 헤어졌던 생모를 찾는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중년의 로맨스다에서 화제였는데 그 아버지 최불암과 수경의 이모인 박원숙 씨와의 그 로맨스가 예. 시작이 돼서 아주 코믹한 이야기 들려줬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얽혀 있었죠.
1: 이 드라마 덕분에 아주 뭐 당시는 국민 팝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너를 잊은 팝이 있죠.
0: Beyond the Blue Horizon이라는 곡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1: 예.
0: 네, 드라마에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라마 인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익숙한 노래가 됐는데
1: 원래 옛날 노래죠.
0: 그렇죠. 원래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던 곡입니다. 근데 꾸준히 리메이크되면서 고전이 됐고요. 이 드라마에 삽입된 버전은 1973년

0: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 크리스티가 불렀던 버전인데 예. 바로 영화 레인맨에 삽입이 되면서 유명해진 곡입니다. 네, 그 레인맨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드라마에 다시 삽입되면서 한국에서 다시 유명해졌죠.
1: 함께 들을 곡은요?
0: 조혜리 씨가 부른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곡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대 그리고 나가 사운드트랙 앨범도 발표가 됐어요.
1: 그랬어요?
0: 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멋진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노래가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그윽한 재즈풍 발라드입니다. 예. 네. 약간 한국적인 가정사와 애틋하고 때로는 막 억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드라마에 이런 멋진 재즈 예. 발라드가 들어가는 게 좀 재밌다 예. 생각하고 들었는데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그리고 조혜리의 노래입니다.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0: 조엘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리고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의 소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뭡니까?
1: 아마 이 대사로 더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0: 알죠.
1: 네. 네. 한석규 씨가 그 제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캬바레에서 춤추고 싶어가지고 그 춤 배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0: 요즘은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서울의 달, 1994년 작품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네. 이 음악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0: 참 서민들의 삶을 네. 훈훈하게 다룬 드라마였죠.
1: 네. 서울 달동네에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최민식 씨가 춘섭 역할을 했고요. 한석규 씨가 홍식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홍식, 그러니까 한석규 씨는 지방에 살고 있던 친구 춘섭한테 네. 내가 너한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줄 테니까 상경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였군요.
1: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초반에 이렇게 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최민식 씨가 그 서울역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울로 이제 작정하고 네. 올라온 건데, 홍식은 사실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돈 다 빼앗고 그 돈을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다 갚고 자동차까지 마련한 다음에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춘섭 씨한테 이제 걸린 겁니다.
0: 아, 그렇게 돈 구워서 자기 빚 갚은 다음에 잠적했군요.
1: 네. 그래서 춘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을 다 받아낼 때까지 너 옆에서 같이 살 거다.
0: 네.
1: 그렇게 선언하고 두 친구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였군요.
1: 네. 근데 이 홍식은 딱히 건실한 일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몫을 잡아볼까 이런 고민 중인데,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웃에 사는, 이제 좋은 말로 사교 댄스계의 그 거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그쪽의 전설로 불렸는데 지금은 종종 이제 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밀린 월세 내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분에게 춤을 가르쳐 달라면서 사정합니다.
0: 예.
1: 젊은 놈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왜냐? 이제 속칭 제비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이때 배우는 그 기초 스텝이 있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경부선이에요. 근데 이제 호남선 스텝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드밴스드 된 예.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춤꾼으로 발전해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정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미모의 여성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 타임에 작업을 거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전문 꽃뱀이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신의 지갑과 옷이 오히려 털린 겁니다. 그리고 모두 털린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트렁크 팬티라고 네. 하나요? 이거 하나만 입고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0: 조금만 입고요?
1: 네, 한석규 씨가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게 이런 설정에서 나왔던 장면이다 얘기하고
0: 와,
1: 싶어서.
0: 그런 장면 어떻게 찍었나 몰라요.
1: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0: 이 드라마와 정말 찰떡궁합인 노래가 있었죠. 장치롱의 서울이곳은요.
1: 네, 드라마 인기와 함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주인공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가사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0: 약간 노래도 약간 포크 분위기도 나고요.
1: 좀 진지한 느낌이 예. 나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힘들게 살았던 당시 서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그랬는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로 장철웅 씨가 정말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섭외가 막 밀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음악 공부하겠다.
0: 우와.
1: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소신파였군요.
1: 아, 그러게요.
0: 또 한 곡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드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서울 이곳은이지만 예. 극중의 코믹한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춘섭은 예. 그러니까 최민식 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영숙 채시라 씨가 나오는데 짝사랑
0: 했죠, 예.
1: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시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아우, 춘섭 씨가 너무 촌티가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거는데 뭐 이런 거죠. 어, 하루에 연탄 몇 장 떼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0: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1: 그렇죠. 예.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도 예. 않고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무시당하니까 서럽죠. 그래서 하루는 영숙 씨한테 무시를 받고 들어와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삭히는데
0: 네.
1: 그때 막 이상한 엉터리 춤을 추면서 김원국 씨의 59년 왕십리를 부릅니다. 그런 아, 장면이
0: 그래요?
1: 있어요.
0: 아, 예.
1: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그러면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이어서 김원국이 부릅니다. 59년 왕십리.

0: 그만큼 승승장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초반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몇 년 뒤에 자기가 일망타진했던 그 상대 범죄 조직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혜성과 그리고 결혼한 혜성의 아내를 납치해서 목숨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계획이 결국 성사가 됐고요. 혜성의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이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혜성이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로운 고행을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1: 아, 경찰을 그만뒀었군요.
0: 네. 예.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범죄 조직들을 이제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또 조직의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끈질긴 조직과 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이리스 같은 드라마, 막 해외 가서 뭐 액션 막 이런 거 만들고 엄청 화려한 드라마가 예. 많습니다만 1994년만 하더라도요. TV에 총 쏘는 씬만 나와도 화려하다 그랬어요.
1: 그랬었죠. 예.
0: 네, 막 차량 폭파되고 예. 막 이런 거 굉장히 드물었는데 아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였습니다.
1: 저는 이 폴리스가 엄청나게 인기라는 것을 듣긴 했는데 제대로 못 본 것이 저 94년대 군대 있었거든요.
0: 아이고.
1: 보고 싶은데 이거 밤에 하는 드라마를 못 보게 하잖아요.
0: 네, TV 시청 낮에나 예. 뭐 주말에만 할 수 있죠.
1: 예. 예. 이병헌의 거의 뭐 여러 출세작 중에 또 하나였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이병헌 씨가 이 뭐 그때 탄탄대로를 걸을 때 이제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드라마 주제곡은 엄청 유명했어요.
0: 네.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곡이고요. 손성훈 씨가 불렀습니다.
1: 그렇죠.
0: 네. 아마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제 만약에 그 시절을 사셨다면 듣자마자 아, 이 노래 하고 금방 아실 만한
1: 손성훈 씨의 거친 보컬이 또 잘 네. 어울렸거든요.
0: 이제 원래 락 밴드에서 보컬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분위기에 최적화돼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솔로 음악도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커다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와, 이 노래는 정말 그 허스키한 보컬, 락적인 창법이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는다. 전과 넌 다름없이 내 안에 있을 테니라고 돼 있는데
1: 마라 같은 가사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네,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 그러면 드라마 폴리스 가운데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토요일에서 소개해드린 드라마 폴리스에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듣고 왔습니다. 절은주님께서 걱정스러운 사연을 보내셨어요. 느긋하게 아점 중입니다. 아점하고 출근 전에 한의원 다녀오려고요. 요즘 야간 근무가 많아서인지 주의력이 떨어졌나 봐요. 매일같이 앉아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인데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모두 의자 안고 일어설 때 조심하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원주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몸 불편하신 분들 도우시다가 우리 도움 받으실 뻔하셨네요. 지금 어떻게 괜찮으신 거죠? 등받이 없는 의자가 허리에도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원주님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겠고요. 쾌차하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반려 가로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동네 주변의 가로수를 직접 입양해서 주변을 청소하고 물도 주면서 내 나무처럼 가꾸는 환경 사업입니다.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서울, 수원, 대전, 인천, 그리고 제주, 전국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집이나 회사 주변 늘 오가면서 특별한 게 없던 길이었는데 반려 가로수가 생기면서 작은 기분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어떤 분의 소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나무가 있다는 건 참 근사한 일 같습니다. 굳이 공식적으로 지정하진 않더라도 주변에 눈길이 가는 나무가 있다면 누구나 반려나무를 가꿔볼 수 있는 거겠지요? 윤신의 노래입니다. DJ에게.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려 가로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아 그래요?
1: 요즘에 제주에도 네. 이 길이 이랬었나 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동네 분들이 정말 나무도
0: 팻말 같은 거 붙여놨어요? 혹시 네. 이거는 누구나 뭐 이렇게?
1: 그거는 제가 이제 못 봤지만 어떤 예. 게 생긴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늘 저는 이제 걷는 거 좋아하니까 이게 있었나? 네, 어쩌다 이렇게 걸으니까 뭔가 좀 바뀐 듯한데 좋아 보였어요. 네. 주변에서 요즘에는 꽃들 많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0: 아,
1: 들꽃인데.
0: 그 이름 모를 들꽃들, 네. 작은 꽃들. 네.
1: 봄 돼서 내가 널 처음 만났어 이러면 네. 처음이 잘 있었어 뭐 이렇게.
0: 아 처음아.
1: 그러면서 뭐 또
0: 애칭처럼.
1: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아유 우리 처음이 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0: 뛰어난 분이네요.
1: 네.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데.
0: 밝지만 마세요.
1: 네, 좀 밝지는 않아요.
0: 네. 평소에 집에서는 어떠세요? 좀 화초 좀 갖고 오세요. 마당도 있고 하잖아요. 왜 웃으셔?
1: 아니에.
0: 예, 예.
1: 제가 이제 다른 건 좀 이렇게
0: 하는
1: 것 같아도 이렇게 화초나 뭐 이렇게.
0: 거긴 또 재주가 없으시구나. 네,
1: 무슨 나무를 하나 심은 적이 있는데 3년 전인가 가서 근데 누가 줘서 심었는데 그게 벚꽃나무였더라고요.
0: 아, 벚나무.
1: 올해 폈어요. 네. 우와, 이 나무가 이거였구나. 아니, 2년 동안 아무 그것도 없었거든요.
0: 아니, 뭔지도 모르고 심으신 거예요?
1: 네, 그냥 누가
0: 주신 분도 뭐라고 안 하고?
1: 네, 모르는데요. 그래서 전신하는데 그게 벚꽃이 피더라고요. 참나.
0: 뭐 나름 그냥 횡재하셨네요. 네네. 집안에 벚꽃을 네. 들이시고.
1: 네. 네.
0: 자,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일 먼저 한복수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대구 옆 경산인데요. 포도 경산. 순고르기 중입니다.
0: 포도 순고르기. 네. 순.
1: 네. 너무 바빠서 요즘 운동할 시간도 없네요.
0: 포도 농사 지으시는군요.
1: 네.
0: 예, 경산에서.
1: 바쁠 때는 뭐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0: 예, 바쁜 가운데서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네. 이렇게 콩 게시판 네. 사연도 짧게 남겨주셨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한복수님 농사 잘 지어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정숙 님이 올리신 사연인데요. 창밖에 햇볕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집 근처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부부 세 쌍이 소주 한 박스와 먹을거리를 들고 오더니 술판을 벌였습니다. 공원에서
1: 네.
0: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산책하던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렸고 저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풀어볼까 합니다 하면서
1: 네.
0: 최석준의 꽃잎사랑 청하셨어요. 교양이 없는
1: 좀
0: 분들
1: 안 되죠.
0: 경우가
1: 네.
0: 없는
1: 네.
0: 공원에서 이렇게 고성방가 하시면
1: 네.
0: 안 되죠.
1: 예.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보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저도 못 봤는데.
0: 저도 잘 못 봤어요. 예. 예. 옛날에는 좀 흔한 편이었죠.
1: 예.
0: 뭐 어디든
1: 아저씨들이.
0: 그늘가에 네. 뭐 혹은 다리 밑에 네. 혹은 계곡에 가면은 네.

0: 꼭 이렇게 술판 버리시고 네. 예. 예. 특히 여름철에. 예.
1: 맞아요.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박상희 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동네 뒷산에 운동기구들이 생겼어요.
0: 아유, 잘 됐네요.
1: 돈 내고 헬스장에 안 가도 됩니다. 운동만큼이나 푹 빠진 게 또 있어요.
0: 뭡니까?
1: 바로 세월 따라 노래 따라입니다.
0: 아, 운동 네. 이상의 효과가 있죠.
1: 네. 예. 특히 도연아 씨와 원석현 씨는 꼭 만담 같아서 재밌어요.
0: 아, 저희가요?
1: 네.
0: 저희 진지하게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만남처럼 들으셨구나.
1: 저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네.
0: 이 웃음소리 때문에.
1: 네, 이게 왜냐면 석현 씨는 늘 이렇게 반듯하시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제 거길 좀 흐려놓는 거니까.
0: 아니죠.
1: 근데 그게 더 좋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를 이렇게 딱딱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도연아 씨가 아주 재밌게 잘 풀어주고 있는 거죠.
1: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서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도 네. 못했어요.
0: 예, 예.
1: 네.
0: 아,
1: 네, 네.
0: 눈도
1: 네.
0: 못 쳐다봤죠.
1: 네. 예. 여기만 보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이게 편하게. 근데 전에 하고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0: 제가요?
1: 예.
0: 뭐가요?
1: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게 그렇겠죠.
0: 아, 서로 편해지니까 그렇죠.
1: 예,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예,
0: 가족 같은 느낌.
1: 예. 그러니까 예. 전에는 그냥 아 오늘 초대 누가 왔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0: 고정
1: 지금은
0: 게스트.
1: 뭐 늘 이렇게 보던 그런 느낌.
0: 서로 또 네. 가족끼리 또 안부도 묻고
1: 네네. 네.
0: 그러는 또 사이가 됐죠.
1: 네. 예.
0: 아 신청곡이.
1: 네.
0: 도연아 씨는 이 노래 요새 잘 팔리네요.
1: 아유, 네,
0: 사랑은
1: 네.
0: 언제나.
1: 그러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요즘에 초대를 받으면 예. 이 노래를 하면
0: 사랑은 언제나.
1: 처음 듣는데도 반응들이 좋으세요.
0: 그죠.
1: 네.
0: 아, 저희도 딱 들어보고 네. 아,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예.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신청곡 듣지요. 최석준의 꽃잎사랑 그리고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0: 네, 최석준의 꽃잎사랑 그리고 도현아의 사랑은 언제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정수님과 박상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1: 네.
0: 아, 언제쯤 도현아 씨 노래 들으면서 네. 어색하지 않을까요?
1: 왜 어색해요?
0: 아니 과연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맞을까? 네. 이 노래 하신 분이? 아, 그게 일치감이 안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네. 꺽꺽대고 막 웃으시잖아요. 근데 노래할 때는 네. 정말 네. 차도녀 같은 도회적이고 약간 쌀쌀한 듯한 아주 빈틈없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 청취자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네. 같고 또 네. 도현아 씨가 따로 하시는 제주에서의 방송에서도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1: 네. 네.
0: 자, 이번에는 조화택 님이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요. 저는 주로 낮에 세월따라 노래들을 듣습니다.
1: 아,
0: 낮 재방송을 네. 들으시는군요. KBS 3라디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안전문자가 날아온 거 있죠. 저도 받았어요. 꼼짝없이 감금상태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아, 나가지 못하시고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 지역에 출몰했군요. 네.
1: 저도 그거 받은 것 같은데.
0: 얼마 네. 전에. 그 가평인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막 이리저리 막 문을 들이받고 다니면서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 모습을
1: 맞아요.
0: 그 네. 화면에 찍혀가지고 네. 뉴스에 났었는데 곳곳에 지금 사람들 사는 곳에 멧돼지들이 나와서 내려와서 먹이가 없으니까.
1: 양평 쪽도 예, 예. 이렇게 막 방송해요.
0: 아.
1: 지금 멧돼지가 나왔으니까 예. 어르신들 나오지 마세요.
0: 어르신들 위험하죠.
1: 네, 막 그러더라고요.
0: 멧돼지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 포악한 동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니 더 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분들 정말 멧돼지가 뭐 출몰했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1: 그렇죠.
0: 아까 출타는 좀 삼가셔야겠습니다.
1: 네. 맞죠. 자, 이번에는 이의평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0: 아유, 일찍 여의셨네요.
1: 네.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였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온 정성으로 저희 4남매를 키워주셨죠.
0: 네.
1: 행여 추울까, 또 더울까, 배고프지 않을까,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던 할머니가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동지섣달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이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매를 나란히 눕혀 솜 이불을 덮어주시며 다독다독 재워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할머니는 윗목 호롱불 아래 앉아 물레를 돌리셨습니다. 윙윙 돌아가는 물레소리에 구구절절 한맺힌 할머니의 탄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고 저 어린 것들 불쌍한 새끼들 어쩌라고 그

0: 우리 먼저 갔던 곳 눈물 반 서름 반 물레소리는 고요한 밤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1: 예.
0: 지난날 할머니 탄식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물레는 윙윙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
1: 그러면서 김지혜 씨의 노래 물레야를 정하셨네요. 네. 예. 할머니 손에 자란 분들도 꽤 많으세요.
0: 네,
1: 부모님이 그러니까요. 이제 일이 바빠서 맡겨놓은 경우도 옛날에 꽤 많았고 네. 또 일찍 어이고 나서 할머니 조선 가정으로 자라신 분들 꽤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정과 그리움이 더 클 수밖에 그렇죠. 없고 할머니는 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0: 그렇죠.
1: 일찍 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생각나요.
0: 그리고 자는 손주들 보면 예. 마음이 너무 아프죠.
1: 그렇지. 걱정 많이 되고 내가 가고 나면 누가 돌봐주나 그렇죠. 이러면서 맞아.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물레 돌아가는 소리 또 그 풍경이
0: 네.
1: 자연스럽게 또 연상되는 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평님 잠시 후에 신청곡 전하겠고요. 다음은 인천 부평에서 강동욱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아내한테 여보 새 지갑이 안 보이네. 내 지갑 구멍나서 바꿔야 해 했더니만 그냥 갖고 다녀요. 자기는 늙어서 아무거나 들어도 돼. 이러는 겁니다.
0: 네. 늙어서.
1: 딸이 큰맘 네. 먹고 사준 거 아까워서 안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그걸 처남을 줬대요. 처남 나이가 66, 제 나이가 67, 겨우 한 살 차인데
0: 네.
1: 나보고 늙었다고 하더니
0: 네.
1: 여보 나도 새 거 좋아하거든 하시면서 이게 의미심장한 신청곡입니다.
0: 그러네요.
1: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 정하셨습니다.
0: 아니 보통 처남 안 주고
1: 예.
0: 동생 안 주고 이렇게 남편을 또 챙기지 않나요? 근데 아마 아내분은
1: 예.
0: 안 쓰니까 이게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줬을 것
1: 그럴
0: 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0: 예.
1: 묵혀둔 운이
0: 예.
1: 필요한
0: 예.
1: 사람 있으면 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동생하고 뭐 식당 갔는데 동생이 지갑을 꺼냈는데 많이 헐었더라
0: 네.
1: 그러면은 아유 집에 있는 거 갖다 줘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예.
0: 근데 남편분은 이게 딸이 선물한 걸 아끼고 아끼느라고
1: 그러니까.
0: 안 쓰셨는데
1: 예.
0: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1: 시위를 하셔가지고 지갑 하나
0: 알면.
1: 받아내셔야죠. 뭐.
0: 예. 그러니까.
1: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김지혜의 물레야 그리고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

0: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강동욱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이의평님이 청하신 김지혜의 물레야였습니다.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 서산에서 윤혜숙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며칠 전부터 엿기름을 거르고 밥을 삭혀서 커다란 들통에 식혜를 끓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몸은 고되지만 놀러 올 손주들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네요. 아마도 오자마자 할머니가 만든 식혜부터 찾겠지요.
1: 네.
0: 파는 음료수가 널린 세상이라지만 정성 듬뿍 들어간 할머니 손맛을 알아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1: 아, 예. 그럼요. 아유, 그래도 직접 하니 식혜 맛 하겠어요. 어,
0: 집에서 담근 네. 식혜가 달라요.
1: 네.
0: 확실히 파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1: 네.
0: 그죠?
1: 예. 저 예전에 어릴 때 왜 수정가 냄새도
0: 아,
1: 한 번씩 하면
0: 계피야.
1: 집에 예. 네. 집에서 막 나고 이랬는데 아, 요즘엔 다 뭐 사서 먹으니 그 향은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0: 겨울에도 많이 먹었지만 여름에 또 전통 음료잖아요.
1: 네.
0: 또 더위를 식혀주는 네. 식혜와 수정과. 요즘은 또 그 외국인들도 이 맛을 알게 돼서 참 신기한 음료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쌀알이 막 떠 있잖아요. 음료
1: 그렇죠,
0: 안에.
1: 그렇죠. 그렇죠.
0: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1: 막걸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0: 그러니까.
1: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0: 예. 네.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양희열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네요.
0: 예.
1: 옛날에 그 가요대상 영상을 보다가 좋아하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0: 이 노래 신청합니다. 아, 조한옥과 은날개.
1: 조한옥과 은날개란 팀의 네. 당신도 때로는.
0: 오, 저는 이게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네요.
1: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네. 들어봐야겠네요. 옛날에 가요대상 영상을 보다가 이제 무슨 너튜브로 이제 네. 쉽게 접할 수가 네. 있죠. 예. 자기가 감명 깊게 봤던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뭐 콘테스트라든가 쇼라든가 네. 네. 너튜브에 찾아보면 웬만하면 나와서
0: 나오죠. 나.
1: 그걸 보면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
0: 맞아요.
1: 아주 기분이 묘해질 때가 있어요. 예.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네. 언제든 과거를 소환할 수 있고 말이죠. 네. 다음은 서울 서초구의 정무현님 사연인데요. 요즘은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엊그저께 처제가 놀러 왔는데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생일 선물로 조카가 해줬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아 세월에 순응하면서 살지 뭘 돈 낭비를 해 라고 하니까 네. 아내가 가자미 눈을 뜨고 흘겨보더라고요. 네. 조만간 저도 한층 젊어진 아내와 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네. 하면서 빨간 구두 아가씨 남미래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0: 근데 요즘 진짜 딸들이 예. 엄마한테나 뭐 아니면 자매분들이 선물로 생일이면 생일 선물로 네. 그거 한번 아,
1: 피부과 시술
0: 네. 좀 단가가 있는 그 시술을
1: 그건 정말 좋아하시겠는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저는 그 후를 좀 잘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1: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네. 하죠. 잘 네. 맞는 분도 있고. 네. 예. 근데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 가본 분들은 가기 싫거든요. 아, 거기 가서 뭐 쓸데없는 돈을 쓰나 자연스럽게 살지. 하면, 네. 달라진 모습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0: 네, 젊어 보이니까.
1: 예, 예.
0: 아니, 젊어져요.
1: 뭐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그 늙어가는 모습 보는 게 네.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네. 예.
0: 요즘은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예.
0: 저는 한번 사서 제가 해보고 좋으면 이제 저도 동생한테도 막 알리고 막 하거든요.
1: 예.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그리고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0: 빨간 구두 아가씨 남일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주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양희열님과 정무현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윤혜숙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들 자랑을 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아들이 군 제대하자마자 네.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다니더니 자기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얼마 전에는요 저와 남편에게 멋진 식사와 용돈도 줬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너무 대견합니다 하셨어요. 뭐 자랑하셔도 돼요.
0: 그럼 자랑할 만하죠. 네. 예. 아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달라져가지고 돈 벌어서 네. 등록금 마련하고 네. 또 용돈도 주고 하니까
1: 그러니까.
0: 아, 이런 건 많이 자랑해야죠.
1: 네.
0: 네. 다음은 박명근님. 또 저희 네. 애청자시죠.
1: 네.
0: 두 분의 축사와 축가 덕분에 지난 3월 28일 저희 네. 큰딸 박유민의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1: 네.
0: 그날 방송 내용을 녹음해서 신혼여행 떠나는 큰딸과 사위에게 보냈더니 엄청나게 감동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1: 네.
0: 큰딸과 사위가 두 분께 감사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0: 얼마 전에 마라톤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4월 4일 토요일에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21.0975km 하프코스를 완주했습니다.
1: 네.
0: 대단하시네요. 그날은 뛰는 내내 비가 내려서 옷이 흠뻑 다 젖었지요. 완주한 그 다음날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1: 그럼요.
0: 아유,
1: 진짜.
0: 실은 저의 주종목은 42.195km 풀코스인데 경주대회는 최장이 하프코스랍니다. 저는 하프는 가볍게 뛰지요. 대단하신데요.
1: 네.
0: 풀코스가 이 장난이
1: 네.
0: 아닌데. 그날 절 응원해 주시고 시간 내주신 심현지님, 제 친구 임종범 목사, 그리고 울산의 임설경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석현 아나운서와 도연아 아씨도 뛰어보시길요 하면서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청하셨어요. 경주
1: 네.
0: 마라톤
1: 네.
0: 다녀오셨다고 이 곡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마라톤 오셨군요.
1: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0: 네.
1: 하프는 가볍게 뛰신다고 하시네요. 진짜.
0: 아니 직접 뵈신 적이 있잖아요.
1: 네네.
0: 도윤아 씨는.
1: 정말 마라톤을
0: 예.
1: 하시는 분 같아서 자그만 하시고.
0: 몸이 아주 잡아보시시고.
1: 예. 그리고 전혀 살도 안 찌셔가지고
0: 예.
1: 뭔가

0: 정말 다른 운동보다 마라톤이 잘 어울리는 그런 분 맞네요. 진짜. 예. 네.
1: 하프코스를 뭐 아주 가볍게 드신다고 하니까 네. 놀랍습니다.
0: 네. 예.
1: 목 감기는 잘 나으셨나 모르겠고. 그리고 네. 큰따님 결혼식에 저희가 방송에서 맞아요. 간단하게 네. 축가와 축사를 네. 해드렸는데 네. 그게 뭐 도움이 됐다니 네. 다행입니다.
0: 네. 자, 이어서 김기동님이 보내주신 사연은요. 새벽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어요.
1: 전미경의 장록수 네. 짤막하게 네. 공개시판 남기셨고요.
0: 네.
1: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을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 그리고 전미경의 장록수.

0: 네, 두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 전미경의 장녹수, 박명근님과 김기동님이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연들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안창호님 공개시판에 올리셨네요.
1: 네.
0: 지난번에 저희 희망곡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곡일 씨도 잘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청하는데요. 저와 함께 있는 집사람과 나여사님, 저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박애경의 능금꽃 필 때를 청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네. 들려드려야겠네요.
1: 네. 네.
0: 자, 다음 분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이동익 님이 저는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가고 나서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0: 아, 적적하니까.
1: 네. 예.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었으면 해서요.
0: 그렇죠.
1: 어떤 날은 사연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노래 따라 부르다 웃음이 납니다.
0: 네.
1: 듣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걸 방송하시는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앞에 앉아 이 사연을 씁니다 하셨어요.
0: 예.
1: 네. 아우, 알죠.
0: 그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죠.
1: 네.
0: 네. 어딘가에서 외롭게 혼자 계실 분들.
1: 네네.
0: 또 희로애락 모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라디오 방송이 말이죠.
1: 제가 이 프로 세월따라 노래따라를 하면서 이제 석현 씨를 만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은 굉장히 반듯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0: 아니요. 좀 삐딱합니다.
1: 내가 외모도 반듯해요.
0: 아,
1: 내가 그러면.
0: 아, 그래요?
1: 네. 저랑 이제 이야기하는 뭐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예. 막 하니까 또 그럴 때는 되게 정감이 가고 막 한다고 얘기를 해요.
0: 아니요. 전 농담도 자주, 반듯하게 하잖아요.
1: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대신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0: 주로 저, 어떤 분들입니까?
1: 제가 그랬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지방에 제주 오시면 가게로 오시면 저를 만나기보다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오셨지만 저를 만나면서 석현 씨를 계속 물어봐요.
0: 아, 그래요?
1: 네. 아유.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0: 제주에도 제 그 팬이 있으시군요.
1: 네. 아유, 많으세요.
0: 기쁩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애경의 능금꽃 필 때 저녁록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동익 님이 청하신 곡 두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응병여약이란 말이 있어요. 부처가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주는 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약이 약이 되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죠. 아무리 좋은 효능이 있어도 맞지 않은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나 조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절실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부담이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주느냐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는 일이겠죠. 임수현이 작곡한 곡 바람이 전해준 노래 천향의 연주입니다.

Today 김건영의 대금과 최형범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함께한 오늘의 첫 곡은 생황 연주자 김계일을 중심으로 결성된 퓨전 국악 그룹 천향의 연주였고요. 임수연이 작곡한 곡 바람이 전해준 노래였습니다. 같은 말도 같은 음악도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닿는다는 것. 위로가 필요한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옛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산에 은거하는 늙으신 판서, 근래에 시 짓는 격조가 어떠한가 묻노라. 소식이 통할 길 없다고 걱정할 것 없으니 한 석장이 두 잉어보다 낫다오. 조선시대 남구 만해시, 남용익을 만나러 가는 회인 선사를 전송하다 였습니다. 선사는 승려를 뜻합니다. 산속에 사는 남용익은 남구 만해 벗인데요. 늙으신 판서라고 했습니다. 한때 판서직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자연에 머문 거죠. 그래서 남구 만은 친구의 소식이 늘 궁금했는데요. 마침 아는 스님이 친구가 사는 송산에 간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한 석장이 두 잉어보다 낫다고 표현했어요. 석장이란 스님들의 지팡이. 잉어는 이어척소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잉어 두 마리를 보냈는데 뱃속에 편지가 들어있었단 얘기입니다. 편지를 품은 잉어보다 지팡이를 짚고 가는 스님에게 직접 소식을 듣는 것이 좋다는 말인 거죠. 취타 절화, 이슬기의 가야금, 이승희의 해금, 서수복의 장구반주로 이어갑니다.

0: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들으신 곡 취타 그리고 절화 이슬기의 가야금과 이승희의 해금 서수북의 장구반주였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춘향가 준비했는데요. 방자 이도령에게 춘향 말 전하는데 대목을 이도령의 조상현 방자의 은희진 김용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방자 할 일 없이 건너와 도령님 전 고하되
2: 아무리 가자 해도 종시 듣지를 않고 도령님 전의 욕만 담뿍 읍디다.
3: 아니 욕은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2: 안수의 접수와 해수 결이라고 읍디다.
3: 그게 욕이 아니다. 오늘 밤 삼경시에 너와 나와 자기 집으로 오라는 뜻이다 이놈아.
2: 예?
3: 그러니 네가 춘향 집을 알면 춘향 집 경치나 우선 좀 일러다오.
2: 예?

전경을 가리워. 나무 안긴 새는 호사를 자랑한다.

0: 계상 모란 자야 등사롱이
1: 아이고

0: 情写出娘儿写不容所以啦
1: 좋다좋다장원이정결하고송죽이울밀하니여의지철계로다예방자야책실로돌아가자
2: 이때요도령님책실로돌아와글을읽는뒤호는벌써춘향집으로먼저건너가고등신만앉아놀이글로뛰어있겄다
3: 맹자견양해왕의신대왕알소포른철일의어인이역장요일이오구호이가
1: 야이글도뭐니까다대학을내라
3: 대학지도난제명명도가며제신민나며제지어지선이라남창은고군이오홍도난신부로다홍도의신부들이우리춘향의신부들이대고라전왕신은이속덕으로왕에껐다
0: 아여보시오도련님태고라천왕씨가이목덕으로왕했단말안들었어도쑥덕으로왕했단말은금시초문이오
1: 네이놈네가모르는말이다태고라천왕씨때는이가단단해서목덕을자셨거니와지금선배들이야이가단단치를못하니어찌목덕을자시겠느냐공자님이후세를생각하여물씬물씬한쑥덕으로고일하시고저명륜당에서현모하셨느니라
0: 도련님말씀은하늘이깜짝놀랄거짓말이구만이라
1: 네이놈잔만말고천자를데려오너
0: 아니도련님뜻밖의천자는웬일이시오
1: 네가모르는말이다이천자라하는것은칠서의본문이라뜻을새겨놓고보면은별별희한한맛이그속에다들어있느니라잔만말고어서데려오너
2: 야천자를데려오니도련님이천자뒤풀이를하시겠다
3: 자시에신천하니부연행사시
4: 제할
3: 부요빈창의하늘촌축시어생기하여금목수화를받터스니영생만물따지유현미모흑장세

望天山上，苍生也出色帮，有什么地方呢？

0: 천 찬바람에 백설 강산의 여를 놓고 오매불망 모리사랑 규룡 신처강 출장 부영야야기 세르용마 왕한록해 부르른 철저한 고운 대도 일세 모아도 나물려 이모이니헌 원하나 천사만사 이룰서 이리저리 동이다 군지 세월 해제 조강 지체는 박대 모든 언니의 대전 국변의 법종을 준향연대에 한테 대고 보이면 법종 여자가 대고 그래
1: 판소리 춘향가 그 중에서 방자 이도령에게 춘향말 전하는 데 대목 함께 하셨습니다. 이도령 역의 조상현, 방자 역의 은희진 그리고 김명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가곡은 남창과 여창, 우주와 개면조의 여러 곡이 한바탕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곡마다 다양한 시를 얹어 부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여창 가곡 우주 이수대여, 버들은 실이 되고를 전해드립니다. 이수대엽은 둘째치라고도 해서 초수대엽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노래입니다. 버들은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북은 배틀에 딸린 도구로 틀에 세로로 걸린 날실 사이로 씨실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봄날 길게 늘어진 버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꾀꼬리를 마치 천을 짜는 것처럼 상상한 거죠. 여창 가곡 우주 이수대엽, 버들은 실이 되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93춘은 봄날 석 달을 의미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겐 아름다운 봄날도 시름 가득한 풍경으로 보이는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누구서 녹음 방초를 승화시라 하던고. 녹음 방초 승화시는 푸른 나무가 우거진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름을 짜내고 있는 사람에겐 버들의 싱그러운 초록빛이 좋게 보일 리 없겠죠. 그럼 여창 가곡 우주 이수대엽, 버들은 실이 되고를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여창가곡 우주 이수래엽 버들은 이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고우석의 피리 연주로 이재윤이 작곡한 곡 Now 들려드립니다.

이재윤이 작곡한 Now, 고우석의 피리연주였습니다. 값비싸고 이름난 명약보다 다정한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다정한 말들 사이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언제나 힘이 나곤 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둥글의 당실 준비했습니다. 더 풍랑의 연주와 노래로 둥글의 당실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팽팽히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기분 전환이 되죠. 휴식이나 기분을 전환시키는 방법은 1,000명의 사람에서 만 가지 해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남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그리고 내 상황에 어울리는 그런 방법 하나쯤은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유가 시대 자동차 가지고 나가기가 겁이 나지만 한 번쯤 신나게 달리고 싶은 마음 역시 어쩔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최용준의 드라이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드라이브를 택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아니면 뭐 동네 산책도 좋겠고 서점에 가서 책을 들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나들이도 좋고요. 단,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모두 놓치고 떠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좋으시다면 양보하겠습니다. 분명 다시 돌아오실 거를 아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분 좋은 징검다리 연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조아택님의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울타리 없는 음악 치유 방송 대한민국 인기가요. 치유지도사 박노아님 사랑합니다. 신청해보는 곡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권진원의 노래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늘 고마운 조아택님, 그 마음 담아서 신청곡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박미희님께서 정하신 노래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도 함께 듣죠.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황춘의 추억 속의 그대,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황춘의 노래 청하신 박미님께선 동화구연 가는 날인데요. 애교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려니 어려움이 따르네요. 그래도 뭐든 배우는 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자격증 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석 안 해서 수료증이나 받아야겠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셨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는 우리 박미님. 탁구도 잘 치시고 산에도 자주 가시고 이제는 구연동화까지 도전하고 계시는군요. 그야말로 재능부자십니다. 부지런히 생활하시고 활동하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십니다. 박미님. 또 최희선님께서는 반갑습니다. 교육 가는 중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최희선님 좋은 노래 청하셔서 저희도 덕분에 오랜만에 듣겠네요.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응원해드리겠고요.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놓겠습니다. 김미영님께서는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듣고 싶다고 하셨죠? 들려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종신님, 요가 즐기면서 한 시간 알차게 듣고 있어요. 윤현석의 러브 부탁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와, 문종신님 요가 하시나 봐요. 요가도 쉽지가 않죠. 예, 고난도의 동작이 있고 그래서 저는 워낙 몸이 뻣뻣해서 요가 같은 거 좀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니까 더 뻣뻣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현석의 러브 준비할게요. 문종신님. 또 이민희님께서 정하신 박혜경의 고백까지 함께 이어드리죠. 먼저 신해철이 부릅니다. 일상으로의 초대.

0: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윤현석의 러브에 이어서 박혜경의 고백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은님께서 요즘은 꽃들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아요. 정미라의 꽃 신청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김은님 좀 우울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꽃 덕분에 좀 나아지셨나 봐요.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홍정화님께서는 남편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날이라 아침 준비하며 등모할게요라고 쓰셨어요. 네, 그러면서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홍정화님, 네, 남편께서 어떤 자격증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좋아하시는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애님,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면서 오늘 방송도 다 들었네요. 정인과 부른 바비킴의 사랑할 수 있을 때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죠? 늘 사연 고맙습니다. 박영애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임화빈님께서는 좀 속상하신가 봐요. 큰아들이 대학 신입생으로 청주에 있거든요. 입학하고 지금껏 통화를 3번밖에 못했어요. 첫 통화할 때 아들이 통화를 꺼리는 것 같아서 용건이 있어야만 전화합니다. 카톡도 여러 번 해야 간신히 응답하고 이렇게까지 아들 눈치 볼 줄 몰랐네요 하면서 보아의 넘버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본인의 넘버원인 아들과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먹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하신가 본데요. 이마배님, 네. 신입생이라서 바빠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엄마에 대한 애정, 감사함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전화나 문자기가 좀 멋쩍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서서히 준비하신다 생각하셔야지 어떻겠습니까? 뭐 본인이 힘들면 또 부모님 바로 찾아올 거예요. 네,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이마비님, 사연 고맙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라의 노래부터 전해드리죠. 꽃.
1: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꽃을 가져서도

방금 들으신 곡은 보아의 넘버원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정미라의 꽃, 정대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정인이 피처링한 바비킴의 사랑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오필재님, 다치셨다고요? 다친 상처는 괜찮은데 깁스가 몸을 건드려서 아파요. 근데 또 목발도 불편합니다. 얼른 낳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낳고 싶죠. 이 건강하시던 분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불편하고요. 예, 오필진님의 심정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워낙 건강하셨으니까 다른 분보다 더 빨리 쾌차하실 것 같아요. 어서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필진님 고맙습니다. 최미수님께서는 취직한 지 3년이 넘어가니 요즘 일이 실증나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직장 들어가면 3일,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또 3년 이렇게 번아웃이 온다는데 한 일주일 쉬고 싶네요 하면서 데이식스의 해피 신청하셨습니다. 최미수님, 고비가 찾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고비 잘 넘기셔야 할 텐데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곡 데이식스의 해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효남님께서 청하신 노래도 함께 띄워드리죠. YB의 꽃비.

YB의 꽃비, 데이식스의 해피였습니다. 오늘 끝곡 문희관님의 신청하신 소리새 5월의 편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노문성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퇴원. 새로운 날들의 시작. 아내가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는 날, 아들은 엄마를 맞이한다고 나름 청소까지 해뒀지만 그 수준이 아내 눈에 차기는 어려웠다. 나 좀 싱크대 데려다 줘요. 싱크대 앞에서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냐고 야단이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줄곧 아내와 병원에 있었고 아들은 학교 연구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말이다. 깔끔한 아내 성격에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 속상하면서 올라온 기분풀이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스스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고. 나는 집이 한동안 거의 빈 채로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이제 내가 청소를 다 하겠다며 달랬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자 아내는 고개를 파묻은 채 한참 있었다. 오랜만에 온 집이라 그런지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다만 아내의 화난 기운이 줄어들어 아쉬웠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은 존재 자체로 주변을 환하게 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든다. 나는 운 좋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내와 아내를 닮은 아들, 딸이 그랬다. 그러나 오랜 입원 생활은 아내를 지치게 했고 한없을 것 같았던 밝음이 빛을 잃고 있었다. 아내가 집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구를 옮기고 운동 공간을 확보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안고 거실로 출근했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최고 안식처인 안방 침대로 퇴근했다. 오전에 내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아내는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나는 아내에게 요리를 배웠다. 미역국, 카레, 된장국, 달걀 프라이, 그리고 압력밥솥에 밥 안 치는 법 등등. 친구들과 친척 동생들이 보내준 반찬이나 국도 큰 도움이 됐다. 오후에 우리는 주로 같이 운동하거나 재활치료소에 갔다. 운동할 때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아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곤 했다.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면 옛 생각이 났다. 그때 살던 집은 서양이었는데 그만큼 빛이 오래 머물러 한여름에 어린아이들 키우기가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처가에서 보내준 에어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내랑 두고두고 그때 얘기를 한다. 아내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다고 했다. 바짝 붙어서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으니까. 대신 여름에는 새끼손가락만 걸고 돌아다녔다. 아내는 상반신 힘만으로 이것저것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이를 악물고 매일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재활운동에 투자했다. 재활치료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사서 집에서도 그대로 따라했다. 다리의 근육도 조금씩 붙는 듯했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만큼 정신적으로도 한결 단단해졌다. 자기 힘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몸에 갇혀 지내면서도 아내는 늘 내게 고맙다고 했다. 내가 아내를 자주 안고 다리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의 다리를 대신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게 서글픈 행복이었다. 서른 걸음만, 스무 걸음만, 아니, 설 수만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안고 이동할 때마다 나는 아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렇게라도 아내의 재활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라면서.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쉼 없이. 집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은 목욕과 머리 감기였다. 일주일에 두 번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고 뜨끈한 물이 준비되면 아내를 욕실 의자에 앉혔다. 머리부터 감기고 샤워를 해줬다. 아내에게 통증이 찾아오기 전에 표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모든 행동을 신속히 끝내야 했다. 목욕한 후 아내는 평소보다 깊이 잤다. 덕분에 나도 잘 잤다. 아내의 자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부부 사이에 아름답다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각자 영혼에 밴 습관이 서로 녹아드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 우리 둘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런 행복을 누려왔다. 밝은 희망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며 매일 아침 눈을 떴으니 말이다. 재활치료소에 가거나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나름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아내를 침대에 눕힌 채 옷을 갈아입히고 간이 휠체어에 태워 집을 나선다. 아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로 향한다. 원래는 아들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내와 나 둘이서 움직였는데 어느 날은 진눈깨비가 날려서 뭔가 불안했다. 그날은 또 준비했던 휴대용 휠체어 공간이 겨울옷을 입은 아내에게 비좁았다. 집, 주차장, 차, 진료실 등으로 오갈 나를 생각하면 아내도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 우리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아내를 보살피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들도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을 것이다. 나중 일이지만 결국 아들은 한 학기를 더 들여 학위를 받게 됐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쉼 없이 오네 하스트, 아버 오네 라스트. 독일 철학자 괴테의 말이다. 아내의 재활과 아이들 공부를 생각하면 당시 우리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었다. 온 가족이 말없이 이 생각을 지키려 부단히 애썼다. 나는 거기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훗날 아들 학위 수여식 날. 아내는 아들이 안고 있는 큰 사진 속에서 함께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내. 일본에서 온 큰 누나가 대신 그 자리의 즐거움을 아내와 나눴다. 아들의 학위 과정 입학이 정해졌을 때 뛸 듯이 좋아하며 기도하던 아내 모습이 어른거렸던 나는 한참 동안 학교 뒤 바위산만 가만히 바라봤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통증이 주는 고통.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다리를 마사지하고 집 청소를 한 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차리면 아내를 깨워 식탁에 앉혔다. 식탁에서 가볍게 세수하고 밥을 먹은 뒤 쉬는 동안 잠시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으로 통화했다. 빨리 나아서 미국에서 만나자는 얘기. 영상 너머로 손자 재롱을 보는 게 아침에 큰 낙이었다. 통화를 마치면 아내는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휙 둘러본다. 정리 상태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우리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하루는 아내와 둘이 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아내와 나의 놀이터였던 지하 식당가를 지나왔다. 휠체어 놀이, 이송용 침대 놀이, 이송용 침대를 찾으려 헤매던 기억. 재활치료를 마치고 식당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일. 식당 메뉴를 보고 하면 아내가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내가 그걸 사와서 침대에 앉아 함께 먹던 기억. 꿈을 꾸듯 그 모든 순간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내는 우리가 즐기던 드라이브 코스를 돌아보자고 했다. 차를 성북동 뒷길로 몰아 길상사를 거쳐 북악 스카이웨이를 타고 예전 살던 청운동길로 내려온다. 광화문을 지나 삼청동으로 그리고 청혼했던 장소까지 들러 집으로 오는 코스다. 아내는 별말 없이 차창 밖 스치는 풍경을 눈에 다 담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날 밤부터 아내가 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다. 통증은 더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나 또한 마음이 심란했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진료를 받아보자고 했다. 병원에서는 전보다 강도 높은 진통제만 처방해줬다. 신기하게도 이 통증은 누워있으면 사라지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찾아왔다. 결국 모든 움직임을 30분 한도로 맞춰야 했다. 아내가 손짓하면 안아서 침대에 누이고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앉히고 한도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30분, 20분, 15분. 이제는 병원에 가도 휠체어가 불안해 환자 이송용 침대를 먼저 찾아야 했다. 통증이 주는 고통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한다. 아내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아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순식간에 맺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초조함. 그건 역시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통이다. 통증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내 물음과 달리 돌아온 의사의 답변은 간단했다. 호스피스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할 과정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아내와 나는 끝까지 지나간 기억을 나누며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우리가 헤어질 시간도 그만큼 다가왔다는 의미였다. 시간을 붙들 방법이 없다. 그 사실은 내게 한없는 무력감을 줬고 끝모를 상실감으로 허우적거리게 했다. 부부가 헤어지면 흐른 세월 대비 차차 잊힌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어떤 기억은 흐르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 진하게 오래도록 생각난다. 어쨌든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는 재활을 위한 운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움직임의 절대 기준은 통증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노문성 작가의 에세이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노년기 남편이 있습니다. 부부는 둘만의 역사를 쌓으며 최선을 다해 젊은 날을 살았는데요.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더 나은 쪽을 선택하려 애썼던 부부. 아내는 죽음과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남편도 그 뜻을 존중해 아내의 존엄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0: 제1505편 폐지된 영장을 다시 임명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금 우리는 병자호란 패배 이후에 철저히 와해돼버린 조선의 군사방어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효종 즉위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어느 만큼 진전이 있었는지를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군사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처음 거론됐던 사안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영장복설이었습니다. 영장이란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사진영의 총지휘관을 일컫습니다. 품계로 따지면 정삼품에 해당하죠. 병자호란 이후에 폐지돼버린 지방 각 도의 영장을 다시 부활해서 임명하자 하는 것이 바로 영장복설 주장이었죠. 영장 파견이 중지된 이후로는 고을의 수령이 군사 업무까지 겸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방군의 체제가 제대로 갖춰질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효종 즉위 초부터 영장을 복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2: 주상 전하, 신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지금 삼남지방에 있는 16군대의 군영에는 영장이 없는 실정이옵니다. 하오니 시급하게 그들 군영에 각각 영장을 차출하여 보냄으로써 군사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해야 하옵니다. 만일 지금처럼 고을의 수령에게 군사 업무까지 겸직하도록 한다면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크게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1: 병조판서 원두표가 거듭 제안을 하자 효종도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3: 그래. 삼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계책을 마련하라.
2: 하운데 전하, 영장의 임무를 맡길 만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무관급제자 중에서 발탁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내어서 영장으로 제수하도록 하시옵소서.
3: 그리하라.
1: 지난 시간에 이 대목까지 방송을 했는데요. 막상 16군데나 되는 지방군영의 지휘자를 임명해 보내자니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전회의를 앞둔 편전으로 갑니다.

0: 아유,
1: 아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엄연히 풍계가 있는 법인데.
2: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영장 목소리 중요하다 해도 이 주세 작업을 갑자기 올려서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3: 그렇죠.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 작업을 올려서 보내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지방 군현에서 품계가 낮은 사람이 영장으로 부임하면 영이 서겠습니까?
1: 아유, 하지만 아무런 공적도 없는 자들에게 작업을 함부로 올려주는 건
2: 저

0: 작금의 삼남지방에 영장을 갖추어 보내는 일로 대신들 사이에 말들이 많은데 우선 병파는 어찌 준비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1: 예, 제하나. 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지방 군영의 영장이 부임해 가면 여러 고을을 통제해야 하옵니다. 하운데 품계가 낮고 사람이 미천하면 누가 기꺼이 그의 명령을 따르게 싸웁니까? 조정 여론을 듣자 하니 갑자기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안 될 일이라 하여 비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자급을 올려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신이 이미 삼사품 중에서 등용할 만한 사람 20명을 선정했으니 곧 임명하여 보내고자 하옵니다.
2: 전하, 신사헌부 대사헌 최유후가 아뢰옵니다. 조정관리들에게 자급은 매우 중요하옵니다. 어찌 헛되이 자급을 올려줄 수 있단 말이옵니까? 조정의 대소신료들에게 자급 한 단계를 더하고 빼는 일은 공직의 기강을 유지하는 데 더없이 중요하옵니다. 사정이 그러할진데 더구나 경력이 없는 데다 또 공로도 없는 사람을 어찌 하루아침에 영장으로 발탁하여 임명할 수가 있는지 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사옵니다.
3: 지금 어전회의 석상에서 지방군영에 영장으로 임명하여 내려보낼 사람들의 자급을 올려주는 일로 대소신료들 간에 논란을 벌이고 있죠.
4: 자급이란 벼슬에 따른 품위의 등급을 말한다. 조선시대 관리의 등급은 정1품부터 정9품까지 그리고 종1품부터 종9품까지 도합 18품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품계는 다시 상하 자급으로 세분화되어서 총 36자급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공무원들을 1급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까지 9단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관리의 등급에 기초를 두고 있는 셈이다.
3: 자급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떤 관리가 공을 세워서 분계를 올려주는 것을 더할 가짜를 써서 가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혁파되기 이전에 영장의 자급은 대체로 정3품이었습니다. 군사 지휘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야 하겠는데 그런 사람은 자급이 낮다는 것이 문제죠. 가령 지방의 군수가 종4품이고 현령은 종5품인데 그들에게 군사 업무와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자면 그들보다는 자급이 높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어 단계 이상 자급을 승급시켜서 내려보내자. 병조판서의 견해가 이러하고요. 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깨뜨리는 처사이니 안 된다 하는 것이 대간의 견해입니다.
0: 자급을 그렇게 올려보내는 것은 뒷날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는 것이 대간이 우려하는 바이고 병조에서는 영장으로 내려보낼 적임자가 모자라는 실정이니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양쪽의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도다.
3: 처음엔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던 효종이 그 문제를 두고 신료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드디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0: 여러 말할 것 없다. 나이가 젊고 기운이 날랜 사람을 영장으로 임명하여 보내서 우선 지휘 능력을 시험해 보다가 만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영장에서 해임하고 올려주었던 자급도 도로 빼앗으면 될 것 아닌가? 영장을 너무 오랫동안 폐지한 끝에 부활시켰으니 이들에게 신설된 임무를 위임함에 있어 어찌 시행착오가 없겠는가?
3: 그런데 폐지했던 지방군영의 영장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입니다.
5: 첫 번째로는 일단 청나라의 의심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항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복한 나라에서 갑자기 모든 지역에 지방군사지휘관을 배치했다라고 하면 이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수령들도 이제 인사 업무, 그리고 이 수령을 유지하는, 관할을 유지하는 비용들이 문제가 되는데, 영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설로 거기에 주둔하는 병영과 또 거기에 부방해야 되는 이제 역의 문제, 유지하는 병력, 무기 등의 문제.

0: 제가 계속 상설 고정 지출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 요 비용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끝내면서 조선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군비 증강은 물론 허물어진 성곽을 다시 쌓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었죠. 그런데 조선에서 각토에 영장을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등 지방의 군영을 재정비한다는 정보가 전해지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효종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방 군영의 영장 복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2: 실제로 영장 제도를 다시 복설을 합니다. 이때 효종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효종이 군사권 장악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느 왕이 안 그렇겠냐면 효종은 특히 심해요. 왜냐하면 강빈 옥사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신변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이것은 수령권을 좀 약화시키고 무신의 군사 지휘권 이거를 좀더 강화시킨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치를 주장하고 있는 양반 사대부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이었죠. 근데 효종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은 북벌이죠.
1: 계승범 교수의 얘기 중에 북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탐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 군영의 영장 제도는 부활이 됩니다.

영장 폭설 문제는 그러하고요. 그러면 다시 효종대에는 군사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변사 등록이라는 문헌에 실린 군사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비변사 등록은 조선시대 최고 회의 기관이었던 비변사의 활동을 수록한 문헌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문헌을 지금 처음으로 언급한 이유는 선조대 이전의 기록들은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효종대의 기록은 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변사 등록, 효종 원년 1월 3일. 이날 비변사 당상관들이 편전에 들어서 어전회의를 갔는데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들어볼까요?

0: 전하, 신이 선왕인 인조대왕 때 청나라의 심양을 출입할 때 살펴보니 평안도 방수군의 군보포 징수를 중앙조정인 병조에서 관장하지 아니하고 평안도 병마사가 주관하고 있었사옵니다. 돌아와 이 말씀을 아뢰었더니 선왕께서는 병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셨사옵니다. 그 이전에 각 군사 진지에 별도로 방수군을 배치하여 방어를 할 때는 군부포를 징수하는 일이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병자 호란 이후 지금까지는 군사를 직접 배치하여 방수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방수군은 곧 병조의 소관이 되어야 하오며 그 군부포의 징수 역시 마땅히 병조에서 관장해야 하옵니다.
1: 전하, 만일 군보포를 중앙조정의 병조에 상납을 하게 하면 그 폐단 또한 클 것이옵니다. 포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으되 이왕지사 군보포를 징수할 것이면 평안도 자체에 맡겨서 평안도의 공용경비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옵니다. 병자호란 이전의 경우 평안도 병마사가 부원수를 겸직하여서 평안도와 황해도의 군병까지 모두 관장하고서 아침저녁으로 별난에 대비하여 싸웁니다. 하오나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긴급하게 전쟁에 대비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황해도의 경우 각종 군병에게서 군보포를 징수하였던 것이옵니다.

0: 주상 전하, 평안도는 군사들로부터 징수한 군 모포가 자그마치 800여 동에 달한다고 하옵니다. 이 많은 군 모포는 모두 평안도 병마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사로운 물건이 되어버렸사옵니다. 중앙조정의 병조에서는 그렇게 징수한 군보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를 매년 서울로 운송하여 바치게 하면 물론 폐단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나 조정에서 그 실제 수를 파악하여서 각 병영에 나누어 지급하고 남은 포는 따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하오니.
1: 이후로도 비변사 대신들의 군보포와 관련된 발언들이 길게 이어집니다만 일단 생략하기로 하죠. 그렇다면 당시에는 병역의 의무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행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2: 16세기부터 60세까지의 남성 장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종의 양반이 아닌 한, 노비가 아닌 한 1년에 한 두 달 정도 실제로 병영에 가서 군무를 해야 해요. 이게 이제 군역의 의무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16세부터 60세까지 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평생을 군인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번이 되면 자기 집을 떠나서 너 어디로 와 하는 게 뭐 한양일 수도 있고 뭐 지방의 감영일 수도 있고.
1: 본래 정해놓은 원칙은 그러했는데요. 그게 원칙대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2: 전문적인 군대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16세기 때 이제 방군 수포제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방군, 군사들을 방면해버리는 거예요. 해산, 해버리고 대신에 수포, 포로 걷는다는 거죠. 명분은 좋아요. 이제 뭐 농민병들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뭐 1년에 두 달씩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번거롭지 않니? 그러지 말고 매년 1년에 포, 두피를 내라. 그러면 너는 실제로 복무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렇게 거둔 포를 가지고 정말 정예병을 키울 거야. 본래 명분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정예병을 안 키웠고 그냥 몸으로 때워야 할 군역이 조세화 해버린 거예요. 군포를 내는 건데.
1: 병영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는 대신에 옷감, 즉 포를 바치면 징집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치는 포를 군보포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흔히 군포라고 부르죠.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군포로 칭하겠습니다. 당시에는 포목이 물품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정기적으로 돈을 바치고 병영 훈련을 면제받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3: 군포는 조선시대 군역 의무가 있는 양인 장정들이 직접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바치던 포목을 일컫는다.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들이 1년에 한 필 혹은 두 필씩 납부하였는데 이 제도는 군비 조달을 위해 정착되었다.
1: 현역 군인을 발을 정자에 정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군이 병영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농사 등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징집에 응하기 어려운 병역 의무자는 정군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옷 그리고 무기 등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죠. 그 후방 지원자를 도울 보자의 보인이라고 하는데 정군 한 명당 두 사람의 보인이 배정되어서 지원을 하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인이 지급하는 군포가 온전하게 훈련에 참여한 정군을 지원하는 데에만 고스란히 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처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0: 전하, 군포의 징수가 너무 가혹하여서 백성의 피땀을 짜내는 등 군정이 극도로 문란한 지경이옵니다.
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5편 폐지된 영장을 다시 임명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행수 어르신은 아시겠죠?
1: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느냐.
2: 황진이를 잊기 위해 가야금 연주에 몰입하는 현아.
3: 딸? 딸을 낳았어? 아, 그 너처럼 예쁘냐?
4: 체면과 위신은 어디로 쳐두셨습니까?
5: 내일부터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술병을 들어라.
4: 난 진이를 위해 술병만은 들 수 없어.
6: 그것도 모르고 넌 네 발로 기방으로 끼어들어왔지!

0: 시원해?
1: 햇볕이 따뜻한 마당에 나와 황진이가 어머니 진현금의 머리를 감긴다.
2: 시원해.
0: 귀 밑에 검은 머리 있다. 우리 엄마 회춘하시네.

0: 그러나 자이언티의 바람과 아니 황진이의 바람과는 달리.
1: 엄마, 아침 드셔야죠.
0: 어느 날 아침.
1: 엄마, 우리 엄마 늦잠을 다 주무시고. 엄마, 엄마.
0: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이 없는 진현금.

황진이가 진현금을 안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0: 어느덧 이 사정이 황진이와 성도에 온 지 3년이 지난다.
1: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6년. 6년만 살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3년,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으로 3년.
0: 이 사정에게 6년, 계약 결혼을 요구했던 황진이.
2: 내가 못 헤어진다고 하면...
1: 그럴 뿐이 아니란 거 알아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한양입니다. 한양으로 가세요.
2: 아, 이런. 이제 나한테 당신 없이 살라는 거야?

0: 이서정이 송도를 떠나는 날 비는 내리고
1: 나는 언제고 당신을 기다려. 당신 말대로 나만의 일이 되어도
2: 건강하게 편히 사세요.
1: 라모 두비.
0: 이사종이 예매한 기차가 들어오고.
2: 먼저 돌아서겠습니다.
0: 이사종이 기차에 올라타기도 전에 먼저 발길을 돌리는 황진이.
1: 명호라.

0: 6년이라는 계약 결혼 동안 황진이는 이사정과 소울메이트로 전국을 여행하며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1500년대생 황진이로 보통 여자의 삶을 살았다.
1: 이것으로

0: 아씨는?
1: 어휴, 오라버니는 평생을 아씨 걱정만 하네.
0: 아, 밥은 잘 드시고 잠은 잘 주무셔?
1: 아이고, 그렇게 궁금하면 아씨 옆에 딱불처럼 딱 붙어있든가.
0: 아, 잘 계시느냐고.
1: 아, 궁금한 사람이 직접 물어보셔. 아휴, 우리 아씨는 복도 많으시지. 세상 천지에 내 걱정 해준 놈은 한 놈이나 있을까 모르겠네.
0: 사오라, 아이, 밥은 잘 드시냐고. 아니, 입맛 없을 땐 장어도 밥인데 민물 장어라도 좀 사다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2: 이사정과 이별 후 또다시 이별 후유증에 아파하는 황진이.
1: 사랑하고 이별하는 일이 솔직히 아씨가 초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아프십니까요?
3: 세상엔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는 모양이다.
2: 사랑하는 마음과 이별의 마음을 시조로 풀어냈던 황진이는 이사정과 이별 후에도
3: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네 모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2: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넣어 그리움을 달랜다.

0: 어머니와 이서정을 떠나보낸 후 마음이 어지러운 날이면 황진이는 멘토 화담 서경덕을 찾았다.
1: 인생이 뭔가요, 선생님?
0: 마음속의 화두를.
1: 사랑의 유효기간은요? 세상에 영원한 건 뭔가요?
0: 황진이가 뜨거운 감자를 투척할 때마다 서경덕은 그만의 독특한 학습법.
2: 사사, 사사, 인생, 사사, 사랑, 섯, 영원.
0: A4 용지 화두로 떠오른 단어를 적어 벽에 붙인 뒤
2: 계속 노려봐. 떨어져라 보는 거지. 인생이란 뭘까? 응? 인생, 이 두 글자를 봐.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 이 명동성당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마음 저 밑바닥에서부터 아득한 종소리가 들려. 바로 그것이 깨우침이야.
0: 이는 집중과 반복을 중요시했던 화담 서경덕의 학습법으로
2: 스스로 깨달아 얻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기쁨이다.
0: 초당을 드나들던 많은 서경덕의 제자들 중에 황진이는
1: 막내 아드님 이름이 균이라고 하셨죠? 어?
3: 아이, 기억력도 좋으셔. 프로바이오틱스 예, 허, 균입니다.
0: 소설 홍길동의 갓파더,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바로 그의 아버지가 허엽으로 황진이와는 초당의 남사친 여사친으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였다.
3: 아이, 근데 이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라 그런지 우리 막내 아들의 남다른 영특함도 걱정입니다.
1: 장차 조선 출판계를 찢어놓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겁니다.
3: 아이고.
1: 두고 보십시오. 할 수 있을 거야.
4: 할 수가 있어. 오늘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3: 이 녀석. 그 장차 네가 조선의 출판계를 찢어놓을 거라고 하더구나.
4: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습니다.
3: 뭘? 이 녀석이.
4: 선녀 같은 모습에 장군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니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3: 내가 그리 말했더냐?
4: 게다가 시조까지 잘 짓는다고 하니 대체 어떤 분인지. 아, 본명이 황진이라고 하셨습니까?
3: 그래. 기억력은 좋구나. 그래, 황진이.
0: 어려서부터 황진이를 알고 동경했던 허균은
4: 성품이 얽매이지 않아서 남자 같았다. 거문고를 잘 탔고 노래를 잘했으며 일찍이 산을 유람하며.
0: 자신의 책을 통해 황진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직접 남긴다.

0: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웨딩드레스 입은 아가씨를 뒤에 태우고 고가도를 달릴 거야. 재림 그리고 이사송 조민수.
1: 동지딸 기나긴 밤 야식으론 뭐가 좋을까? 황진이 김자연.
2: 우리 막내 아들도 진인데 하진이. 허균 허역 박영재.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길이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소설과 박경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과 박경리와 관련 있는 명소인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아가 볼 텐데요. 박경리 문학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박경리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박경리 선생은 1926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단편소설인 계산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당시 추천 작가는 등신불의 작가로 유명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었고요. 박경리라는 필명도 김동리 선생이 지어졌습니다.
2: 네, 작가님, 박경리 선생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박경리 선생은 단편소설을 주로 썼지만 현대문학의

0: 많이 썼습니다.
1: 네.
0: 박경리 선생의 주요 작품으로는 대하소설인 토지를 비롯해서 김약국의 딸들, 파시, 나비와 엉겅퀴, 노을진 들녘 등이 있습니다.
1: 작가님, 그럼 지금부터는 박경리 선생과 관련이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아가 볼까요?
0: 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은 지난 1999년에 개관했는데요. 개관 당시의 명칭은 토지문화관이었습니다.
1: 네.
0: 현재 박경리 문학공원은 소설 토지의 산실인 박경리 작가 옛집을 중심으로 테마 정원과 집필실 등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 박경리 선생은 언제부터 원주에 살기 시작했나요?
0: 네, 박경리 선생은 54살 때인 1980년 원주시 당구동으로 내려와서 소설 토지의 4부와 5부를 집필했습니다. 소설 토지는 1994년 8월 15일에 5부 25편으로 탈고를 했는데요. 소설 토지의 마지막 문장은 외치고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끝.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네. 작가님, 박경리 문학공원의 테마공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0: 네. 박경리 문학공원에는 평사리 마당, 홍이동산, 용두레 벌 등과 같은 세 개의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1: 네.
0: 이 가운데 평사리 마당은 소설 토지의 주요 배경지인 하동 평사리 들녘과 섬진강 선착장 등을 재현해 놓았고요. 홍이동산은 토지에 등장하는 홍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따서 조성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용두레 벌은 토지에 등장하는 용정, 즉 용두레 우물을 따서 이름 붙여진 테마공원입니다.
1: 네, 박경리 문학공원과 함께 둘러보면 좋은 것도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바로 옆에는 지난 2010년에 개관한 박경리 문학의 집이 있는데요. 5층에 있는 영상실에서는 약 8분 분량의 영상물을 통해서 박경리 선생의 생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2층으로 내려오면서 박경리와 만나다, 토지에 들어서다, 살펴보다, 회상하다 등과 같은 전시 공간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1: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소설가 박경리와 박경리 문학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입니다.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를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중년 이후로 대장암 위험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층도 방심

의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대장암이 증가하는 이유, 특히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오늘은 대장암의 위험 요인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암을 비롯해서 중증 질환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은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식습관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이 들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지만 젊은 층에 대장암이 늘고 있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대장암의 위험, 한의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1990년도에 대비해서 발생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이런 이제 선진국들은 증가폭 자체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네. 지속적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특히 50세 미만에서의 젊은 층에서의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대장암의 원인으로 늘 강조가 되는 게 서구화된 식습관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게 뭘 말하나요? 육식이 문제인 건가요?
1: 사실 잔인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보다는 식단의 패턴이 문제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중에서 대장암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네. 붉은 고기, 그다음에 적색류 같은 붉은 고기, 그리고 가공육 섭취, 네. 그다음에 식이섬유 부족, 고지방이나 고칼로리 식당, 네. 그리고 당류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율 상승,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뭐 붉은 고기, 그러니까 육류, 동물성 지방, 또 가공육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음식들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1: 네, 고온으로 이제 조리를 했을 때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뭐 다완 방향족 탕화수소 이런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고 네. 또한 이러한 음식들에 있는 햄아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장 점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장내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유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육식을 지적을 하셨지만 육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에게도 대장암의 위험은 있지 않나요? 가족력도 문제가 될까요?
1: 네, 대장암은 크게 세 가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족력을 포함한 유전적 요인입니다. 네. 1촌 내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어린 나이부터 다발성 용종이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내 환경이 중요한데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겨서 장 점막의 손상이 축적이 돼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장암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이 쌓여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게 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중에서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1: 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는 네.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음주, 흡연, 당뇨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네. 음주, 흡연은 이제 대장암의 위험에서도 빠지지 않는 건데 운동 네. 부족은요. 신체 활동과 대장암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장 운동이 저하되게 되면 네.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발암물질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증가가 되면서 네. 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돌연변이가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IGF-1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네. 세포 증식이 촉진이 되고 세포 사멸이 억제하게 되는데 네. 이 자체가 종양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네,
1: 또 마지막으로는 운동 부족 자체도 문제기는 한데 네. 실제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하게 돼서 내장 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돼서 대장암의 위험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습니까?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와 대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사실 스트레스 자체는 대장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활성화가 지속이 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 제거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요즘은 예방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이상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보통 혈관이나 설사, 변비, 그리고 흑색, 짜장색과 같은 변, 복통, 체중 감소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0: 네. 그럼 암이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오른쪽인 맹장이나 상인결장이라는 곳에 암이 생길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은 장의 내강이 넓고 내용물이 좀 묽은 편이기 때문에 장 폐색이 잘 안 생깁니다. 네. 따라서 환자분들이 뭐 빈혈, 피로감, 체중 감소, 복부의 불편감 등을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하행결장, S장결장이라고 하는 왼쪽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배변이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장내강이 좁은 편이라서 장폐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변비, 설사, 배변습관의 변화, 심한 복통이나 복부 팽만 등을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직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홍색의 혈변, 점액변, 그리고 잔병감을 느끼거나 가늘어진 변 이런 것들을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0: 네. 그 결장암, 직장암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직장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집니다. 아무래도 항문 쪽에 좀 더 가까울수록 항문 보존이라든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거죠?
1: 네, 그럴 수 있긴 합니다. 네. 직장암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게 되고 항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 암이 위치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서 크기를 줄여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 보존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0: 그런데요,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좀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진행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 초기 대장암은 종양이 작고 장내강을 막지 않고 또 출혈도 미미하거나 간헐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0: 예. 그럼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0: 그럼 증상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했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1: 네, 많습니다. 꽤 많은 비율이 대장암 증상 없이 검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가 검진이 활성화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큰데 약 한 30%에서 50% 정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그냥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0: 그럼 증상이 없을 때 암이 발견된 경우에

0: 발견되면 일단 모두 제거하는 거죠?
1: 네. 대부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직장이나 뭐 원위브 S상 결장에서 관찰되는 다수의 암과 확실히 연관이 없는 과형성 용종이라고 불려지는 용종의 경우가 명확하다면 제거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발견되는 용종은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그중에서 암이 의심되는 용종은 모양이나 상태가 좀 다른가요?
1: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100% 감별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0: 네.
1: 암이 의심되는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크기가 큰 편인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저희가 내시경으로 관찰만 하는데도 그냥 자기가 자발출혈, 그래서 스스로 출혈이 있는 경우가 동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인프 패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양이나 상태가 사실은 좀 다른 편입니다.
0: 네.
1: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영상 증강 내시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 색깔을 바꾸고 혈관 있는 데를 좀 자세하게 보는 내시경 기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좀 암이 의심되는 용종은 확실하게 조금 혈관이 좀 저희가 봤을 때 모양이 다르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시경을 보면서도 이건 암인 것 같아라고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100% 감별은 어렵다. 다만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뭐 90%에서 95% 이상은 최소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또 떼어낸 용종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실 때 저 다른 병원에서 조직 검사 이미 했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0: 네.
1: 네, 사실은 저희가 제거를 용종을 했을 때 그 조직 검사 결과에 어떤 모양이고 뭐 선종인지 암과 연관없는 용종인지 암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잘 제거가 되고 남지 않았는지 그리고 만일 암이라고 한다면 그 깊이가 얼만큼 파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한 용종은 다시 그냥 다 조직 검사를 모두 내보내서 진단 및 그다음에 앞으로의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또 한 번 용종이 발견된 분들은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추후에 이제 진행된 좀 1cm 이상의 암과 가까운 용종이나 대장암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군을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와 좀 연관이 없는 군을 저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3개 미만의 용종, 그다음에 1cm 미만의 용종 그리고 선종 중에서도 고도 이형성증이라는 것을 동반하지 않은 용종,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좀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내보냈을 때 조직학적으로 좀 좋지 않은 타입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개수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나쁜 병이 생기기도 좀 쉽고, 그다음에 용종이 좀 반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용종이 특히 잘 생기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1: 저 진료를 보다 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내시경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은 비만도 아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태우고 난 왜 자꾸만 용종이 생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긴 주지만 한 30년, 40년 이상 같은 식습관, 같은 식단을 공유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 용종에 발병하는 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보통 어떻게 드리냐면 저희가 수많은 원인 중에 아직까지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이라든가 비만, 그다음에 식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리가 아직 현대의학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고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잘생기는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력과 유전력이 명확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만 이 대장암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보는 학문이들에서 되게 운이 좋고 되게 축복받은 학문이라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종의 단계에서 사실 저희가 제거를 해주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잘생기는 조금 할 때마다 생기는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른 병, 다른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면 대장 같은 경우에는 용종의 단계에서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찬스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건강관리 자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대장암의 여러 위험들 중에서 유전적 요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가족력과는 좀 다른가요?
0: 네, 둘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와 같은 이제 우리 그 피를 공유하는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에서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게 되며 이 자체는 원인이 꼭 유전자가 아닙니다. 공유하는 생활 습관이 일단 갖게 되고 성격적 요인도 좀 비슷하고 사실 부모님이 비만이면 아기들도 비만인 경우들이 꽤나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공유하는 여러 환경들 그리고 일부의 유전적 소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암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 네. 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장암은 대장 여러 곳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장암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는 뭐 린치 증후군, 호이치 예거 증후군, 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장암을 만들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성 대장암에서는 대장의 여러 부위에 암이 동시 혹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유전자 이상이 전반적으로 사실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대장 전체가 이미 암이 생기기가 아주 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게 되고 한번 암이 발생한 후에도 남은 대장에서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뭐 수술을 해서 대장을 다 잘라낼 것인지 수술적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네. 근데 뭐 어쨌든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정기 검진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대장암을 좀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먼저 혹은 40세를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45세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35살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고요. 만일 뭐 55세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0살을 마이너스해도 45세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닌 40세에 진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먼저 혹은 40세 중에서 빠른 시점에 검사를 해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를 자주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고 요 시점에 먼저 한 차례 확인을 한 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의사가 설명해 주는 알맞는 주기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질병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은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대장 내시경을 이제 몇 년 주기로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주 해야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린치 증후군, 그다음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20, 30대에 이미 대장암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 전체가 암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상태의 유전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로는 할 걸 권고를 드리고 보통은 1년 주기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를 이제 50세부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다면 30, 40대에도 검진을 해야 될까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부모님이 이미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거나 이 병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병을 아주 어린 나이에 보통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부터 이미 1년 정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을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를 드리게 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 대장암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이르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족분들 중에서 진단받으셨던 나이보다 10살 먼저 혹은 만 40이 되었던 시점에는 최소한 검진을 한 차례는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대장암도 초기 치료할수록 효과가 클 텐데요. 정기 검진뿐 아니라 특히 민감할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무증상인데요.
1: 네.
0: 특정 경고 신호라는 것이 보이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민감할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들로는 일단 첫 번째로 살변, 그리고 대변 습관 변화, 갑자기 뭐 환자분들이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잘 못 간다거나 그다음에 변의 형태가 변해서 설사나 변비가 발생했고 가는 변이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외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철결핍성 빈혈, 복통, 복부 팽만, 그리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빠지는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변을 봐도 봐도 남는 느낌이 있는 장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진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협진, 다학제 통합진료, 병원 치료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다학제 진료와 협진은 같은 의미인 걸까요? 조금 다르게 이해할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다학제 통합진료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치료 방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맞나요?
1: 이게 좀 낯선 단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긴 한데요.
0: 네.
1: 다학제라는 거는 이제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한다는 의미고요.
0: 네.
1: 즉 이제 암이라든지 중증 질환들,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이 여러 치료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의 환자를 위해서
0: 네.
1: 관련된 분야의 젊은이가 모여서 최적의 맞춤 치료의 계획을 세워보자는 건데요.
0: 네.
1: 뭐 예전에는 특정과에서 일단 1차 진료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 협진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진단과 치료의 방법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생존율이 높아지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자 중심의 진료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협진은 조금 좁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암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협진으로 진행되는 질환들도 많지 않습니까?
1: 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 협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0: 네.
1: 주치의가 다른 과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과에서 진료를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0: 네.
1: 다학제는 이제 한 번에 여러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상담도 하고 검사나 치료 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0: 네.
1: 협진은 어떻게 보면 좁은 개념의 다학제라기보다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학제는 한 번에 같이 보자,
0: 네.
1: 협진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0: 네.
1: 물론 이제 일반적인 우리 협진 같은 경우에 같은 질환에 대한 탁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0: 네.
1: 일반적으로는 주 질환이 아닌 전혀 다른 질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협진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죠.
0: 네.
1: 네.
0: 자, 오늘은 암치료에 있어서 얘기되는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암이라는 병이 특정 전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오래된 시스템이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많기는 한데
0: 네.
1: 암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복잡한 질환 중에서 암의 이제 특성상 진단부터 치료까지 사실 관련된 진료과가 많기 때문에 다학제 통합 진료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우선 이제 진단하려면 각 암에 대한 뭐 내과적인 부분들,
0: 그렇죠.
1: 조직학적인 진단을 내리는 이제 병리과, 뭐 영상 검사 확인하는 영상학과 관련이 되고요. 치료와 관련돼서는 뭐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항암과 관련된 뭐 종양내과, 방사선 치료 담당하는 뭐 방사선 종양학과 등이 사실 여러 의료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도입을 됐으니까요. 이게 한 10년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사실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다학제 통합진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50년 이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 네. 그렇게 관련되는 진료과가 많은 건데요.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함께 진료가 이어지는 분야는 좀 다르겠죠?
1: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사실 주요 진료과도 달라지고
0: 네.
1: 치료의 방법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암종에 따라 다학제 통합 진료의 관련과는 당연히 달라지는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인과 진료랑 관련된 암이다. 그럼 산부인과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주변 장기와의 관계, 뭐 이제 대장이나 아니면 이제 요로 같은 방광, 요도 이런 요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과도 포함돼야 되고 비뇨의학과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뼈에 생긴 암이다, 그럼 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재건 수술을 위한 뭐 성형외과나 소아암이 많거든요, 뼈는. 그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진료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하는 건데요. 관련된 전문의들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될까요?
1: 아무래도 이게 진단, 치료, 뭐 이후에 이제 재활,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전문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이 되고요. 9명까지의 전문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다학제 통합진료팀에 포함된 전문의의 숫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의 그 비용도 좀 차이가 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0: 네. 일단 다학제 통합진료가 환자 중심의 진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으면 초기든 병기가 높든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다학제 진료가 주는 장점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1: 암 진단이라는 게 참 오랜 시간 치료도 좀 필요하지만
0: 네.
1: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중요한데 각각의 이제 전문의에 따라서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0: 아.
1: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이제 순차적으로 예전 방식대로 듣다 보면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두의 의견을 한꺼번에 들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재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뭐냐. 그리고 연속해서 이 여러 과를 다니지 않게 되는 장점,
0: 그래서
1: 빠른 결정과 치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쪽 과에서는 이렇게 치료하자, 저쪽 과에서는 저렇게 치료하자 하게 되면은 치료의 그 방향이 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0: 아, 그렇죠.
1: 한 번에 듣고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일관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의 성적도 좋지, 생존율도 높고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요. 중복 검사라든지 진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다학제 진료의 개념이 없던 예전과 비교하면 진료 과정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생긴 걸 텐데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뭐 중복 검사와 여러 경제적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셨는데 환자 입장에서 가장 실감하는 편리성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1: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좀 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0: 네.
1: 예전에는 사실 환자를 그 의사가 이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 진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0: 아.
1: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절차도 복잡했던 것도 있었는데
0: 네.
1: 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진료를 받았다. 절차도 간편해서 좋았다는 반응이 97%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다학제 팀 전문의에게 내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했다라는 답변이 99%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단과 치료의 방향이 예전에는 여기 이쪽 저쪽 과에서 좀 달랐다고 하면 이제는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치료와 진단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신뢰도가 높아졌다.
0: 그렇겠네요.
1: 가장 실감하는 편리성이라고 하면 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군요. 그런데요. 암 환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의료진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인 경우가 많잖아요.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예기치 못한 증상에서 당황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부작용도 그렇고요.
1: 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크게 보면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진단 당시에 암이 많이 진행되면 수술은 못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리고 항암이라는 게 각각 암에 대한 외과나 내과에서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약물 썼을 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중앙내과에서도 항암을 진행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만나는 진료과가 중앙내과인 것 같긴 한데요. 항암치료 당연히 부작용이 많긴 하죠.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사실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사실 항암이 중단되고 있고 그때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항암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예, 그런 치료를 하다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혹여라도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충분히 대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또 이럴 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다학제 진료팀과 의논해서 약도 처방해 주는 건가요? 환자가 필요한 과로 가서 진료를 보는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1: 뭐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 하나하나를 그 다학제 진료팀이 이게 개입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항암을 하는 과가 이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항암 관련 부작용은 약물 치료로 주치 선생님이 예,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암 치료를 받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거든요. 통증이 생긴다든지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통증의학과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학제 통합진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처방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지금 치료를 하는 주치 선생님이 이제 다른 과에다 연결을 해주면서 처방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0: 그리고 또 암 치료 중에 있을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외래 일정을 잡아주시는 건지 스스로 알아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1: 아무래도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0: 그렇죠.
1: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치료 과정 중에 치료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아니면은 치료 과정 중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불안이나 우울감 당연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고요.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치료 전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우울이 좀 심하다. 치료 과정 중에 더 심해질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연결이 될 수는 있고요. 주로 이제 협진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학제 통합진료팀 코디네이터가 이제 예약을 해주는데 그 예약 과정은 이제 주치 선생님이 협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럼 다학제 진료팀을 환자가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다학제 통합진료가 이게 기본이 모든 전문의가 이제 환자와 같이 만나거든요. 한 자리에서.
0: 한 자리에서요?
1: 진료가 잡히면 환자 관련된 진료과 전문의들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뭐 따로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환자 가족과 만나서 설명을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하면서 어떤 치료의 방향을 설명을 해주면 그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 그래서 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모든 암 환자에게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지 다학제 진료를 등록해야 하는 건지 절차상의 문제도 알고 싶거든요.
1: 사실 모든 암 환자에게서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환자

0: 다학제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주치의한테 요청하는 경우, 아니면 주치의 입장에서도 이게 치료의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다, 다학제 통합 진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그렇게 환자와 각각의 그 진료과 전문의가 이제 시간을 조율해서 다학제 진료 일자를 잡게 되는 거고요. 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진단 방침을 이제 일관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는 하셨는데요. 근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의견이 오갈 때 또 이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0: 이게 뭐 고민해야 되는 뭐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죠.
1: 네.
0: 특히 이제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이미 암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초기 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 먼저 하고 이후에 좀 항암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결정만 내리면 되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먼저 해야 될지 사실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고 최신 직연도 다르고 어떤 임상진료 지침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이 있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주치의과에서 결정했던 치료의 방법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하고 나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 진료를 진료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 이거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여러 과가 이제 한 번에 같이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또 나의 주치의는 누구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진단을 받게 되는 내과부터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 종양 내과까지 많은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그때마다 주치의는 달라지는 건가요?
0: 충분히 이제 가능한 말씀인데요.
1: 네.
0: 처음에 이제 다학제 통합 진료를 요청하고 진행하는 이게 주치의과라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이 환자가 예, 진료를 본 그 과에서 일단 주치의를 맡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치료 방법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주치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외과 계열이 주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후에 이제 수술이 끝났고 항암 치료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과 계열에서 주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 상황에 따라서 주치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0: 현재 이제 건강보험 안에서는 처음에 암이 진단되고 나면 세 번까지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암이 초기에 진단되고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전이가 생기는 경우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그 3회 이내에서 통합 진료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치료의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재발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다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2회까지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이나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 받는 그 방식이 처음 받았던 그 통합 진료의 방식과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1: 일단 환자 중심의 이제 진료인 건데요. 다학제 진료는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0: 사실 이 다학제 진료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 네.
0: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거는 또 꼭 도움이 되고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의료진들 안에서는 집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의 사례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적인 모임 시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 의미는 의료진 안에서도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
1: 그렇죠.
0: 다학제 진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환자에게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한 내용을 설명하고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진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환자에게 설명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다학제 진료를 하면 한 번에 딱 설명은 끝나거든요. 중복된 설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면

0: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또 환자 중심 진료로 진행되는 이 다학제 진료가 앞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0: 또 현장에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 의견 들어보면 네. 개선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다학제 통합 진료를 정례화해서 상설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간이나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러 이제 다학제 진료팀이 있는데 사실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수가 문제도 있기는 한데 여러 전문의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시간도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도 사실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가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료 보는 그 시간만 그렇지 그 진료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시간이 또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가 문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고 지난 이제 코로나 대유행 때는 대면으로 모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꼭 모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영상의학과나 병리과는 직접 오시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주신 여러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학제 통합 진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